오르는 쿠키 영상 때문에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봅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었음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장면 하나가 남아있는 날. 8월 22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배우 진구입니다.

토요일 오늘 아침 첫 곡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 듣고 왔습니다. 아침 가족 여러분,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윤상 씨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로 함께하고 있는 꾸디 배우 진구입니다. 9872님, 집 가서 간단히 라면이나 먹어야겠다 했는데 도착하니 남편이 치킨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얼마나 신나던지요. 그렇죠. 아, 이게 맞아요. 이심전심. 그냥 집에 가서 다들 자고 있을 줄 알고 저도 삼각김밥 같은 걸 사서 이제 집에 퇴근하면 아내가 이제 엄청 맛있는 음식이나 안주 같은 거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저 보상받는 기분이죠. 아, 좋으셨겠습니다. 5802님, 얼마 전에 우연찮게 집에서 채널 돌리다가 영화 26년을 봤는데 진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전라도 사투리

0: 소리를 어찌나 맛깔나게 하시던지요. 라디오에서 만나니 보너스 같네요. 예,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26년에 출연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하는 영화이기도 해요. 26년이라는 영화. 제가 결혼 전에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는 자리 때 26년 DVD를 들고 왔었어요. 저 이런 연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선물을 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 DVD를 보고 아, 이런 연기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자기의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건 연기였을 뿐인데 속으셨죠. 네.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필감방님, 우왕진구님, 베스트 극장 오시오 떡볶이 때부터 팬이었어요. 그 후로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침 라디오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반갑습니다. 대박인데요. 아, 베스트 극장 오시오 떡볶이. 이거는 단막극이고요. 제가 아마도 단막극이지만 첫 주연을 했던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이때 명계남 선배님이랑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주인공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배우게 된 되게 저한테 특별한 의미의 드라마였는데, 와, 이걸 또 기억해 주시고 그때부터 응원해 주셨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DJ 좋은데?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외계관리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주말 아침 조금 더 느긋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평일보다 여유로운 오전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편안한 음악들 골라서 들려드리는 시간이고요. 준비한 첫 곡은 조규찬의 CF입니다. 제목 들어보면 광고 얘기하는 노래인가 싶지만 캠퍼스 프렌드의 약자라고 하고요. 연인 아닌 친구 관계를 뜻한다고 합니다. 캠퍼스 커플, CC가 되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돼서 안타까운 짝사랑의 감정을 담았습니다. 조규찬의 CF 같이 들어볼까요?

가끔은 굴러가기도 자전거 바퀴처럼 찾을게 있어 오후의 간식처럼 이 작은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아 두 바퀴 위에선 다 사사로운 한낮의 꿈 Feel the roof, smell the truth 멀지 않아 기적은 어떤 얼굴을 해도 지금은 괜찮아 진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조규찬의 CF에 이어 RM의 바이시클 들으셨습니다. 방탄소년단 RM의 자전거 사랑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자전거로 강변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요. 이 곡도 자전거 타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아, 저도 요즘에 자전거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랑 타려고 큰돈 들여서 자전거를 샀거든요. 요즘 자전거를 사랑하게 됐는데 RM씨 조만간 한번 만나야겠네요. 네. 게으른 소파의 노래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로라 피지의 라 메르입니다. 프랑스어로 바다라는 뜻이죠. 영어 버전 Beyond the Sea도 유명하고요. 이 곡이 1940년대 초에 나왔는데 오랜 세월을 거친 만큼 부른 가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네덜란드의 재즈 보컬리스트 로라 피지의 목소리 추천해드립니다. 여름 하늘과 어우러지는 바다가 내 마음을 안아준다는 멋진 가사가 들어있죠. 이어지는 곡은 브라질 뮤지션 카에타노 벨로주의 데시 끼우 삼바의 삼바입니다. 영화 그녀에게 덕분에 카에타노 벨로주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요. 브라질 대중음악계에 많은 기여를 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2000년에 이탈리아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자선 공연에 조지 마이클 같은 여러 나라의 뮤지션이 참여했는데 카에타노 벨로주도 함께했습니다. 그 자선 공연에서 카에타노 벨로주가 부른 곡이 데스지 끼우 삼바의 삼바인데요. 제목 뜻은 삼바는 삼바니까 입니다. 슬픔을 지우고 기쁨을 주는 삼바.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삼바 예찬가예요. 그럼 로라 피지의 라 메르, 카에타노 벨로주의 데스지 끼우 삼바의 삼바 들려드릴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3: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뜻디컨 3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목동의 윤수리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서해상에서 유입된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과 강원도 원주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고요. 지금은 서해 5도에만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서해 5도에는 최고 100mm, 그 밖의 중부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부분 지방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개학을 하자마자 아이 학교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전화를 하신 건 처음이라 덜컥 겁부터 났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말이 의외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주말 부부셨어요?
1: 에?
0: 난데없이 웬 주말 부부? 저희는 주말 부부가 아니거든요. 선생님 말씀이 방학 동안 한 일을 돌아가며 발표 중이었는데 저희 애가 갑자기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리고는 아빠가 보고 싶다며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아빠랑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런 얘기 중이었다는데 그 와중에 아빠 보고 싶어 했으니 주말 부부로 오해하실만 하죠. 사실 저희 남편이 인테리어 쪽 일을 하는데 요즘 너무 바빠 꼼짝없이 일만 했거든요. 저도 얼굴 보기 힘든데 딸은 오죽했겠습니까? 딸도 짠하고 남편은 더 짠하고 그러네요.

저도 촬영 들어가면 비슷합니다. 장기 해외 촬영 후에 집에 돌아오면 애들이 쑥 커 있어서 놀랄 때도 있거든요. 일하느라 아이의 순간순간을 함께 하지 못하는 가장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갑니다. 오사 사모님, 아이에게 아빠의 일을 잘 설명해 주세요. 어쩜 제일 애틋하고 아쉬울 사람은 아빠일 테니까요. 8월 22일 토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을 전합니다.

문득 너에게 오사사모님에게 보내는 답장에 이어 이영훈의 위로 들었습니다. 0578님 남편이 출장으로 한창 바쁠 때 거의 두 달 만에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세 살이었던 딸이 남편 보고 아저씨라고 불러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후로 남편이 올해 집을 비울 때마다 자꾸 셀카를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많죠. 저는 뭐 해외 촬영이나 지방 촬영을 자주 가다 보니까 아이들을 장기로 많이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래도 촬영이 여유 있는 촬영을 할 때는 가족을 가끔 부르기도 해요. 요즘 또 체험학습이다 이런 게 있어서 학교에서 이제 결석 처리를 안 하고 아이들 이제 체험학습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영화 촬영장 와서 이제 스태프분들 일하시는 거, 배우분들 일하시는 거 구경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제 분량의 촬영이 끝나면 그 지역에서 같이 여행도 하고 관광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인데 그쵸, 진짜 오랜만에 가고 그럴 때는 혼자 쓸쓸히 그 숙소 들어갈 때 굉장히 좀 외롭고 울적하거든요. 그럴 때 영상통화로 자기 위로도 하고 하는데 애들이 진짜 쑥 커 있으면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3179님 저희 집은 휴가철이 오히려 더 바빠요. 그래서 이맘때 서울 친정댁에 보내놨습니다. 아마 같이 라디오 듣고 있을 텐데 수아야 잘 있지?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 라고 3179님 보내주셨네요. 아, 휴가철이 바쁘셔가지고 아이를 친정에 보내놨구나. 부럽네요. 저도 저랑 저 와이프도 이렇게 친정이라든지 뭐 처가댁이라든지 좀 보내고 가끔씩 여행도 단둘이 오붓하게도 떠나고 싶고 집에서만이라도 좀 그러고 싶은데 저희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아, 부럽습니다. 애들 좀 더 크면은 이제 엄마 아빠 안 따라온다는데 오겠죠, 그런 날이? 이선희님, 드넓은 초원에서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탁 트이고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신청합니다. 이선희님의 신청곡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들려드릴게요.

0: 사건의 지평선에 이어 김현수님이 신청해 주신 스텔라장의 아름다워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성근님, 서대영 상사님, 태양의 후예 채용시험. 군 관련 시험을 치르는 우리 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서대영 상사님이 직접 파이팅 해주시면 좋은 기운 제대로 받을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군 관련 시험 치르시는군요. 예, 서상사 버전으로 참. 근데 이 서상사 10년이 넘었는데 예. 아드님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화이팅 하십시오. 진소정님, 저 치과 신경치료 받으러 가는데 너무 무서워요. 꾸디도 신경치료 해보셨나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하나도 안 아프다는 말 듣고 싶습니다. 신경치료요? 저 많이 해봤죠. 어릴 때 엄마 말씀 안 듣고 단 거를 너무 많이 먹고 이빨 안 닦아서 TMI인데 임플란트를 8개 했습니다. 예, 거의 어금니 쪽이 제 이빨이 없어요. 치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신경치료 요즘에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신경치료 진짜 안 아파요. 거짓말이 아니고 한 따끔한 느낌이 한 1초 정도밖에 안 아픈 것 같습니다. 저 믿고 그냥 용기 내서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신경치료. 자,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가족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오늘 아침 진구입니다. 저는 윤상 씨를 대신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2774님, 열심히 일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피곤한데 신나는 노동요 한 곡 틀어주시면 다시 힘내서 일해볼게요. 노선택과 소울소스의 Sing a Song and Dance 신청합니다. 오늘 3부 첫 곡, 하티스트 송, 어떤 곡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2774님의 신청곡 노선택과 소울소스의 Sing a Song and Dance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 가족 여러분, 스페셜 DJ로 함께하고 있는 꾸디 배우 진구입니다. 오늘 아침을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선곡표에서 마음에 드는 노래 하트를 누를 수 있는데요. 하트를 많이 받은 곡은 주말 이 시간에 한 번 더 들을 수 있죠. 토요일 하티스트 송은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였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제가 진행했던 첫날 들었던 노래죠. 5811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한동안 톡 프로필에 설정해뒀던 노래입니다. 뭐가 그렇게 절절했는지 이별했다고 다 티내고 다녔었죠. 톡 프로필에 노래가 설정이 돼요? 그런 걸 안 해봐서 몰랐네. 옛날 그런 느낌이구나. 싸이 그거. 맞아요. 그땐 진짜 이별하고 그러면 슬픈 노래들, 그 당시 유행했던 슬픈 발라드나 이런 노래를 꼭 설정을 해놨어. 그래서 음악만 들어도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지. 너 걔랑 헤어졌니? 무슨 일 있어? 뭐 이러면서. 아, 그래. 9843님. 잔나비의 독보적인 음색 너무 좋아요. 어쩜 노래 한 곡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 제가 부르면 이런 분위기 안 나옵니다. 예, 저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흉내내볼까 하고 흉내내봤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들을 때만 좋은 노래?

0: 여러분 토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0892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친구들은 볼링장에서 신나게 볼링 칠 때 저는 혼자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혼자 열창했던 노래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신청합니다. 네, 아 저도 볼링보다는 노래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친구들도 다 노래를 잘 부르고 좋아했어서 그때 기억 속으로 많이 부르셨다고 그러면은 저랑 비슷한 연배이실 것 같은데 김성모님 진구형님 저는 부산 대신동에 아주 아주 작은 증명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두 딸의 아빠입니다. 동네 특성상 5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사진을 찍다 보면 얼굴에서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주름도 늘고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참 멋있더라고요. 저도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 김성모님 글을 보니까 이미 되게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이들 젊어지려고 젊은 사람들 보고 예뻐지려고 예쁜 것들 보고 하는데 이렇게 본인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서 그 자연스럽게 주름도 늘고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멋지시다고 한 부분이 이미 멋있게 늙어갈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멋지게 늙어가는 분들 보면 멋있고 부럽고 공감합니다. 5429님 요즘은 예전처럼 초등학교 방학 숙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숙제가 많든 적든 어쨌든 엄마의 숙제인 건 똑같더라고요. 우리 초사 아들은 별 생각이 없네요. 아주 태평합니다. 으이그. 어? 우리 집에서 온 건가요? 너무 공감합니다. 진짜 요즘 방학 숙제가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 땐 뭐 만들기 숙제도 있고 글쓰기, 독후감, 일기, 탐구생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개학식 날 항상 바리바리 엄청 짐이 많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없더라고. 근데도 항상 엄마들은 아이들 숙제 도와주고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시고 예 힘내십시오. 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방학 때 저희도 그런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들을 그냥 아예 놀려버리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되게 불안해하고 뭐 못 쫓아간다고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저희 아내도 좀 안심하면서 마음 놓고 그렇게 놀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놀려볼 생각인데 또 제 팬 중에 지금 고등부 과학 선생님 하고 있는 친구가 마침 어제 이제 저희 부부랑 같이 시간을 가졌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놀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선행학습 이런 거 굳이 아이들 스트레스 받고 그냥 만화책을 보든 TV를 보든 아이들은 계속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믿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166님의 신청곡 컴파인드 화이트의 When You See Me Shine 듣고 오겠습니다.

컨파인드 화이트의 When You See Me Shine까지 듣고 왔습니다. 5478님, 여권을 재발급해야 해서 사진을 다시 찍었는데요.

10년 동안 이 사진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최대한 예쁘게 찍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을 보니 영 파입니다. 아, 그쵸. 여권 사진 10년 동안 쓰니까 예쁘게 찍으시고 싶겠죠. 근데 아, 여성분이겠지? 남자들은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 보면 제가 어디 해외여행 갈 때 약간 총무 같은 거를 담당을 해서 여권을 제가 걷어서 가지고 있어서 그 친구들 가끔 여권 사진 보면서 피식피식 될 때가 있는데 남자들은 진짜 너무 험악하게 찍더라고. 머그샷 같아. 근데 여성분들은 이런 걸 되게 신경 쓰시는구나. 다시 찍으시면 되죠 뭐. 예쁘게. 3527님. 친구가 미니 단호박을 나눠줘서 쪄먹고 있는데요. 크기는 어른 주먹만 한데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가요. 분명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벌써 세 개째 먹고 있습니다. 보통 크기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미니 단호박. 맛있죠. 아, 그치. 또 이게 같이 친구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 쪄먹는 음식 저도 좋아하는데. 예, 적당히 드십시오. 뭐든지. 4792님, 제가 주선한 커플이 내년에 결혼한대요. 고맙다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말하라는데요. 소고기, 회, 장어, 뭐 사달라고 할까요? 허허, 소고기, 회, 장어. 어려운데 요즘 날이 더우니까 일단 회는 패스. 소고기나 장어. 요즘 또 날 더우니까 장어가 좀 더 스태미너 음식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장어를 추천하겠습니다. 0535님, 어디선가 받은 모바일 커피 쿠폰이 분명히 있는데 찾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결국 제 카드로 결제합니다. 이런 제가 너무너무너무 답답하네요. 아, 맞아요.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이 핸드폰이라든지 그 기프티콘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는 게 더 까다로워지고 뭐 인증 절차도 어렵고 해서 저는 아직까지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하는데 매니저나 어르신들은 진짜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공감합니다. 이거 그런 것들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 이유미님께서 요 며칠 드라마 신입사원 강 회장을 보고 바로 이어서 감사합니다까지 몰아봤는데요. 이렇게 라디오에서 만나니 너무너무 반가워요. 잘생겼죠. 목소리 좋죠. 연기도 잘하죠.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한데요. 예, 제가 라디오 DJ 이번에 윤상 형님 대신해서 오늘 아침 DJ를 하면서 칭찬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 피로 같은 것들이 싹 사라지고 항상 상쾌한 기분으로 퇴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설의 캔디 듣고 오겠습니다.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5: 와우
4: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3: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8: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9: 잠깐만
7: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9: 아 답답해
8: 안 돼!
7: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8: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7: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8: 여기 재밌겠는데?
7: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9: 토끼야, 추워?
7: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1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2: 비구름이 빠져나가면서 비는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서해 5도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적으로 돌발성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오늘 저녁까지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는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면서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더위도 계속됩니다.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충청 이남은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2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한 곡을 들으면 또 한 곡이 따라옵니다. 주말엔 원 플러스 원. 주제에 맞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그 노래와 다방면으로 엮인 곡을 하나 더 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음악 맛집 드라마입니다. 나오는 음악이 다 좋아서 자꾸 보게 되고 나중에는 노래 때문에 더 생각나는 드라마 정말 많죠. 음악 맛집으로 소문난 드라마, 제가 꼽은 첫 번째 작품은 우리들의 블루스입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여러 가족과 세대의 삶을 그려낸 옴니버스 형식의 드라마인데요. OST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차트 상위권에 바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10cm의 봄 투 러브가 그중 하나였는데 요즘에도 찾아듣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원 해드릴 곡은 조유리의 My Love입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사운드 트랙을 총괄한 분이 송동훈 음악 프로듀서인데요. 이분이 담당했던 작품이 굵직합니다. 도깨비, 태양의 후예, 호텔 델루나, 그리고 2020년에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음악을 맡았는데요. 조유리의 My Love가 이 드라마에서 사랑받았죠. 그럼 10cm의 봄 투 러브 들려드리고요. 조유리의 My Love 플러스 원 해서 이어드릴게요.

10cm의 봄투럽, 조유리의 마일럽 함께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원 플러스 원, 음악 맛집 드라마라는 주제로 노래 들려드리고 있고요. 이번 곡은 콜드플레이의 옐로우입니다. 19세기 초 영국 브리저튼 가문의 팔남매 이야기를 다룬 OTT 드라마 브리저튼에 나왔는데요. 새 시리즈가 공개될 때마다 드라마 커뮤니티를 달구는 인기작이죠. 음악 좋다는 얘기도 꾸준히 들리는 작품인데 팝 히트곡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한 다음 시대극에 맞게 잘 활용하면서 꾸준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콜드플레이의 옐로우의 플러스 원 해드릴 곡은 심플리 레드의 스타즈입니다. 콜드플레이가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다가 하늘에 뜬 별을 보고 옐로우를 썼다고 해서 별에 관한 노래 한 곡 더 이어드리려고요. 별에서 떨어져가는 당신 품에 안기고 싶다는 낭만적인 가사가 들어있지만 리듬은 꽤 신나는 곡이죠. 그럼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심플리 레드의 스타즈 들려드리고요. 내일 4부에서 주말엔 원 플러스 원 이어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직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날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아침 가족 여러분, 잠시 자리를 비운 상디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로 함께하고 있는 꾸디 배우 진구입니다. 아, 벌써 넷째 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이제 내일만 하면 이제 윤상 선배님과 약속한 날이 끝나는데 솔직히 아쉽습니다. 저는 부탁을 처음 받았을 때 아침 방송이라고 해서 되게 피곤하고 좀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사연도 많이 읽고 공감하고 또 좋은 음악을 온전히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구나라는 것도 느끼고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마무리 한번 깔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우님, 더위가 한 풀, 두 풀, 세 풀 꺾였으면 좋겠습니다. 반 헤일런의 Can't Stop Loving You 시청합니다. 끝곡으로 김상우님의 신청곡 반 헤일런의 Can't Stop Loving You 전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편안한 토요일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꾸디 진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녹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대학생이었던 손님이 어느새 30대가 되고 혼자였던 손님이 둘, 셋이 돼서 함께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누가 시킨 적 없지만 은근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만든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짧게나마 함께하는 시간이 신체적으로 또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나의 오늘이 누군가의 내일이 될 수도 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당신의 건물에는 내진 안전의 기준이 있나요? 디자인 기린이 흔들림에도 변형 없는 내진성, 불연성, 시공성, 친환경성 설계로 건축외장재 내진 패널과 내진 지붕재의 안전을 디자인합니다. 정부조달 우수 제품, 안전의 기준이 되다. 디자인 기린.
7: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배우보다 더 화제가 된 인물이 있었죠. 바로 뒤에 앉아서 카메라에 잡힌 이상희 배우인데요. 친구의 대상 소식에 누구보다 반갑고 기뻐하는 모습, 여기에 기분 좋았다는 분들 많더라고요.

계산 없이 꾸밈도 없이 그냥 터져나온 반가움. 그 순간들이 우리를 조금 더 사람답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의 순간순간에 진심으로 박수칠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놀러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8월 22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토요일에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에이브릴 라빈의 스킬러보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상희 배우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진짜 내 친구, 진짜 내가 잘된 것처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이상희 씨의 대학 친구인 김고은 배우가 대상을 수상했는데, 그때 이상희 배우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야, 김고은!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이렇게 영상에 찍혀서 많은 화제가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잘 됐을 때내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이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내가 슬픈 일에 같이 슬퍼해주는 사람도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지만 내가 기쁜 일에 내 일처럼 본인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이 전 진짜 내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내가 잘될 거라고 믿어주고 좋은 소식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뭔가 감사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기면 제가 더 신나서 축하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몇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친구 한 명쯤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생기면 하나씩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사람 누구인지 한 번씩 떠올려 보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좋은 노래로 한 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듣고 오겠습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한 번만
2: 티 어실 원스야
1: 싹한 번에
2: 티 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

0: 카레를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빚 가해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이.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3: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4: 경보. 취업이 잘 되는
15: 경보.
14: 잠재력은 전문가로
15: 경보.
14: 4호선 캠퍼스
16: 경보.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5: 경복대학교.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함께 하셨습니다. 전 요즘 악동 뮤지션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찬혁의 멸종위기사랑 띄워드리고 악뮤의 다른 노래까지 오늘 같이 띄워드릴게요.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악뮤의 노래를 뭘 들을까 고민해보다가 오랜날 오랜밤으로 골라봤어요. 라이브 버전으로 오랜날 오랜밤 악뮤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악뮤의 오랜날 오랜밤 라이브 버전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의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술 한잔 해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하의 술 한잔 헤요 듣고 오셨고요. 시그릿 애프터섹스의 K 띄워드리면서 1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 가수 이하님과 함께하는 뮤직드라이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2: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세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

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린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바로 뮤직 드라이브 출발해볼게요.

0: 이번 주말 어디 갈지 아직 못 정하셨다면 주목해 주시죠. 여행지 하나 플레이리스트 두 곡 저희가 대신 골라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할게요. 가수 이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하님도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1: 좋아하죠.
0: 혹시 이번에 여름휴가 다녀오셨어요?
1: 특별히 여름휴가는 없습니다.
0: 없어요? 네. 왜요? 왜요?
1: 근데 저는 여태까지 저희 가족들하고 딱 여름휴가다라고 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0: 그러면은 휴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다니시는 편인가 봐요.
1: 그렇죠. 휴를 받으면 다니는. 예를 들어서 여기 너무 좋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숙소랑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공연 관계자가. 그래서 언제든 오시면 이 숙소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0: 좋은데요.
1: 근데 이제 그분이 또 가면서 맛집을 몇 군데 이제 데리고 다녀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얘기를 했죠. 우리 제주도 갈까? 약간 이런 게 저희들의 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0: 그럼 일을 하러 갈 때 가족들도 데려가고 이런 경우도 있으신가요?
1: 아니요. 따로 가야죠. 왜냐하면 일을 할 때 가면 가족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더라고요.
0: 왜요?
1: 왜냐하면 내가 편안하게 쉬지를 못한다고.
0: 아~
1: 네네. 왜냐하면 모든 신경 공연에 쏟아져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가장이고 또 운전도 하고 이제 가족들 리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치 않으니까 좋았던 것은 저희들 따로 여행을 가요 그냥. 네.
0: 오, 그러시구나. 좋은데 이한님이 또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일을 하시니까 아는 곳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입장에선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1: 어떻게 개인 번호 오픈할까요?
0: 좋아요.
1: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법이 내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뮤직 드라이브 매주 토요일 2부에서 이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강원도 곳곳을 다 탐방하고 나서 이제 또 전국 방방곳곳으로 뻗어 나갈 거잖아요.
1: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와서 그 현지인이 그 모시고 간 맛집이 있는 거예요. 해장국집인데.
0: 아, 그래요?
1: 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제주도 혹시나 소개할 때가 있으면 나 무조건 이거 소개할 거야라고 했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럼 네. 강원도에 있는 모든 시와 모든 군 소개가 끝나면 그 다음은 바로 제주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뭐 제주도도 좋고 뭐 서울도 좋고 뭐 어디든 좋습니다.
0: 네, 그러면 오늘 바로 뮤직 드라이브 강원도로 우선 떠나가 볼게요. 오늘 어떤 곳으로 떠나갈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네, 오늘 뮤직 드라이브에서 떠나볼 곳은요. 오늘의 목적지 속초입니다. 사실 저는 속초를 강릉에 지금 제가 살고 있지만 저 원래 경기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북부여서 강원도랑 굉장히 그래도 멀지는 않은 편인데
1: 멀지 않죠.
0: 가족여행으로 속초를 제일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좀 운전하기 편하시다고 생각하셨나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가봐서 사실 기억 아직 제일 많이 남지는 않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건 한 중앙시장에서 줄 엄청 길게 서서 닭강정.
1: 닭강정.
0: 네. 포장해온 정도? 이 정도인데 이한님은 속초 자주 가보셨어요?
1: 속초는 이제 공연으로 인해서 가본 것은 한 10번 정도. 그리고 저희 가정여행으로 간 건 한 3번 정도.
0: 그래도 많이 가보셨네요.
1: 많이 가본 편이죠.
0: 아, 속초 여행하면은 사실 요즘 또 휴가철이 조금 지나가는 시기긴 하지만 아직도 강원도 동해안에 찾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또 지금 운전하면서 동해안으로 향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속초 하면은 무조건 여기는 가야 한다. 뭐 베스트 3 뭐 이 정도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1: 일단 베스트 3라고 하면 제가 이제 가본 것만 이렇게 추천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속초는 굳이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0: 그쵸,
1: 굉장히 좀 많잖아요.
0: 유명해서.
1: 네, 일단은 무조건 설악산 이제 케이블카를 한번 타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0: 아, 저 아직 이걸 못 타봤어요.
1: 네, 왜냐하면 그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비용은 조금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설악산의 모든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시장, 관광수산시장. 그거는 뭐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죠. 모든 관광객이라고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필수 코스.

0: 그리고 이제 그 관광시장하고 수산시장하고 가까운 곳이 아바이 마을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갯배도 타고 하는 그런 모습도 이것도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모든 관광객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0: 하지만 제가 가본 곳 중에 조금 기억이 남는 곳이 척산 조격공원이라고 있어요.
1: 척산 조격공원.
0: 네네. 지하 450m에서 나온 온천수 조격입니다.
1: 우와.
0: 중요한 거는 입장료가 무료예요.
1: 와. 속초시가 운영하는 건가 보네요.
0: 네네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1,000원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석이랑 수건 세트 빌릴 때.
1: 아, 이 정도쯤 내야죠.
0: 그래서 뭐 산책하면서 또 여러 가지 체험 코스가 있기 때문에 정말 무료로 좋은 시설이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었다. 그러니까 뭐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다리가 좀 피곤 하신 분들은 거기서 충분히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1: 어르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또 네네. 요즘에는 이 젊은 사람들도 조교 이런 거 좋아하고
0: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1: 그리고 조교 카페 제가 어느 지역에 최근에 여행 갔다 왔는데 네. 조교 카페라는 게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발 깨끗이 씻고 수건 이렇게 주고 예, 커피를 주문하면은 몇천 원만 내면 조격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오, 곳이었는데
0: 네네.
1: 저도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엄마들끼리 네. 수다 떨고 계시고.
0: 네.
1: 그래서 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아이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도 좀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0: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히 조격을 할 일이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발에 물을 담그는 거는 샤워할 때나 이렇게 뭐 떠놓고 그냥 잠깐 물을 담그는 정도지 딱 발만을 위해서 우리가 조격을 하는 시간은 크게 많이 없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있는 제 놀이터라고 일명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도 조격할 수 있게 나무를 한번 짜봤거든요.
1: 네.
0: 다행히 물이 안 새더라고요. 제가 나무를 한번 짜봤는데 다행히 안 새서 물을 한번 담아서 한번 한여름에 한번 얼음 놓고 한번 발을 담궈놨었거든요.
1: 네.
0: 정말로 여름 휴가가 따로 없었습니다.
1: 저도 이한님이 네. 휴가를 안 가는 이유가 있었네요.
0: 그래서 저는 그 척산 조교공원이라고 거기를 한번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뻔했던 수산시장이나 아바이 마을은 너무나 많이 가는 코스였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해드렸고 이것도 대부분 사람들이 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걸 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초에 있는 속초아이.
1: 속초아이?
0: 대관람차.
1: 대관람차.
0: 네네네. 아마도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1인당 12,000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 하지만 뭐 두 번, 세 번 타는 건 의미가 없더라도 한 번 정도는 그 추억을 남기는 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추천한다면 세 군데를 추천해드려요.
1: 오, 청초 유원진 저도 기억에 나요. 뭐 그 근처에서 물회도 먹었었던 것 같고
0: 네네네.
1: 저는 속초에서 아마 제 인생 첫 물회를 먹지 않았나 진짜 싶거든요.
0: 물회 유명하죠.
1: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물회도 좋아하는데 사실 물회보다는 멍게 비빔밥을 진짜 좋아해요.
0: 오, 그래요?
1: 네.
0: 그 처음 드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지금 비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1: 맞아요. 근데 저는 뭐 멍게 뭐 이런 해산물류를 굉장히 좋아해서 사실 비린 것도 그 나름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사실 의외네요.
1: 의외예요?
0: 대부분 그 멍게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약간은 좀 잘 못 드시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1: 오.
0: 그 약간은 그 멍게만의 특유의 어떤 향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호불호가 좀 명확한 해산물이죠.
1: 하긴 네. 그럴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이한님의 추천 음식은 뭔가요? 속초에서 사실 뭐 아바이 마을의 순대도 유명하고
0: 이거 개인적으로 한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아니면 대중적으로?
1: 대중픽 하나, 개인픽 하나 해주시면 안 될까요?
0: 사실은 제가 속초에 갔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은 저 사람들 뭘 저렇게 들고 다녀? 그러면 닭강정 그 하얀색 그 박스를 항상 이렇게 두 개씩 세 개씩 들고 다니는
1: 맞아요,
0: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굳이 그 닭집이 아니어도 그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포장지에 어떤 그것만 따라다녀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닭강정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닭강정은 이제 기본일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수산시장이나 아니면 저희 아바이 마을에 가면 그 우리 튀김 종류 있죠. 뭐 새우 튀김이나 튀김이 저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튀김 종류를 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1: 네.
0: 그리고 제가 많은 곳에서 저는 명태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명태회.
0: 네, 우리 명태회 국수 보면 막국수 위에 보면 명태를 이렇게 해서 양념을 해서 위에 올려주잖아요.
1: 네.
0: 그게 그냥 밥 반찬으로 먹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1: 오, 맞아요.
0: 저는 유독 네. 그 속초에서 만든 그 명태회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저는 네. 명태회를 명태회 무침 있잖아요. 네네. 빨간색 무침을 네네. 반찬으로 나온 거 정도만 먹어봤거든요. 네네. 그럼 그게 메인 메뉴로 있는 건가요?
0: 그럼요. 그게 이제 모든 이제 활용도가 뛰어나는 거죠. 어떤 데는 이제 막국수에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냉면에 올려 먹는 분도 계시고, 오. 국수에 올려 먹는 분도 계시고, 저는 무조건 밥 반찬으로 먹어요. 오. 너무

0: 있어요.
1: 와 이거는 완전 새로운데요. 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속초에서 명태회가 맛있구나 네. 이렇게 놀라실 것 같은데.
0: 그리고 또 네. 이제 속초에서 유명한 거는 약간 명태회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가자미회.
1: 가자미회. 네.
0: 가자미 식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네네.
1: 가자미 식혜는 저 아직 안 먹어본 것 같네요.
0: 근데 뭐 식감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양념이 약간 좀 비슷한 느낌으로 좀 들어가요.
1: 명태회 무침이랑.
0: 네네. 그래서 네. 약간 좀 삭히는 음식인 거죠.
1: 네. 오, 지금 사진 찾아보고 있는데 굉장히 맛있을 것 같네요. 치빙고 이거 있는데. 이한님이 자주 가시는 그런 맛집도 있어요?
0: 사실은 네네 뭐 있기는 한데 속초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그 춘천 MBC하고 30년 이상 된 맛집 그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동일한 품목을 예를 들어서 명태해국수집이다라고 하면 그 명태해국수를 30년 이상 하신 집이어야 돼요. 인테리어도 상관없고 뭐 예를 대리리어서 상관없는데 한 품목이 그대로 30년 이상 되는 그 집을 갔는데 그 이름이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가 그냥 속초에 어떻게 보면 한상의 백반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자미 식혜도 나오고 명태회 식혜도 나오고 거기에는 뭐 비빔 뭐 예 그 우리 회를 가지고 그냥 회를 떠먹는 게 아니라 비빔회 느낌으로 나와요.
1: 오.
0: 그리고 이렇게 뭐 생선 이렇게 그 뭐 나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1: 네, 이하님이 항상 뭔가 걷다가 들어가거나 해서 상호명을 잘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네네네.
1: 아마 지금 속초를 향하고 계신 분들이나 속초 여행 계획하시고 분들한테 지금 원성을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배고프게 해놓고
0: 아니 원하시면 저한테 네.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든 찾아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속초는 저는 그래요. 그 정도의 어떤 모든 종류가 어느 집을 들어가도 저는 맛집이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1: 이한님과 지금 뮤직드라이브 오늘의 목적지 속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 속초 저도 오랜만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여행도 중요하지만 우리 뮤직드라이브 컨셉 우리 플레이리스트 한 곡씩 추천하고 있잖아요.
0: 네네.
1: 여행에는 또 드라이브에 음악이 절반인 것 같은데 서로 한 곡씩 추천해 볼게요.
0: 저는 이제 속초나 이렇게 여러 지역을 소개를 할 때 그래도 그 지역 출신의 가수가 누가 있을까 이렇게 막 찾아봐요. 근데 신승태라고 하는 이제 트로트 가수가 이제 국악을 전공했는데 그 친구가 있고 또 이승기 씨 외갓집이 또 속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의 노래를 추천을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속초하면 이분의 노래가 굉장히 좀 깊이 들어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드라이브하면서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양희연 한계령이라는 노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 이 한계령이 무슨 뜻일까요?
0: 그 대관령처럼
1: 크령?
0: 네네 크령이에요. 네.
1: 아 그래요? 몰랐네요.
0: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한계령은 그쪽 이게 속초를 품고 있는 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네네. 와 강원도에 살면서 이 한계령을 몰랐다니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조금 죄송한데
0: 저 사는 내게 아주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산에 대한 어떤 느낌 그걸 좀 잔잔하게 풀어내는 노래인데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그러니까 나연 씨 같은 세대에서는 이 노래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세대는 이 노래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1: 아 그래요?
0: 네네.
1: 이 찾아보니까 한계령 휴게소가 설악산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이
0: 맞습니다.
1: 명소인가 봐요.
0: 맞습니다.
1: 네, 그럼 양희은의 한계령, 이한님의 픽 노래 먼저 듣고 올게요.

0: 네, 양희은의 한계령 이하님의 오늘 추천곡 함께 하고 왔습니다. 말씀해주신 거 정리해 보면 속초 가면 석산 조교공원 가야
1: 네네.
0: 되고 남녀노소도 가도 되고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또 청초호가 다 훤히 보이는 속초 아이 타야 되고
1: 네네.
0: 설악산 케이블카는 당연히 기본인 거고 또
1: 네네.
0: 설악산 케이블카는 8월 말고 9월, 10월, 11월에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거기는 최고죠.
0: 진짜.
1: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가면 대기를 기다려야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은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 저는 집이 삼척 임원이라고 거의 맨 밑에 경상도 울진 쪽이 이제 겹쳐 있는 거의 맨 끝에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서울에 학교를 갔더니 친구들이 한마디를 해요. 너 강원도에서 왔으니 설악산 참 자주 가봤겠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저희 집에서 제주도 아니 그
0: 설악산까지
1: 설악산까지 가는데 4시간 좀반 정도 걸렸어요.
0: 와.
1: 그러니까 단한 번도 구경을 못했었죠. 그래서 한 번은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가족들과 한번 설악산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강원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강원도가 워낙 길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삼척, 동해, 강릉, 속초, 양양 그리고 뭐 고성에 이르기까지 그 색깔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정말 속초 의미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0: 그리고 설악산 그 울산 바위가 딱
1: 네네네네.
0: 보이는 그런 카페도 있더라고요.
1: 너무나 멋지죠.
0: 와, 너무 멋있어서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다 저장을
1: 아,
0: 해뒀는데
1: 울산 바위 아직 못
0: 못
1: 보셨어요?
0: 봤어요. 봤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10대 때 봐서 기억을 못 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1: 네네.
0: 20대 때는 아직 못 가봐서 꼭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날이 좀더 시원해지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한님과 오늘 속초 이야기 해봤는데요. 저의 추천곡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5: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2부에서 가수 이하님과 속초로 떠나봤는데요. 이제 이하님과도 인사 나누면서 저의 추천곡도 띄워드릴게요. 제 추천곡은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입니다. 드라이브 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선곡을 해봤고요. 이하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5: 네, 이하님과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여행지로 뮤직 드라이브 찾아오겠습니다.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복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7: MBC FM4U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혹시 요즘 식사를 분명히 잘 챙겨 먹었는데도 돌아서면 이상하게 허기가 지고 자꾸 주전부리에 손이 가지는 않으셨나요? 그저 기분 탓인가 싶겠지만 전문가들은 여름철 무심코하는 식습관들이 우리 몸에 포만감 호르몬 신호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허기를 키우는 대표적인 원인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하루 종일 끊임없이 간식을 집어먹어서 제대로 된 식사를 거르는 습관. 둘째, 포만감을 오래 유리해주는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한 점. 셋째, 체중 감량 효과만 노리고 단일 성분에만 의존하는 식단. 넷째, 칼로리표만 확인하느라 식물성 영양소를 놓치는 점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다섯째는요, 해가 길어졌다고 저녁 식사 시간을 뒤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주말인 오늘만큼은요, 수시로 집어먹던 간식 대신 단백질, 식이섬유를 챙겨보시고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다시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속이 든든해야 주말의 휴식도 한층 더 보송하고 여유로워집니다. 8월 20일 토요일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1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에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주말엔 음악여행.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저와 함께 음악여행 떠나보시죠. 오늘 첫 곡으로는 잭스키스의 커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여행은요, 이 스트레스 해소가 간절할 때 들으면 좋은 곡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을 준비했고요. 르세라핌, 제이홉의 스파게티 먼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또 스트레스 해소하면 또 이렇게 신나는 곡들이 또 좋잖아요.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띄워드릴 예정이고요. 세 번째 곡으로는 미아오의 버닝 업 준비했습니다. 세 곡을 띄워드리겠고요. 그러면 먼저 르세라핌과 제이홉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스파게티.

미야오의 Burning Up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또 스트레스 해소가 간절할 때 들으면 좋은 곡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또 세 곡을 준비했고요. 먼저 라이즈의 Do Your Dance라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달에 나왔던 두 번째 미니 앨범의 또 타이틀 곡이었죠. 라이즈의 또 Do Your Dance 먼저 띄워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Boy Next Door의 똑똑똑이라는 곡입니다. 역시나 두 달 전 한 6월 8일 홈이라는 앨범의 수록곡이었고요. 또 Boy Next Door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을 들어보시면은 또 Boy Next Door의 시작과 현재 또 앞으로의 지향점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똑똑똑 이 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앨범의 곡들 중에서 뭔가 이게 중독성이 또 강하더라고요. 준비를 했고요. 또 세 번째 곡으로는 아일릿의 It's Me 준비를 했습니다. 또 노래 신나는 노래 들어보시면서 스트레스도 해소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신나는 곡들과 함께 이 평일의 그 묵은 힘듦 피로 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라이즈의 Do Your Dance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0: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8: 최근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죠.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뉴진스의 하이보이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도 이 스트레스 해소가 간절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세 곡을 준비했고요.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먼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마마무의 목소리도 준비했는데요. 넌 이즈 먼들 이라는 곡입니다. 아, 이 노래가 벌써 10년 됐습니다. 2016년 2월 26일 이 멜팅이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아,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또 첫 번째로 들려드릴 블랙핑크의 뚜두뚜두도 8년 됐거든요. 아, 조금은 5년 이상 세월이 흘러버린 노래 곡들이지만 여전히 들으면은 신나는 곡들 준비를 했고요. 세 번째 곡으로는 또 이분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에이핑크의 No No No 준비했고요. 2013년에 발매가 됐었던 시크릿 가든이라는 앨범의 또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No No No. 아, 이 세 곡을 띄워드리겠고요. 먼저 블랙핑크가 부릅니다. 뚜두뚜두 뚜두.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5: 백조싱크.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2부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스트레스 해소가 간절하고 정말 필요할 때 들으면 좋은 곡들 함께 듣고 계신데요. 2부 마지막 곡을 벌써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이 노래 준비했고요. 싸이의 또 연예인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2006년 7월 24일 싸집이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고요. 2006년 이때 당시에 싸이 씨가 4년 만에 4집을 들고 왔다. 근데 요 앨범 소개명이 참 확실히 싸이시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싸이가 4년 만에 싸집을 싸가지고 왔어. 요렇게 또 설명을 하면서 챔피언이 수록됐었던 정말 엄청났었죠. 이 3집 앨범 이후 4년 만에 이 앨범을 들고 왔었던 2006년의 싸이시였습니다. 특히나 2000년대 초반과 중반에는 엄청난 이 명곡들이 참 많았습니다. We Are The One, 또 약간의 좀 락적인 사운드를 새롭게 선보이면서 이런 노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었던 싸이 씨였는데요. 이 4집에서는 댄스, 힙합, 락, 하우스, 일렉트로니카, 스윙 정말 많은 장르를 싸이화시켜서 들고 왔었던 4집이었습니다. 특히나 싸이 씨 이외에 또 피처링진들이 화려했었거든요. 뭐 유건형, 조피디, 길, 개코,

작품제로 또 참여했었고요. 또 김태우 씨, 이재훈 씨, 뭐 조덕배 씨, 이하늘 씨, 드렁큰 타이거, 리쌍, 다이나믹 듀오, 아이비 씨 등이 또 가창자로 함께 참여를 했었던 4집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연예인은요. 뭔가 그 확실히 사이스러운 그 특유의 신나고 시원한 리듬에 또 본인의 히트곡 중에 하나였죠. 낙원, 이 낙원과 비슷한 그 감성의 가사를 얹은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축가로 이 연예인을 부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신랑분들께서 좀 유쾌하고 좀 코믹한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발라드 장르가 좀 부담스러워서 아 무슨 노래 하지 했을 때 정말 아주 최고의 대안 같은 곡이 이 노래였거든요. 아마 요즘에도 많이들 부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싸이 씨의 연예인 예 들으시면서 또 평일에 갖고 있었던 피로감 또 스트레스 날려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 신나고 좋은 곡들과 함께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싸이가 부릅니다. 연예인.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0: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정오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3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첫 곡으로 갓더비트의 스텝백 듣고 오셨고요. 자, 3부에서도 역시 스트레스 해소가 간절할 때 들으면 좋은 곡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먼저 거북이의 빙고 준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투어스의 널 따라가 유유. 아, 부제를 갖고 있는 또 이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2026년 4월 27일 No Tragedy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고요. 또 그리고 세 번째 곡으로는 아이브의 노래 또 들고 왔는데요. 블랙홀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도 역시 올해 2월 달에 발매됐었던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 중에 한 곡이었거든요. 아이브의 목소리까지 만나보시죠. 자, 그러면 먼저 거북이의 빙고 들려드리고요. 스트레스 좀 팍팍 푸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노래 띄워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아이브의 블랙홀까지 들으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또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먼저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첫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또 엑소의 Back It Up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월 19일에 발매가 됐었던 여덟 번째 앨범이었죠. 그 중에 또 수록돼 있는 예 엑소의 또 Back It Up이라는 곡입니다. 아, 정규 8집 앨범 또 특히나 엑소가 복귀한다고 했을 때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특히나 정규 앨범이 정말 오랜만에 발매가 됐기 때문에 엑소의 목소리를 아, 정말 손꼽아서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 Back It Up 두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세 번째 곡으로는 버게 맨발의 청춘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또 역시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스트레스, 이 묵은 때처럼 벗길 때가 주말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좀 벗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토요일, 일요일에 어떻게 힐링하세요? 제가 좀 물어보고 다니면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갑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그럴 지금 환경이나 그런 여건이 안 된다 하시면 또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때를 벗긴다는 느낌으로 예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들려드리고요. 저는 새 곡 듣고 돌아옵니다.

0: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7: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피프티 피프티의 가위바위보까지 들으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4부도 쭉쭉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을 준비했고요.

이석순의 청바지 또 첫 번째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요, 플레이브의 Pump Up The Volume이라는 곡을 신나고 또 정말 어깨를 들썩이게 되는 노래도 준비해왔고요. 세 번째 곡으로는 스트레이 키즈의 식식붐이라는 노래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나는 세 곡들을 띄워드릴게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스트레이 키즈의 식식붐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오늘은 또 스트레스를 풀어드릴 수 있는 노래들 만나보고 계신데요. 다음으로 또 한 곡을 더 준비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옛날로 가서 X세대로 가서 이 포지션의 썸머타임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97년 3월 29일 와인 앤 티어즈라는 앨범의 수록곡이거든요. 아, 정말 여름에도 생각나는, 항상 생각나는 90년대 노래하면은 이 서머타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포지션의 목소리 지금 띄워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엄정화의 몰라까지 들으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또 8월 22일 토요일에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또 이 평일에 정말 쌓였던 스트레스들 싹 내려버릴 수 있는 신나는 곡들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이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또 이분들의 노래에는 신나는 노래 하면은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준비했고요. DJ DOC의 머피의 법칙을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1995년 5월 19일 또 DJ DOC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고요. 이 노래는 특히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95학번 분들 혹은 그 시기에 고등학교나 이렇게 학창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이 노래를 줄줄줄 외면서 이 아마 춤을 추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노래를 또 오늘 정호의 희망곡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DJ DOC의 목소리 지금 들려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행복한 토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지후였고요. 내일도 또 신나는 곡들 함께 들고 오도록 할 테니까요. 또 많은 청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J DOC가 부릅니다. 머피의 법칙.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못하네요.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2시의 데이트 정상훈입니다. 물놀이 가는 거겠죠. 아이가 어린아이가 주차장에서부터 튜브를 끼고 다다다다다 뛰어갑니다. 빵빵하게 바람 집어넣은 튜브 생각만 해도 편안하죠. 애쓸 필요 없이 가만히만 있어도 물에 둥둥 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살이도 그렇게 수월하게 튜브 하나 끼고 물에 떠 있는 것처럼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힘 빼지 않는 주말이길 바라면서 8월 22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정상훈입니다.

네, 8월 22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편안한 곡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둥실둥실 안단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미의 믿음직한 오빠 양걸 샨징 따월레 정상훈. DJ 안영미 씨가 조금 지금 출산 휴가 중인데 곧 오실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두 대는 편안하게 듣고 계시면 됩니다. 요즘 노래, 옛날 노래 고루고루 모아서 들려드리는 두 대통합 차트 준비하고 있어요. 소중한 광고주님 만나보고 시작합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 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6: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매일같이 신곡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어느 세월에 이 차트 첫 차트 찾아듣고 계실 겁니까? 그럴 필요 없이 두 대통합 차트 딱 챙겨 들으세요. 두 대가 엄선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통합 차트. 총 가입자 수가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5대 음원 플랫폼 멜땡, 지땡, 벅땡, 풀땡, 바이땡 차트를 사그리 모아서 두 대 자체 수동 AI 시스템을 통해서 선곡을 했답니다. 믿어주세요. 자, 이번 주에 핫했던 최신곡은 물론 역주행곡 70, 80, 90 세대까지 다 챙겨드립니다. 오늘 차트는 8월 18일 기준으로 정해봤고요. 첫 번째 곡은요. 다섯 개 모든 차트의 탑10에 활약 중인 에이티즈의 Bad입니다. 데뷔 8년 차에 가장 큰 전성기를 맞이한 그룹 에이티즈. 그 이유가 바로 이 Bad의 안무 때문인데요. 멤버 최선 씨가 아주 멋지게 가슴을 튕기는 영상이 SNS 알고리즘을 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홀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1: 최선 씨가 가슴을 튕기는 시간은 고작 3초라고 합니다. 이 요리시 저스트 원 텐 미닛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을 내 것으로 만든 것이요. 그것이 궁금하다.
0: 자, 노래 제목은 배드지만 노래할 때는 빠빠빠빠빠빠 이렇게 따라 보시면 됩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두 대통합 차트 에이티즈의 빠빠빠빠 배드 듣고 왔고요. 이번엔 청량한 노래로 달려볼게요. 각 한 개, 네 개 차트에 이름을 올린 투어스의 천만하면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리고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 투어스의 천만하면 계획대로 되지 않아는

2024년에 발매된 투어스의 데뷔곡이고요. 정말 대단한 성적을 기록했죠. 투어스가 데뷔 1년 만에 이 노래로 2024년 멜땡 연간 차트 1위를 기록했고요. 멜땡 차트의 역사상 보이그룹 데뷔곡이 연간 차트 1위를 차지한 첫 사례로 갑니다. 그리고 노래 제목 때문에 매년 계약 시즌 때마다 차트에 등장하는 계약 연금송인데요. 지금 또 계약 시즌이니까 슬그머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후렴구인 가사인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가 제목인 줄 아는데 저처럼 오늘 정확히 알고 가십시오. 다음으로는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 아, 프로미스나인의 그 사랑스러운 에너지가 리스너들에게도 활력을 전해주는 노래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비타민은 꼭 챙겨 드셔야 하잖아요. 저희는 비타민 C, D 대신에 비타민 미 챙겨드립니다.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 바로 나가요.

대통합 차트 두어스의 저 만남은 너무 어려워 맞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왔고요.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B 이어서 G땡 차트에 진입한 빅뱅의 붉은 노을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최신곡을 소개하는 차트라더니 2008년에 나온 노래가 나왔네요. 원곡은 1988년에 발매된 이문세님의 노래. 아니 대체 왜 18년 전의 노래가 차트에 올라왔나 알아보니까 빅뱅님들의 그 데뷔 20주년을 맞이해서 컴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이 힘을 모아서 옛날 노래까지 열심히 스트리밍을 돌렸나 보네요. 나도 이런 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은 바이땡 차트에 자리한 곡이에요. 백지영 정지서의 처음이라서. 애기들 그리고 성인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8월 5일에 개봉한 사랑의 하츄핑 고래보석의 전설 OST고요. 엄마와 딸의 애틋한 사랑을 담아냈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오열하게 만든 백지영 정지소의 처음이라서 듣고 올게요.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미래산 트렌.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경기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는 시간당 38mm의 비가 내렸고요. 경기도 화성에서도 시간당 32mm의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서울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송파에서는 시간당 1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양은 5에서 60mm로 지역적으로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저녁이면 잦아들 텐데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좀 가신다는 절기 처서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비가 그쳐도 늦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유정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두 대통합 차트 코너 속의 코너 샤인 김PD가 발로 뛰어 찾아온 두 대 발버둥 차트. 두 대 담당 PD 샤인 김 부장이 연식에 걸맞게 먼지 쌓인 두 대 옛날 선곡표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이번 주 발버둥 차트는요. 오! 제가 SNL 시즌 6에서 맡았던 캐릭터죠. 양고젠 쟁타오 광고계까지 휩쓴 201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5년 8월 22일부터 일주일간 선곡표 들여다봤고요. 먼저 8월 30일 선곡표 스윗박스의 Everything Gonna Be Alright. 스윗박스 노래는요 2000년대에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광고, 음악, 컬러링, 미니홈피, BGM으로 많이 쓰였고요. MBC 음악 프로그램이었던 김동률의 포유, S사의 인기가연에도 출연할 정도였는데요. 그룹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곡이 바로 지선상의 아리아로도 불리는 바흐의 관현악 3번 아리아를 샘플링한 요 노래입니다. Everything gonna be alright. 같이 들어보시죠.

제이팍스의 Everything Gonna Be Alright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차트 속의 차트 샤인킴 부장님이 과거 속의 두 대 선곡표를 골라온 발보드 차트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스윗한 노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25일과 8월 22일 선곡된 B1F4 B1A4예요. 예, 스윗걸과 스윗소로우의 괜찮아 떠나. 스윗걸은 운명적인 상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달달한 곡이고요. 이 시절에는 B1A4가 초통용으로 불릴 만큼 10대 소녀들에게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 10대가 가장 많이 듣는 곡 중에 1위로 스윗걸이 뽑히기도 했대요. 소년 팬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까요? B1A4보다 팬 연령층이 살짝 높은 우리 영미 씨의 오빠들, 스윗소로의 명곡 괜찮아 떠나,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괜찮아 떠나도 각종 음원 차트에서 순위가 꽤 높았죠. 영미 씨가 지금 방송 꼭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영미 씨, 제가 이 자리 잘 맡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그러니까 휴가로 넌 그냥 떠나. 닥치지 말고 말하면서 떠나. B1A4 스윗걸, 스윗소로의 괜찮아 떠나. 영미와 함께 나가요.

안녕하세요. 배우 정상훈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2시의 데이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1, 2, 3, 4.

비욘웨이퍼의 스윗걸 스윗소로의 괜찮았던 아이어서 2015년 8월 27일에 선곡된 5대 천왕의 멋진 헛간 듣고 왔습니다. 2015년 MBC의 레전드 예능이죠.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서 정용돈 씨와 혁오 씨가 콜라보한 팀이죠. 야, 이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덕분에 밴드 혁오가 스타덤에 올랐어요. 아시죠? 그때 그 밴드 차트 다 씹어드시고. 야, 이게 벌써 11년 전이에요. 야, 혁오 씨 갑자기 보고 싶네. 잘 계시죠? 저도 잘 있어요. 아, 저는 정상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다음 곡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노래입니다. 2018년 8월 17일. 이때는 다 영동고속도로 가요제구나.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의 레옹입니다. 아이유와 지파, 박명수 씨가 콜라보한 팀이고요. 영화 레옹의 레옹과 마틸다를 컨셉으로 했었죠. 이때 박명수 씨가 레옹 녹음하느라 진땀을 뺐잖아요. 야,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배꼽 빠졌죠. 이 장면 정말 추억 돋네요. 자, 아이유 파워가 살린 노래 이유 같지 않는 이유의 레옹 듣고 오시죠.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주말에 여유를 만끽하면서 감상해 보시죠.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들으시면서 저희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2015년 8월 23일에 선곡된 다비치가 아니에요. 아비치의 Waiting for Love 듣고 왔습니다. 저는 안영민 씨가 출산휴가 떠난 사이에 이번 주 2시 데이트를 맡고 있는 스페셜 DJ 정상훈 씨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대통합 차트 쪽에서 만든 발보드 차트 달려보고요. 그 전에 2시 데이트 광고 먼저 듣고 오시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두대 검선에서 엮은 두 대통합 차트, 먼지 쌓인 두대 예전의 선곡표를 들춰보는 코너 속의 코너, 발로 뛰어 찾아온 두대 발보드 차트. 자, 이번 주 발보드 차트 2015년 8월 22일부터 일주일간 선곡표를 보고 있고요.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8월 20일 선곡된 FX
5: Electric Shock입니다.
4: 예, 가요계에서 좋은 의미로 쇼크를 안겨준 걸그룹 FX
5: Electric Shock는
4: 사랑에 빠진 느낌을 전기 충격을 받을 때 짜릿함에 비유했고요. 그 노래를 들어보시면은 전기 충격의 사행시를 지은 가사가 정말 재밌습니다. 자, 운 띄워주세요. 다 같이 운전하시면서 집에 계신 분들 하나, 둘, 셋, 전!
5: 전류들이 몸을 타고 흘려다녀.
4: 키!
5: 기절할 듯 아슬아슬 찌릿찌릿.
4: 충!
5: 충분해 내 사랑이 과분해.
4: 격!
5: 격하게 날 아끼는 거 다 알아. 일렉트릭 샥.
4: 네, 이렇게 사행시를 한번 해봤고요. 자, 두댕이 분들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FX의
5: 일렉트릭 샥.

0: electric shock.
1: FX의 일렉트릭 쇼크 듣고 왔고요. 발버드 차트 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음이 살랑살랑해지는 두 곡 준비했어요. 예, 2015년 8월 27일과 8월 26일에 선곡된 10cm의 스탐 스탐, 소녀시대 라이언 하트. 오우, 스탐 스탐은 10cm의 정규 3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죠. 가사가 아주 달달해. 이가 썩을 것 같은 노래예요. 양치하면서 들어주세요. 자, TV를 보든 뭘 보든 식사 중이든 뭘 먹든 운전 중이든 언제라도 스탐 스탐 스탐 스탐 스탐 따담 땀 해볼까? 저 이 노래 아는 거 맞아요. 죄송해요. 자, 아무리 좋을 때여도 식사할 땐 밥 먹을 거에 집중하고 운전할 때는 정반 직중 똑바로 마셔야죠. 이거 굉장히 유해한 곡이었네요. 자, 다음 곡은요, 소녀시대의 정규 5집 타이틀 라이언 하트. 예, 사자처럼 마초 같은 남자를 길들이겠다는 여자의 당찬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사자의 발톱을 세우는 모양을 그 띈 그 안무도 정말 귀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사자 발톱처럼 이렇게 발을 세우는 거예요. 손가락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운전대 잡으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에이 참. 자, 손좀만 세우면 굉장히 쉽죠. 그리고 안무 옆에 남편 있으면 긁어요. 자, 10cm의 스담스담, 소녀시대의 라이언하트 바로 나갑니다.

10cm의 쓰담쓰담 소녀시대의 라이언한테 이어서 2015년 8월 24일에 선곡된 마야의 나를 외치다 듣고 왔습니다. 진달래꽃과 같이 마야의 대표곡이죠. 이 곡은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면 꼭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노래로 위로와 용기를 얻어가는 리스너들이 참 많습니다. 네, 발보드 차트의 마지막 곡도 8월 24일 선곡된 노래네요. 명곡이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저한테 와이프한테 이게 맨날 들렸던 그 느낌이에요. 저는 여보 그중에 그대를 만나. 네, 저는 우리 아내를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어우, 너무 사랑하죠. 저는 와이프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한다 우리 와이프. 두댕이 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들어보십시오.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 답답해.
2: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있어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지금 고속도로 빗길에 사고가 아주 많은데요. 특히 터널 안에 사고 난 곳이 있어서 먼저 짚어드립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고덕터널 3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으로 용담터널 부근 승용차 사고 여파로 팔곡부터 극심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수도권 제1순환선은 일산 쪽으로 안현분기점 진출로 1, 2차로와 갓길에 물고임이 발생해서 사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특히 커브 구간 지나실 때 속도 줄여서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현재 정체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가장 심한데 서울 쪽 가평휴게소부터 화도 구간 포함해 총 30km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6: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정사훈입니다. 4부 시작됐습니다. 아, 제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아직 모르는 노래들이 너무 많네요. 네, 나한테 전부 다 신곡 같아. 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 혹시 없어요? 네, 저만 그렇다고요. 자, 스페셜 DJ 하면서 이렇게 모처럼 신곡도 배워가고 저는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것저것 들을 필요 없이 요것만 들으면 최신 노래 청보. 국내 5대 음원 플랫폼 싸그리 모았습니다. 두대 선곡 시스템으로 선별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통합 차트. 2026년 8월 셋째 주에는 어떤 곡들이 핫했는지 한번 볼까요? G 차트에서 눈에 띄는 노래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롤 서머. 뭐 직역을 하자면요, 잔인한 여름이죠. 그러니까 날씨가 잔인하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너와 사랑을 하면서 설레이지만 불안한 이 여름이 잔인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치명적인 남자와 어떤 저 같은 남자 뭐 사랑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크롤 서머는 2019년에 발매된 테일러 스위프트의 정규 7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2023년 개최된 콘서트 The Eras Tour의 오프닝 곡으로 선정되면서 발매 4년 만에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역주행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의 절박한 사랑을 담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롤 서머 바로 쏠게요.

이번 주에 핫한 곡을 들려드리는 두 대통합 차트 함께하고 있고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롤 썸머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요, 각 세계 한 개 차트를 자리한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과 쿨의 애상 소개해볼게요. 멸종위기 사랑, 찬혁 씨의 그 청룡 영화상 그 축하 무대가 화제가 되면서 음원 순위가 대폭 상승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 락페스티벌 썸머소닉에서 수현 씨랑 같이 듀엣을 했는데 팬분들의 반응이 엄청 뜨거웠다고 하네요. 두 분의 음원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제 데뷔 연도랑 동갑인 노래입니다. 쿨의 애상,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초메가 히트곡인데, 아니 이게 왜 최신곡 차트에 올랐냐 보니까 그 쿨의 멤버 이재훈 씨가 전국 투어 콘서트를 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올랐나? 아무튼 네, 콘서트에서 추억에 젖어온 분들이 열심히 또 재생을 하셨다 봅니다. 시간이 흘러도 명곡으로 남을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과 쿨의 애상 듣고 올게요.

이 저녁에 멸종위기 사랑과 쿨의 애상에 이어서 4개 차트의 탑10에 위치한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왔습니다. 2002년에 나온 인디고의 원곡을 볼빨간 사춘기가 리메이크를 했네요.

예. 음악 방송을 따로 돌지도 않았는데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는 걸 보니까 이게 역시 음원 강자답습니다. 자, 한 곡 더 들어볼게요. 두 개 차트에 진입한 진영 최유리의 외사랑. 아, 너무 좋습니다 이 노래. 비주얼은 물론 연기 보컬 실력 뭐 하나 부족함 없는 가세븐 박진영 씨의 솔로 앨범 수록곡입니다. 외사랑이 앨범 타이틀곡보다 순위가 높은데요. 이상한 일이에요. 최유리 씨의 너튜브 채널에서 두 분이 듀엣으로 부른 유리 씨의 노래가 역주행됐잖아요.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담백하고 포근한 음색이 마음에 와닿는 외사랑 감상하고 오시죠.

0: 후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두 대통합 차트 함께 달려봤고요. 자, 마지막 곡으로 서양 수박 차트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Come Over 들으면서 끝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내일 만나요,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축 커피와 함께합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4U.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물병 하나를 꺼내듭니다. 컵에 이 물을 가득 따라 한 모금 크게 삼키면 차가운 감각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온몸으로 퍼져나가죠. 머릿속까지 쨍하게 울리는 그 서늘함에 나도 모르게 시원하다 라는 짧은 탄성이 터져나오는데요. 어떤 근사한 음료나 달콤한 디저트도 깔끔한 물 한 잔의 청량함을 대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슴 속까지 뻥 뚫리는 기분 좋은 청량감을 떠올리며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해 볼게요.

옥새 발견 성슬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Love All For Nothing이었고요. 날이 덥거나 속이 터질 것 같은 순간이 오면 나도 모르게 자극적이고 단 음료를 찾게 됩니다. 달짝지근한 음료를 마시다 보면 끝에

남는 묘한 텁텁함 때문에 결국엔 깔끔한 맹물로 입을 또 헹구게 되죠. 이것저것 복잡하게 따지고 계산하는 일들에 지쳤을 때는 가장 단순하고 깔끔한 기분 전환이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만큼은 거칠에 다 빼고요. 시원한 물 한 잔처럼 속이 뻥 뚫리는 명쾌한 시간만 여러분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저 듣고 올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2: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5: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토요일 1, 2부 순서 시간을 달리는 노래로 함께합니다. 특정 과거로 떠나 당시엔 어떤 노래들이 사랑받았는지 우리 기억 속 멜로디를 소환하는 시간을 달리는 노래. 오늘은 2013년도 8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곡은 에일리의 유에나입니다. 2013년 7월에 발매된 미니 2집 타이틀곡인데요. 매일 반복되는 다툼과 거짓말에 지쳐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당당하게 돌아선다는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다. 에일리의 유에나이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엑소의 으르렁입니다. 2013년 8월에 발매된 정규 1집 리패키지 타이틀곡인데요. 2013년 가요계를 대표하는 히트곡 중 하나일 정도로 엑소 신드롬을 일으킨 노래죠. 매력적인 상대를 향한 강렬한 독점욕과 경계심을 사나운 보호 본능에 으르렁대는 모습으로 비유했고요. 이 노래로 가요 순위 프로그램과 음원 사이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랍니다. 2013년 8월에 발매된 선미 솔로 데뷔 싱글인데요.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녀가 상대와 함께하는 시간에 깊이 취해 24시간도 모자라다 느끼며 애타는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강렬한 설렘과 중독적인 감정을 표현한 곡이죠. 에일리 유앤아이 엑소 으르렁 선미 24시간이 모자라 듣고 올게요.

계속해서 허각에 넌 내 거라는 걸입니다. 2013년 8월에 발매된 두 번째 디지털 싱글인데요. 래퍼 스윙스가 피처링을 맡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더 늦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하겠다는 마음을 선언하는 러브송입니다. 먼저 띄워드리고 이어서 윤미래의 터치러브입니다. 2013년 8월에 발매된 드라마 주군의 태양 OST인데요.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을 향한 애틋하고 절절한 짝사랑을 담은 곡이자 아픈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곡 띄워드리고 이어서 다비치 오늘따라 보고 싶어서 그래까지 만나볼게요.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 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노래, 이번엔 해외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2013년도 8월에 사랑받은 곡들입니다. 첫 곡은 다프트 펑크 Get Lucky입니다. 펄 윌리엄스의 나일 로저스 함께한 노래죠. 2013년 4월에 발매된 정규 4집의 8번째 리드 싱글이고요. 해가 뜰 때까지 밤새워 파티를 즐기고 매력적인 상대와 행운을 잡겠다는 열정적이며 흥겨운 순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2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Get Lucky.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마일리 사이러스의 We Can't Stop입니다. 2013년 6월에 발매된 정규 4집 리드 싱글인데요. 밤새워 노는 파티 속에서 남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해방감과 반항심을 담은 노래입니다.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이어서 플로리다 조지아 라인의 크루즈 준비했는데요. 2012년 8월에 발매된 두 번째 EP 앨범 첫 싱글입니다. 트럭을 타고 시골길을 달리며 사랑에 빠지는 여름날의 일탈과 설렘을 표현한 노래죠. 다프트 펑크 Get Lucky, 마일리 사이러스 We Can't Stop, 플로리다 조지아 라인 크루즈 만나볼게요.

stop, party.

싱글이고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파괴적인 관계임을 알면서도 그 사람 없이는 안 되는 애증과 깊은 끌림을 노래한 곡입니다. 잠시 후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One Direction의 Best Song Ever입니다. 2013년 7월에 발매된 세 번째 정규 앨범의 리드 싱글인데요. 매력적인 상대에게 반해 밤새도록 춤을 췄던 기억을 회상하는 설렘을 담아낸 곡이죠.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2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두 곡 전해드립니다. 제드, 클라리티, One Direction, Best Song Ever.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2부 마지막 곡은 케이티 페리입니다. 로어 띄워드리고요. 저는 5시에 키워드 진주찾기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그냥 집으로 돌아갈래.
1: 혁오였습니다. 와리가리.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0: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0: 어떡해.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디벤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매주 새로운 키워드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머리가 복잡할 때, 이야기의 방향을 잃었을 때 이 삼행시를 기억하세요. 키를 잃었다면 워밍업부터 다시. 드디어 찾은 새로운 주제. 매주 다른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키워드 진주찾기. 새가 알을 품고 어린 새끼를 키워내는 따뜻한 둥지. 미숙한 생명이 비바람을 피하고 안전하게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나뭇가지와 깃털을 하나씩 물어와 단단하게 엮어낸 정성스러운 울타리. 사람의 집을 떠올려보면 단순히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넘어 나의 온기를 꾹꾹 눌러 담은 소중한 공간이죠. 바깥의 소음과 피로를 털어내고 보송한 이불 속에 푹 파묻힐 때 그제서야 마음 편히 깊은 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어떤 공간에서 혹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소중한 공간. 오늘의 진주는 보금자리입니다.

보금자리 하면 저는 포근함이 떠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따스한 햇살과 푹신한 쿠션에 휩싸여 편안한 기분을 느껴보는 거죠. 퇴근 후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눕는 거실 소파나 꼬리를 흔들며 나를 맞아주는 반려동물의 보송한 품처럼요. 내 마음의 안식처, 구윤재 시인의 TP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TP 구윤재. TP 부르면 총총총 걸어온다. 끌어안는다. TP라고 부르면 반응하는 너를. TP는 명도에 차이가 있는 세 가지 갈색 털과 그것을 아우르는 하얀 털로 덮여 있다. TP는 눈이 절반만 녹은 운동장 같다. 돌아보면 흙 발자국이 남는 TP. 끌어안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무게를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TP 부르면 몸보다 큰 공간을 갖고 오는 TP. 품에 앉는 순간 나는 진입한다. TP의 공간에. 티피와 나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TP에 머무른다. TP와 내가 TP 속에서 하는 일은 대체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다. 미끄럽고 질척질척한 운동장에서 TP와 나는 멀리 보는 연습을 한다. 시선을 멀리 두면서 배우게 됐지. 멀리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외계의 안녕을 비는 일이 발치로 날아온 공을 날려주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TP는 이미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캐피는 북미 원주민들의 이동식 텐트이자 보금자리를 말합니다. 들소 가죽과 나무 기둥만으로 만든 단순한 집이지만 그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아늑한 만큼은 무엇보다 깊다고 하네요. 어쩐지 귀여운 반려동물 이름처럼 친숙하게 들리지만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온 그들의 삶과 공동체 문화가 담겨 있다고 하니 TP라는 단어가 조금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외부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TP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여유를 즐기는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안식처의 모습 아닐까요? 그저 긴 하루 끝에 마음 편히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면 충분하니까요. 여러분의 하루 끝에도 이 TP처럼 푹신하고 마음 놓이는 온전한 안식처가 함께하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룬5입니다. Won't go home without you.

누군가의 진짜 취향과 속마음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보금자리에 직접 방문해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공간일수록 애정을 쏟으며 나만의 취향과 습관들로 채워넣게 되니까요. 방 한 구석에 어떤 소품이 놓여 있는지 또 어떤 분위기에 조명이 켜져 있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금방 알아채게 되죠. 손때 묻은 애착 이불이나 머리에 딱 맞는 폭신한 베개 하나에도 사람마다 고유한 결이 그대로 묻어나니까요. 그렇게 그 공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숨은 힐링 루틴까지도 자연스럽게 알아채게 됩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오는 반려동물과 첫 인사를 나누는지 식탁에 도란도란 모여앉아 하루 안부를 묻는지 혹은 씻고 나와 은은한 조명 아래서 혼자만의 정돈 시간을 갖는지 말이죠. 내 몸에 익숙한 동선과 눈길이 자주 머무는 소품들이 모여 가장 나다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법이잖아요. 여러분이 계신 보금자리는 어떤 취향과 습관들이 깃들어 있나요? 새도 제 보금자리를 사랑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짐승인 새조차 자신이 깃들어 사는 둥지를 아끼고 사랑하듯 우리 역시 스스로가 속한 울타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인데요. 되짚어보면 보금자리라는 건 단순히 벽과 지붕이 있는 물리적인 집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든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더 이상 떠돌지 않고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는 깊은 정착의 감정이기도 하니까요. 외부의 시선이나 조건 앞에서 아무것도 증명해낼 필요 없이 그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온전한 안정과 평온의 상태라는 포괄적인 의미까지. 결국 보금자리라는 단어 안에는 집이라는 공간을 넘어 안식과 소속감 그리고

서로를 품어주는 따뜻함이 한꺼번에 깃들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세상 가장 아늑하게 안아준 보금자리는 어디였나요? 그 온기 가득한 곳에서 편안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케이먼 아일랜드, 신일류, 안식처 두 곡입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골드마운틴님과 하양늑대님 신청곡이었어요. 박상민 해바라기, 이한 물고기 자리, 강허달님 또 하루는 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느티나무님과 국종쌤 신청곡이에요. 산울림 회상, 먼데이 키즈, 가을안부, 말로 간이역.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연주곡으로 준비했어요. 신나는 섬 작은 항해입니다.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6: 야, 시원하다.
5: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7: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알이나 발이나 둘 다 뽑을 일이란 훈을 가졌으니 같은 뜻. 알보다 발이 더 쉬운 한자여서 그런지 사람들은 발묘 조장을 더 많이 씁니다. 발묘 조장은 곡식의 싹을 뽑아서 자라는 것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농부가 자신이 심은 곡식의 싹이 쑥쑥 자라지 않아 안타깝고 조급해졌답니다. 그는 논에 나가 묘를 조금씩 위로 뽑아 자라는 걸 도와주었는데 아뿔싸 위로 뽑아준 묘들이 그만 다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성과를 빨리 보려고 무리수를 두었다가 오히려 일을 망쳐버리는 발묘 조장은 지금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아, 잘못된 개입이나 참견을 하면서 도와준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도와준다면서 오히려 상황을 더 나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죠. 아, 섣부른 도움보다는 참고 기다려주는 게 낫습니다. 자,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조니 미첼, Help Me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이 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와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도와주는. 예. 발미어 조장되는 거죠. 예. 그렇죠. 아, 제 생각엔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와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조니 미첼, Help Me 들었습니다.

0: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본나.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The Cranberries의 Dreams 들었습니다. 373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아, 돌로레스의 목소리는 정말 독특하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예. 아일랜드 밴드 The Cranberries Dreams. 9370번입니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도움 청할 때 선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은가? 예, 상대방이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저는 상대방이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린다는 주의였는데 음악 듣는 동안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경우가 다 달라서 케바케로 하겠습니다.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 아, 이런 거 바로 잡아야죠, 이런 거. 예. 자, 9370번으로 저를 팝송에 입문하게 해준 완전 예쁜 백컴 누나가 있는 스파이스 걸스. 그러니까 스파이스 걸스 멤버 다섯 명 중에 빅토리아 백컴이 제일 예쁘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닙니다. 예. 제 의견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른데. 아, 저는 그리고 저 스파이스 걸스 멤버 다섯 명하고 이렇게 앉아서 방송을 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예,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본인 뭐 예, 그렇다면 그런 거죠. 자, 스파이스 걸스 워너비.

켈리 클락슨, What Doesn't Kill You, Stronger 들었습니다. 8143번으로 정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였고요. 자, 이종민 씨가 ELC가 DJ, 스페셜을 DJ할 때 보내셨네. 네. 자, 퀸의 Play the Game.

Queen의 Play the Game에 이어서 Sia, Chandelier. 6720번 또 신은희 씨 고맙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오늘 중부지방은 종일 비가 내려서 더위가 많이 꺾였습니다. 서울은 비가 그친 뒤 지금 파란 하늘이 드러나는 곳이 많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 22도 안팎으로 선선해서 저녁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구름이 아직 지나고 있는 강릉과 청주 등 일부 내륙에는 천둥번개가 치면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귀경길, 빗길 계속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동해고속도로 삼척 쪽으로 북강릉 영업소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발생했고요. 비가 많이 오는 제천 일대도 사고가 많이 보이는데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제천 분기점,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 남제천 부근도 사고 처리 여파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박소영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이스 트로트 Year of the Cat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었네요. 최유지 씨가 청해 주셨는데 힘드시겠네 이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혼자서 가구 배치를 좀 바꿨더니 이제 힘드네요. 언제는 안 힘드셨어요? 이거 늘 힘든 거 아니에요? 와, 가구 배치. 오우. 고생하셨네. 네. 알스 트로트, Year of the Cat. 자, 0037번으로, 이 사연은, 카더 가든이 스페셜 DJ 할 때 보내셨네. 자, 음악은 Commodores. Easy.

0: 브루스 라마조띠 아메짜비아 들었습니다. 565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야, 5652번으로 이 노래 신청하시면서 예, 항상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예, 제가 항상 고마운 거죠. 예, 청취자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에로스 라마조띠 아메짜비아.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카마더 울스. 예. 라이오넬 리치가 카마더 울스에 있을 때 예, 만들고 부른 노래죠. 예. 카마더 울스의 이지.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The Old Man Brothers Band의 In Memory of Elizabeth Reed. 3부에 다시 만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최고로 긍정적인 사람 뽑기 대회를 열고 사람을 모았죠. 마침 그날 비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떠한가? 첫 번째 참가자, 기뻐하십시오. 태양이 구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둘째 후보는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

0: 밤새는 팔았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은 하늘이 파랄 겁니다. 이들 모두 탈락! 1등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비가 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십시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한다. 이게 진짜 긍정적인 사람이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꿈끼리 베이글.
1: 클릭하면 집으로.
0: 꿈끼리 베이글.com.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 1위 엘라 랭리의 Choosing Texas였습니다. 자,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0: 제목이 댄들라이언이잖아요.
1: 네.
0: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민들레 꿀을 좀 많이 넣어서 만든 맥주라고 합니다. 꽃향기도 나고요. 엘브 그 병의 디자인도 민들레 그림으로 장식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엘라 랭리랑 향수가 또 같이 나왔고요. 그게 이제 또 다른 히트곡이 비허잖아요.
1: 네네.
0: 비허 바이 엘라 랭리 이런 향수도 나왔고 에너지 드링크 회사, 청바지, 부츠 회사들이 다 협업을 지금 제안을 하면서 함께 속속 작업을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0: 네. 대세 중에 대세인 것 같습니다.
1: 뭐 된다면 다 모이는 거죠.
0: 그렇죠. 네. 자, 빌보드 싱글 차트 이번 주 10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엘라 랭리의 Be Her고요. 이번 주 9위, 지난주 11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가 두 계단 상승했습니다.
1: 자, 9위 곡을 듣겠습니다. 미국 싱글 차트 9위, 올리비아 딘 Man I Need.

0: 네, 미국 싱글 차트 9위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이었습니다.
1: 이번 주 8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테임 임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고요.
0: 네.
1: 이번 주 7위는 지난주 9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가 두 계단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6위 지난주 7위였는데요. 엘라 랭리 앤 모건 월렌의 I Can't Love You Anymore가 한 계단 올랐고요. 이번 주 5위는 지난주 2위에서 세 계단 하락했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Hate That I Made You Love Me입니다. 이번 주 4위 지난주 6위였는데요. 스텔라 레프티의 보스턴이 두 계단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지금 보스턴 라디오 방송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0: 그래서
1: 한 DJ가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라고 노래가 시작을 하는데
0: 네.
1: 보스턴에서는 기차가 그 시민 생활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대요. 그래서 보스턴 사람들이 더 이 노래에 공감한다고 합니다.
0: 자, 4위 곡 듣겠습니다. 스텔라 레프티 보스턴.

0: 미국 싱글 차트 4위 스텔라 레프티 버스턴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3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모건 월렌입니다. Been by now.
0: 자, 2위 곡을 발표하기 전에 과거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1967년으로 갑니다. The Beatles, All You Need Is Love.

The Beatles의 All You Need Is Love. 1967년 이번 주 1위. 자, 1977년으로 갑니다. The Emotions, Best of My Love.

Best of My Love. 1977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1987년으로 갑니다. 마돈나. Who's that girl?

마돈나 Who's That Girl 1987년 이번 주 1위. 자, 1997년 이번 주 1위는 펍데디 and Face Evans featuring 112 I'll Be Missing You. Notorious B.I.G.를 추모하기 위한 노래.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을 샘플링했죠. 근데 허락을 안 맞고 샘플링해서 나중에 이거 저작권료를 딱 그쪽으로 보냈어요. 네. 폴리스 멤버들은 이 곡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 2007년 이번 주 1위 샨 킹스턴 Beautiful Girls.

네, 션 킹스턴, Beautiful Girls. 2007년 이번 주 1위. 자, 2017년으로 갑니다. 2017년 이번 주 1위, 루이스 폰시, and Daddy Yankee featuring Justin Bieber, Despacito.

루이스 펀시 앤 데디 앤키 피처링 저스틴 비버. 2017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과거로의 여행을 끝내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 2위 테일러 스위프트 I knew it, I knew you.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훈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비가 그친 뒤 곧바로 해가 지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 무지개가 많이 떴습니다. 지금은 노을이 아주 붉게 물들어 장관인데요. 내일 새벽까지는 일부 중부지방에 비가 좀 이어지겠고요. 아침부터는 전국 대부분 대체로 맑아져서 서울의 낮 기온 33도, 전주 35도, 경남 밀양 36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막바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더위는 주 후반이 돼야 차츰 꺾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많이 풀렸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설악 부근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시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안성과 양재 일대, 서해안고속도로 매송부터 팔곡 터널까지 정체 남았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빌보드 싱글 차트 이번 주 1위는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가 18주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3: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4: 다음 주가 벌써 기대됩니다.
3: 네네.
4: 영국 싱글 차트 순인데요. 8월 14일 금요일자입니다. 이번 주 10위, 지난주 13위였는데요. 실바 범파의 온 투나잇이 3계단 상승하면서 탑10 안에 처음 올라왔는데요.
3: 네.
4: 실바 범파는 영국 출신의 DJ 겸 프로듀서고요. 이 곡은 지금 몬털 조던의 Get It On Tonight을 지금 샘플링 했는데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3: 네.
4: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뭐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3: 아, 자, 영국 싱글 차트 10위 실바 범파 On Tonight.

0: 네, 영국 싱글 차트 10위 실버 범퍼의 On Tonight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9위는 지난주 17위였는데요. 스텔라 레프티의 버스턴이 8계단 올라왔고요.
0: 네.
1: 이번 주 8위, 8위로 데뷔한 곡인데요. 어떤 마돈나와 카일리 미노그의 Love Sensation입니다.
0: 오.
1: 마돈나의 15집 Confessions 2의 두 번째 싱글이고요.
0: 네.
1: 워낙은 솔로곡이었는데 카일리가 참여한 리믹스 버전이 8월 6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빠지면 아무리 큰 장애물도 사라지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0: 자, 영국 싱글 차트 8위. 마돈나 그리고 카일리 미노그 Love Sensation.

0: 영국 싱글 차트 8위 마돈나 앤 카일리 미노그 러브 센세이션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7위는 지난주 10위였는데요. 시에나 스피로의 Great Expectation이 3계단 올라왔고요.
0: 네.
1: 이번 주 6위는 지난주 3위에서 3계단 내려왔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 Me입니다. 이번 주 5위, 지난주 6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Stupid Song이 한 계단 또 올라왔고요. 이번 주 4위는 지난주 7위였는데요. 휴겔, 이메일 엔젤, 앤 울트라 네이트의 Moving to the Sun이 3계단 상승했습니다. 영국 앨범 차트 순인데요. 5위는 플로우의 Therapy at the Club이 5위로 데뷔를 했습니다. 플로우는 영국 걸그룹이고요. 이번 앨범은 2집 앨범입니다.
0: 네.
1: 이번 주 4위 앨범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패터리 지난주 1위에서 3계단 내려왔고요. 3위는 변동이 없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입니다. 2위도 변동이 없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 앨범이고요. 1위는 레이튼스의 A Love Letter to a Broken Town이 1위로 데뷔를 했습니다. 영국 로더럼 출신의 락밴드고요. 이번 앨범은 4집 앨범입니다.
0: 네. 자, 영국 앨범 차트 1위 The Raytons의 A Love Letter to a Broken Town 중에서 Hello, How Are You Today?로 준비했습니다.

영국 앨범 차트 1위 The Raytons의 A Love Letter to a Broken Town 중에서 Hello, How Are You Today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앨범 차트 보겠습니다. This. 자, 앨범 차트 탑10입니다. 12위는 롤 모델의 Chuck Timely and the Hourglass. 9위가 드레이크의 아이스맨. 8위는 캐롤 G, 노메 아레피안토 데 센트리탄토. 내 감정을 쏟아부은 거 후회 안 해, 이런 뜻입니다. 7위는 푸 샤이스티의 All I Son Shiesty, Shiestist, Shiest. 발음 어렵네. 자, 6위가 노아 칸의 The Great Divide. 앨범 차트 5위입니다. 모건 월런, I'm the Problem. 4위는 벨라 랭리, Dandelion. 3위가 올리베 로드리고,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 2위는 아리아나 그란데, Factor. 앨범 차트 1위. 자, 우리나라의 보이밴드죠. The Stray Kids. This and That. 자, 듣고 계신 곡이 타이틀곡 This and That입니다.

스트레이 키즈의 This and That이고요. 자, 각 부문 차트 1위 보겠습니다. R&B 힙합송 차트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 스트리밍 송 1위 엘라 랭리 슈징 텍사스.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는 알렉스 워렌 워드네리. 자, 이번에 서머소닉에서 알렉스 워렌 공연을 봤는데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네. 자, 팝 에어플레이 1위, 핫 락앤 얼터너티브 송 차트 1위 테임 임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입니다. 자, 오늘은 이 음악 듣겠습니다.

0: Chantara e Museo.
1: Hamanon.
0: Wege Gualdi.
2: Hamanon.
0: Chego Gualdi.
3: Hamanon.
0: Singsan Gualdi.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 영국 싱글 차트 이번 주 3위는

0: 지난주 5위였는데요. 엘라랭리의 추진 텍사스가 두 개 다 놀랐고요.
1: 네.
0: 2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샤키라와 버나보이의 다이다입니다. 얼마 전에 콜롬비아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잖아요.
1: 그렇죠.
0: 강진이 일어나서 학교가 한 200여 개 이상 무너졌는데요. 그래서 샤키라가 지금 한 17억 원 정도를 기부를 해서 아이들 학교 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1: 네네.
0: 이번 주 1위 벌써 21주째 1위인데요.
1: 와우.
0: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의 레이민이 이번 주에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 자, 전준 씨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1: 영국 싱글 차트 1위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 Rain Me In 들으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자, 오늘은 이민선 PD가 수고했고요.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데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녹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대학생이었던 손님이 어느새 30대가 되고 혼자였던 손님이 둘, 셋이 돼서 함께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누가 시킨 적 없지만 은근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만든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짧게나마 함께하는 시간이 신체적으로 또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나의 오늘이 누군가의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손님들과 함께 제 생각도 무럭무럭 자랍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0: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네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어느 장난감 가게는 완성된 인형 대신 만드는 경험을 팝니다. 고객에게 원하는 인형의 모양을 고르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솜을 채우게 해주고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뜻으로 하트 모양 천을 준비해둔대요. 여기에 원하는 소리와 향기를 추가할 수도 있고 완성된 인형에 이름을 지으면 출생 신고서까지 발급해줍니다. 또 다른 인형 브랜드는 그 인형의 성격이나 취미, 가족관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주의할 점과 돌보는 방법까지 프로필에 상세히 적어뒀고요. 인형의 탄생에 참여하고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은 인형과 나를 특별한 사이로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까지 알기 때문에 애착이 생기는 걸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8월 22일 토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세라 맥락클렌의 When She Loved Me였습니다. 오프닝에서 인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난감 가게와 성격의 아주 자세한 디테일을 살려서 인쇄해서 또 주는 브랜드 얘기 나눴습니다. 인형이나 장난감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다들 이 친구는 성격이 이럴 것이다 라고 나도 모르게 상상을 하는 버릇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이고 그래서 요새 예쁜 인형을 봤는데 못 사서 좀 속상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더 있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라 눈으로만 보고 이제 하지만 우리 집에는 너를 놓을 곳이 없구나 하면서 안 그러면은 창고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게 참 또 지나치게 인격을 부여하는 버릇도 참 그럴 때 아, 불편하더라고요. 50살이 되면은 이걸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사랑스러운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오늘 3, 4부 노래에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하고요. 부엉이들 사연의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 잠시 후 9시부터입니다. 오늘도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지긋지긋
4: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5: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8월을 뜨겁게 수놓은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서멀페스타인 별밤. 그 대망의 피날레를 장식할 주인공은 밴드 켄트비 블루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가든 스튜디오 현장에서 라이브로 함께하세요.

서지영이 부른 인형의 꿈 듣고 오셨고요. 우미숙님께서 외출할 때 입으려고 새 옷을 샀는데 외출할 일이 생기지 않아 서랍 속에 잠자고 있네요. 지인에게 전화라도 걸어 밥 한번 사줄 테니 만나자 할까요? 옷자랑도 하고 싶은데 저도 맨날 이래요. 진짜. 그래서 옷을 살 때는 대체로 캐주얼 위주로만 사고 있어요. 좀 차려입는다 싶은 옷들은 사서 1년에 많이 입으면 두 번? 아니면 한 번? 최악은 아직 가격표도 안 뗀 상태로 걸려있는 친구들을 보며 스스로 너무 한심함을 느끼고 이제는 다시는 차려입는 느낌의 옷을 함부로 사지 않으리 올해는 제법 합리적인 소비만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부터가 좀 고비입니다. 겨울옷들이 또 예쁜데 코트 조심하세요 여러분. 에이, 코트 별로 안 입으면서 어차피 두꺼운 거 입을 거면서 패딩 코트 왜 이렇게 매 겨울 예쁜 게 많이 나오는지. 하지만 올해 목표 코트 한 벌도 안 사기입니다. 9154님, 청소부가 직업인 저는 49살 딸 셋 맘입니다. 오늘은 일하다가 오른쪽 손가락을 다쳤어요. 지혈한 뒤에 마음을 다스리려고 퇴근 후 도서관도 다녀왔답니다. 얼마 전엔 저의 부주의로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에 깁스해서 한 달 내내 애먹다가 이제는 손가락 부상이라니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세요. 세상에. 이렇게 다치는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뭐 정신승리성 이야기이긴 하지만 액땜한다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다리에 기브스를 당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으셨던 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 더 조심조심해야 되고 지혈을 했다라는 거 보니까 피가 좀 많이 날 정도로 다치셨던 것 같은데 조금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데 약간 인지하고 움직이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나이대인 것 같아요. 그거를 스스로 딱 인정을 하고 항상 좀 더 예민하게 뭐 계단 오르고 내릴 때나 높은 데 올라갈 때라든지 예리한 거 다룰 때에는 예전보다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올해 다칠 거 아니 내년 내후년 것까지 다 미리 다친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0204님께서는 올 1월부터 5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내년엔 같은 날에 어떤 내용이 더해질지 살아가는 나날이 궁금합니다. 무료할 수 있는 일상에 살짝 도전이 될 만한 아이템이랍니다. 이승윤의 232번째 다짐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기장도 참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5년 동안에 같은 날짜에 한 페이지에다가 횟수만 달라지게 해서 일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일기장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이런 거 사면 무조건 5년 내내 쓰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만 0204님을 꼭 해내시기를 바라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이승윤의 232번째 다짐.

이승윤의 232번째 다짐 이어서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듣고 오셨습니다. 6821님께서요. 제주 부엉입니다. 3년차 농부인 저희 남편은 하루 종일 레드향 하우스 안에서 일했어요. 귤 수확 시기에만 바쁠 것 같지만 그 귤 한 알이 열리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답니다. 요즘은 커진 초록색 열매를 묶어주고 있어요. 저녁 먹는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 후딱 저의 필살기 김밥으로 해결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와서 또 일해야 하니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레드향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사연이에요. 진짜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게 과일이라는 거를 저도 몰랐지 뭐예요. 그래서 막 명인 이런 타이틀 달고 계신 분도 있고 종류별로 또 난이도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귤이 열리는 과정. 우리가 손에서 딱 들고 까먹기까지는 가장 간단하지만 그 과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배우진님, 대장부엉 버스기사 부엉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간만에 문자해요. 무소식이 희소식. 저는 언제나처럼 별 탈 없이 운행 중입니다. 시간 옮기고 나서 문자할 시간이 잘 안 나지만 제 버스에는 매일 밤 8시 별밤 고정입니다. 이승철의 이전이 신청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기억하고요. 올 1월에 남긴 메시지가 마지막이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군요. 이게 아니 뭐 루틴은 똑같아도 우리가 좀 시간대가 바뀌면서 문자 보내시기가 애매해진 탓이겠죠. 그래도 계속 함께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노래 함께 듣죠. 이승철의 이전니.

0: 싶어도 자꾸 지우려 해. MBC FM for you.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해가 지면서 동시에 고속도로도 정체가 거의 다 풀렸습니다. 지금은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여주 분기점 부근만 정체 남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설악 부근 승용차 사고 여파로 갑자기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영광 2터널 또 서평택 부근 고장차 처리 중이니까 전방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전국 대부분 비가 잠시 소강 상태인데요. 안동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그 밖에도 봉화, 울진, 강원도 삼척 등 동해안 지방에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빗길 운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톰 비프릿의 러벌보이 들으면서 토요일 별밤 2부로 왔고요. 3521님이요. 재활용 쓰레기 버리려고 잔뜩 들고 나갔는데요. 분리수거하고 나서 보니 비닐을 플라스틱 버리는 곳에 부어버리고 플라스틱에 비닐을 부은 거 있죠.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건지 다시 꺼내서 정리했네요. 이거 근데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저는 진짜 그냥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버리는 그게 있거든요. 작업실에. 그리고 일반 쓰레기, 재활용. 계속 버릴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잠시 다시 그 마크를 봐야 돼요. 아, 이게 일반 쓰레기 맞지? 하면서 그럴 정도로 이상하게 이 손에 안 익는 일들이 있습니다. 6093님은 대장부엌 만약 1위 1비 학과가 있으면 저는 아마 장학생일 거예요. 오늘 가려고 했던 카페가 휴무라 완전 슬펐는데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직접 밥 해먹고 나니 기분 좋아져서 쇼핑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래요. 저랑 같으시군요. 저랑 아마 그 1등을 놓고 다투겠군요. 하지만 저는 나쁘지 않은 성향이라고 봐요. 어떤 한 기분에 너무 오랫동안 매몰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7298님은 요즘은 남자들도 필라테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용기 내서 처음으로 수업 듣고 왔는데요. 숨 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갈비뼈 닿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몸이 이렇게 굳어 있었구나 싶고 그동안 운동 안 한 거 아닌데 새로운 경험했습니다. 근데 등록할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오, 한 번만 수업을 또 들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필라테스가 가장 큰 오해가 여자 운동,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만 좀 유용한 운동, 강도가 약한 운동, 이게 가장 큰 오해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재활을 목적으로

탄생한 아주 훌륭한 코어 운동이지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한 분들이 조금 당황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강추하는 운동이거든요. 하셨으면 좋겠는데 꾸준히 하다 보면은 진짜 몸 움직이는 그 느낌이 달라지실 텐데요. 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등록을 하셨는지.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김필의 시작.

김필의 시작 이어서 백예린의 스며들기 좋은 오늘 들으셨고요. 익명을 요청한 사연이 왔어요. 저녁에 야간 작업을 하며 별밤 듣는 부엉입니다. 저희 집에는 다리가 불편해 항상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남편과 머리는 자랐지만 행동은 아직 서툰 고3 딸과 친구들의 마음 얻기가 쉽지 않아 고민 중인 중2 사춘기 딸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이 개학해서 새벽부터 분주한 날이었어요. 어떠한 이유로 서운해하는 남편의 말을 시작으로 저의 잔소리가 더해져 결국 언성이 높아졌고 큰딸이 울면서 등교했습니다. 둘째 딸은 하교 후 친구들과의 하루가 즐겁지 않아 속상한 마음에 전화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잔소리를 해버렸네요. 유난히 더운 여름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잡고 또 잡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오늘은 정말 터질 것 같은 답답함에 별밤의 사연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진짜 너무 지치실만 합니다. 얼마나 이 모든 것에 지금 하루하루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나는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할 틈도 없다. 아이들도 결정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고 지금 우리 남편도 너무 지쳐있고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얼마나 고단하세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부딪힘이 있는 것에 너무 이게 혼자 더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가족 구성원들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진짜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고됐을지 당연히 다 알아주실 거고 시간 안 지나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춘기이고 뭐 어쩌고 해도 즐겁지 않은 하루에 엄마한테 전화하는 딸 이런 거 보면은요 여전히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우리 엄마야라는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진짜 힘내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자책하지 마세요. 제발. 황현성님, 훌쩍 절에 다녀왔어요. 지난달에 책장 정리를 하다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노트 한 권을 발견했거든요. 거기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템플스테이 꼭 가자라는 메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그 소망을 못 이루고 떠나셨어요. 그게 내내 계속...

0: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서 아버지 사진을 들고 다녀온 거예요. 정신없는 도시를 떠나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곳이 참 편안했어요. 조금 늦었지만 아버지도 위로와 휴식 속에 계시길 바라봅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아, 그 노트 발견했을 때 마음이 참 철렁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하신 거 보면은 여기까지가 아버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위로를 받으셨다니, 그게 제일 읽는 제 입장에서 참 마음이 좋아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귀한 경험 사연으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벤슨 부은의 In the Stars.
1: Sunday mornings were your favorite.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0: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토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끝곡으로 이승환의 그 한 사람 듣고 3부에서 펜타곤 후이 씨랑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0: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2: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미분당.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음악을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 가까이 기대어보는
1: 노래 기대는 밤.
0: 펜타곤 후이 씨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0: 후이 씨 오늘 의상이 네. 약간 이원복 셰프님의 약간 제자 느낌?
2: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쿵푸 네. 네, 파이터 같은 느낌이
2: 맞아요.
0: 있습니다.
2: 그 젓가락으로 만두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 다투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0: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살이 있고요. 네. 그리고요. 후이 씨 뮤지컬 소식이 또 왔습니다.
2: 아, 네. 맞습니다.
0: 9월 15일에 개막하는 제임스 바이런 딘 The Original.
2: 네.
0: 거기서 무려 제임스 딘 역할을 맡았습니다.
2: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난 너무 기대되는 게
2: 아, 예.
0: 후이 씨의 캐릭터 정반대거든요.
2: 아, 그렇죠.
0: 이걸 연기를 해낼 거 아니야.
2: 네.
0: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할 거고.
2: 그렇죠.
0: 전 이게 너무 후이 씨가
2: 네.
0: 확장할 수 있는 기회.
2: 맞아요.
0: 반항아의 네. 아이콘이잖아요.
2: 네, 요즘에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연출님이나 다른 배우 형님들이랑도 조금 상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반항아적인 기질에서의 그 또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갖고 택도 없어요. 후이 씨가 가진 반항력 정도로는 지금 네. 제임스 딘 안 되지만 후이 씨 지금 무려 제임스 딘 역할을 맡은 만큼
2: 네네.
0: 최선을 다할 거잖아요.
2: 아, 그럼요. 그리고 뭐 반항적이 보일 수 있죠.
0: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2: 아, 네.
0: 오늘 저한테 중간중간 좀 반항 좀 해주시고요.
2: 아, 알겠습니다.
0: 이따 끝나고 저 막 이렇게 밀치고 이런 연기 영상으로 찍어 보셔도 돼요.
2: 제임스 딘이라고 해서 뭐 밀치고
0: 아, 그러지 무례한 건 아니죠.
2: 그래, 그러지 아, 예의는 굉장히 바르시고 예. 근데 이제 제가 대본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온 결과
0: 예, 예, 예.
2: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 제임스 딘의 역할이 한 24세 정도의 역이에요. 지금 나이로 봤을 때 이 극 중에서의
0: 네?
2: 나이가 제가 이제 32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8살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또 들 때가 있어요. 대본상에서. 그래서 아 이것을 조금 나의 식으로 변화를 좀 많이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그래도 거칠어 주셔야 됩니다.
2: 네, 그럼요.
0: 네. 네. 너무 기대돼요. 반항 후이.
2: 네. 그래서 제가 그 9월 15일에 딱 개막인데 제가 이제 15일 날 공연을 첫 공을 해요.
0: 아, 어떡해.
2: 근데 이게 그 첫 공을 하는 어떤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또 감사하면서도 또 부담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부엉이 분들도 관심 있으시거나 시간 괜찮으시거나
0: 저도 네. 출동합니다.
2: 네.
0: 그리고 약간 그 민소매의 뭐 이런 패션이나
2: 네.
0: 약간 그 러프한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 다 구현하겠네요.
2: 네, 그렇죠. 그래서 염색을 또 하는 이유도 그거의 일환으로 있었고요.
0: 멋있겠다. 그리고 후이 씨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네. 2026 MBC 대학가요제에 무려 음악감.
2: 아 근데 음악감
0: 출전하시는 건 아니에요.
2: 아 이제 제가 대학생은 아니어가지고
0: 예, 예.
2: 출전할 수 없는데 이제 음악 감독이라기보다는 약간 밀착 코칭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가요제 참가자분들이 음악을 써서 만들어 오시면 아무래도 이건 경연이잖아요.
0: 그쵸.
2: 근데 제가 워낙 또 이런 경연 저런
0: 전문가.
2: 경연 네, 나가봤기 때문에 뭔가 이 경연에서 또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은 또 다른
0: 완전 다르죠.
2: 네,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가자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좋은 방향성을 좀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 모든 걸 하면서 펜타곤 컴백까지 네. 해낼 우리 후이. 하반기 후이 건강 절대 지키시고요.
2: 네네.
0: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코너로 들어갈게요. 후이의 보디가드.

0: 보디가드 듣고 왔습니다. 노래 기대는 밤 부엉이들 사연에 호이 씨가 맞춤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7515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장부엉 그리고 후이님. 8월 24일은 저희 아들이 입대를 하는 날이에요. 품에 꼭 끼고 고이고이 예쁘게 키운 아이가 어느새 20살이 되어 군대를 가네요. 사회성도 좋고 워낙 밝은 아이라 잘하고 올 거란 걸 알면서도 엄마의 마음은 걱정이 한가득이에요. 눈물까지 나려고 하네요. 강원도 인제 신병교육대까지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갈 건데 그 길에 함께 들을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부탁드려요.
0: 아이고, 내일 모레예요.
1: 네. 네,
0: 그 먼 길 가는데 마음이 어떠실지 참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데요.
1: 그쵸, 그쵸, 네.
0: 신병교육대 함께 가는 길.
1: 신병교육대는 이제 저도 신병교육대를 갔었고요.
0: 네.
1: 또 저희 멤버들이 갈 때도 저도 응원하러도 몇 번 갔었고요. 근데 갈 때마다 뭐 제가 들어갈 때도 그렇고 가는 걸 볼 때도 그렇고 이게 마음이 좀
0: 이상하죠.
1: 차라리 제가 들어가는 게 더 이상하긴 한데 마음이 굉장히 이상하긴 하거든요. 막상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줄을 서는데 줄 서면 이제 진짜구나.
0: 그리고 막 돌변한다면서요.
1: 어떻게 해요?
0: 거기 뭐 이렇게 뭐 훈련관이라고 해야 되나? 분들이 처음에 네네. 부모님들 계실 때는 친절하게 그래도 하시다가 네네. 딱 멀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무서워지신다고. 안 그랬어요, 후이 씨한테?
1: 사실 저는 그 코로나가 한창의 시즌이어서 그 이제 운동장 같은데 줄 서서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희 친형은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고 그냥
0: 그렇구나.
1: 네, 학교 등교하는 것처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0: 그랬군요. 네. 아무튼 그 가시는 길에 들을 노래 선곡해달라고 7515님이 사연 보내주셨는데
1: 네.
0: 이번에는 좀 여느 때보다 아주 소중한 마음으로 선곡해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1: 사실 그 이 아드님과 같이 들을 음악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노래를 너무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등병의 편지 라던가
0: 없나요?
1: 그러니까 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음악들을 그러니까 저도 신병교육대를 가봤던 사람으로서
0: 네.
1: 이게 썩 그렇게 이게 달갑지 않은
0: 그런가?
1: 음악일 수 있다는 생각
0: 이병열 차 안에서 안 되나요?
1: 네, 그런 것은
0: 어색해 진짜 안 되나요?
1: 네, 그것은 좀

0: 또 요즘 시대에는 또 다른 시대이니까요.
1: 네. 3년이라는 시간 동안도 가사도 이제 요새 맞지도 않고.
0: 네, 맞아요, 맞아요.
1: 좋습니다.
0: 그래서 제가 가져온 첫 번째 곡은요, BTS의 2.0입니다.
1: 제가 네. 요번에 BTS 콘서트 보러 갔었는데
0: 아, 예, 예.
1: 저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0: 아, 이 노래가 진짜 진짜 멋있죠.
1: 너무 멋있어.
0: 네네. 사실 그 퍼포먼스가 담겨져 있는 뮤직비디오 영상이 뜰 때도 너무너무 화제였고 아 진짜 저도 보면서 뭐 예전부터 제가 많이 팬심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진짜 명불허전이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진짜.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요, 그 BTS 이제 멤버분들이 이제 군복무를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버전 1이 아니라 버전 2다 라는 포부를 담은 곡이 이 노래예요. 그래서 아드님과 함께 들으면서 이제 아드님께서 다녀오시면 이제 2.0이 되시는 거죠.
1: 그러네. 네. 아, 네. 참 이거 굉장히 박력 있는 곡이기도 하고
0: 네.
1: 또 아드님이 듣기에 굉장히 또
0: 그쵸?
1: 신날 곡입니다.
0: 네, 아유, 좋아하실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후이 씨가 고른 첫 번째 곡이에요. BTS의 2.0.

0: BTS의 2.0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그 제가 그 BTS 분들 이번에 컴백하셨을 때 그 땡플릭스에서 네.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앨범 제작기 관련해가지고 근데 봤는데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그 제작기가 약간 엄청 큰 빌라라고 할까요? 그런 주택?
2: 저택이요.
1: 아, 저택이죠. 어. 네, 저택에 가까운 곳에서 이제 멤버분들 다 모시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송캠프처럼 음악을 계속 만드시고 하는데 근데 그 과정이 뭔가 꿈꿔왔던 어떤 작곡가로서 꿈꿔왔던 그런 모습 있잖아요. 제가 체인스모커의 뭐 그런 영상이나 그 코드쿤스트님의 영상을 보면서도 아, 꼭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다. 저런 작업 방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이번에 또 BTS 분들이 그렇게 또 앨범을 만드시는 걸 보고
0: 코쿤도 뭐가 과정이 좀 멋있나요?
1: 아, 코쿤님도 보통 이제 어디

0: 뭐 제주도라든지 아~ 어딘가로 아예 떠나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작업을 하러. 그래서 그걸 보면서 꼭 한번. 근데 저는 주변에 이제 생계를 지켜야 하는 작곡가분들이 많으셔서 저와 함께 한 달 떠나실 분들이 많이 없어요.
1: 그래, 이것도 진짜.
0: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그치? 됐을 때. 네,
1: 한 세 달 동안은 나한테 올인해. 네, 네. 뭐 그렇게 하면서 네. 데리고 가는 거죠.
0: 내가 앨범 내면 너 3개월치 우리 할 수 있다. 그치, 이 그치. 정도면 이제.
1: 그날이 얼른 올 겁니다. 네. 두 번째 추천곡도 소개해 주시죠.
0: 네, 두 번째 추천곡은요. 알파 드라이버의 Freak Alarm이라는 곡이에요. 아, 제가 굉장히 또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 팀의 곡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 제가 나갔던 시즌 1 말고 시즌 2에서 이제 선발이 되셔가지고
1: 오디션, 프로그램.
0: 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데뷔를 하신 분들인데 이 노래가 이제 처음 딱 나왔을 때 노래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멋있다 하면서 막 무대도 찾아보고 막 그랬었는데 뭔가 이 사연을 딱 보는 순간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알람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할.
1: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거 하면서 왜 이등병의 편지는 안 되는 거예요?
0: 아, 이거는 이제 약간 최신곡이고 이제 2.0이죠. 약간 군 입대를 하는 분들에게 이제 들려드릴 수 있는 노래 2.0 버전으로 들고 온 건데 보통 한 6시 반 정도면은 이제 알람이 울렸던 것 같아요.
1: 그 후이씨 때 알람 소리 뭐였어요?
0: 그것은 그냥 매번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다 같이 약간 평상 같은 곳에 나란히 앉아서 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 소리는 평생 군필자분들에게는 그 소리가 나오면 자동으로 놀란 마음 버튼이 팍 눌린다는데 사실인가요?
0: 아, 사실 근데 저는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1: 훈련소를 생각보다 뭐 이게 썰이 없네요.
0: 저희 사실 그래서 뭐 군 관련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그냥 훈련소를 자깐 다녀온 그냥 그런 뭐 경험 그것도, 정도?
1: 그것도 복무죠. 당연히 복무인데 약간 그런 뭐 부대 내에서 에피소드 이런 건 조금 많지 않겠군요.
0: 심지어 저는 이제 코로나 시즌에 이제 훈련소였어서. 훈련도 사실 되게 간소화 되어 있었고요. 또 좀 격리 기간도 좀 있었고요. 들어가서. 그래서 그 격리 기간에 대한 설명밖에 없습니다. 훈련 관련되는 건 없고요.
1: 군마저도 그때 그런 시절이었고.
0: 귀가 아파서 그냥 마스크 뒤에 휴지를 꼈던 기억 정도.
1: 아, 너무 힘들었네요. 네. 좋습니다. 호이 씨 두 번째 추천곡이에요. 알파 드라이브 원의 Freak Alarm. Sick when we walk in, everybody know. Got the place popping, 꿈과 같은 sound. I'm gonna hit the.

0: 알파 드라이브 원의 프리컬럼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정신 번쩍 들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좀 고텐션으로 기분이 처지지 않을 수 있는 선곡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곡은 뭘까요?
1: 다음 곡은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뭔가 좀 풍경들이 예뻐 보이고 좀 기분이 맑아질 수 있는 노래 들고 왔는데요. The Beatles의 Here Comes the Sun이라는 곡입니다. Here comes the sun.
0: 이쯤에서 좀 사연자분 눈물 흘릴 판인 것 같은데 이거.
1: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뭔가 제가 앞선 두 곡이 너무 뭔가 좀 이렇게 텐션 업 되어 있나? 사실 텐션 업을 할 그런 또 느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름다운 그런 드라이빙. 네, 드라이빙이 되셨으면 해서 들고 왔고요. 그냥 이 노래의 전체적인 내용도 사실은 곧 밝은 해가 뜰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이 노래를 쓴 이제 과정도 이 비틀즈의 멤버 분께서 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고 좀 괴로운 상황에서 어딘가로 이제 에릭 크립튼이라는 아티스트 분의 이제 집으로 피신을 약간 쉬러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뭐 약간 평화를 느끼면서 노래를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분위기도 그렇고 굉장히 좀 캄하고 좀 편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0: 존 레논인가 폴 맥카트니인가?
1: 아니요 그
0: 해리 조지 해리슨.
1: 예예예 예,
0: 아,
1: 맞습니다.
0: 기타리스트들끼리라 그렇게 친했나 보다.
1: 네네네네.
0: 그렇군요. 약간 뭐 송캠프랑은 좀 또 다른 예, 예. 친구네서 쓴 노래.
1: 정말 그냥 쉬러 갔다가.
0: 야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도 참 멋진 곡들이 탄생했군요. 네. 비틀즈 작업 과정 같은 것도 되게 긴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는데 예, 예. 진짜 멋있어요. 거기도 싸우는 것도 다 나와요.
1: 어떻게 작업을 하셨을까요?
0: 그러니까 이런 그 다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앉아가지고 네네. 진짜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다가 싸워가지고 잠시 안 보기도 하고 아무튼 The Beatles 노래 듣겠습니다. Here Comes the Sun.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미래산 트렌드.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이 빛나는 밤에 부엉이들 이야기에 추천곡 들려주는 노래에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입대를 앞둔 아드님과 신병훈련소 가는 길에 네. 듣고 싶다는 음악들. 7515님을 위해서 추천곡 리스트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2: 다음 추천곡은요. 사실 근데 이게 그 보통은 8월달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되는 것이 부모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좀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1: 아, 그래요? 네,
2: 워낙 더우니까.
1: 그래도 7월보단 나은 거 아니에요?
2: 근데 보통은 네. 이제 8월, 9월이나 혹은 뭐 1월 이럴 때
1: 1월은 좀 그래요.
2: 그렇죠. 그래서 좀 가는 길에도 이 더위를 그래도 조금은 그냥 음악으로라도 좀 식혔으면 하는 마음으로 들고 왔는데요. 다음 곡은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입니다. 네, 이 노래는 이제 마츠다 세이코의 이제 원곡이 있었죠. 원곡이 있고 최근에 정말 최근에 이제 그 강남 선배님께서
1: 맞아요.
2: 네, 요 그 리메이크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 일환으로 만찬가 이후에 나온 또 푸른 산호초라는 곡인데 그냥 사실 이 노래는 최근에 이제 그 뉴진스의 멤버분께서 네, 한번 부르셔서 참 화제가 됐었는데
1: 난리가 났었죠.
2: 네, 그때 정말 난리가 났었고 그 이후로 이제 또 이 청량한 어떤 목소리의 대명사잖아요.
1: 네,
2: 네 수연님께서 네, 이 노래를 또 부르셔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뭐 듣기만 해도 그냥 시원하고요.
1: 시원하고
2: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고요.
1: 네. 좀 그리고 제가 이 저도 이 푸른 산호초를 그 뉴진스 멤버 때문에 네. 알게 됐었는데 원곡이 마츠다 세이코인데 네. 되게 유명한 영상이 이 당시에도 이것 때문에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게 마츠다 세이코가 엄청 이제 일정이 많아가지고
2: 네.
1: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네. 그 공항에 기자들이 네. 이제 나가 있었던 거예요.
2: 아, 네.
1: 그래서 뭐가 뭐 빨리 노래를 해야 되는데 좀 늦었나 봐요.
2: 아, 네네.
1: 내리자마자 일본 분들이 거기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라이브를 하게. 지금은 아~ 말도 안 되죠. 공항에서 원래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2: 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요?
1: 내리자마자 그 앞으로 달려가서 노래를 불러요.
2: 우와.
1: 그래서 되게 그 영상이 엄청 또 당시에 화제가 됐었다고요. 지금이어도 당연히 화제가 돼.
2: 그것은 정말
1: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2: 네, 사실 연출이라고 하면 뭐 믿을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1: 실제
2: 진짜면
1: 상황.
2: 와.
1: 네. 그랬다고 합니다.
2: 우와.
1: 네.

것은 참 기분 좋아지는 곡인데 네. 수현 씨가 또 한글 버전 곡으로 탄생시켜줘가지고 더 많이 사랑받으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이 씨의 네 번째 추천곡이에요. 이수현이 부른 푸른 산호초.

0: 네 번째 추천곡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들었어요.
1: 네.
0: 여기 또 근데 이 곡도 좀 약간 울컥하게 만드는 그쵸? 힘이 있어요.
1: 뭔가 이 청량함에서 느껴지는. 어, 네.
0: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떨리네요, 같이. 7515님. 그래도 또 울면 좀 어떻습니까?
1: 그렇죠.
0: 울만한 맞아요. 일이기도 하고요.
1: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친형이 입대할 때쯤에 참 많이 우셨거든요. 어. 그 아들이 20살이 되어서 군대를 가는 그게 참 부모님들께 그런 게 있나 봐요.
0: 아니,
1: 마음속에.
0: 그건 근데 우리가 아들이 없어도 네. 너무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1: 그쵸.
0: 이게 그 즈음이 되어서 네. 그냥 반드시 아, 그 긴 시간을 네. 입대를 해야 된다는 이 환경은 그렇잖아요.
1: 그쵸?
0: 슬픈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참 예, 미필자로서는 왠지 빚지는 느낌이 계속 쌓이는 느낌이기도 하고
1: 네네네.
0: 그렇습니다.

0: 하여튼 그래도 우리 군 장병분들도 별밤 들어주시는 분들께 계시는데
1: 네네.
0: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마지막 곡은 후이픽이죠.
1: 네,
0: 그냥 저의... 후이가 요즘 좋아하는 노래.
1: 맞아요, 맞아요. 그 사실 요즘 좋아하는 노래를 들고 올까 했는데 저한테 좀 의미 있는 곡을 좀 들고 왔어요 오늘.
0: 뭐든 좋죠 이 시간은.
1: 네, 오늘의 후이픽은요 에릭 베넷의 The Last Time입니다.
0: 영향 받았습니까?
1: 영향을 받은 수준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네, 그 거의 이 음악 덕분에 가수의 본격적인 뭔가 시작을 좀 했다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아버지 혹은 친형의 영향으로 제가 음악을 조금 그러니까 옆에 있다 보니 노래를 들었다면 이 노래를 접하면서 처음으로 이 팝송이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아티스트의 앨범을 모든 앨범을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막 다운받아서 노래를 전곡을 다 돌려서 듣고 이 노래도 참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렀거든요. 네. 오디션장에서도 부르고 그치. 뭐 평가에서도 부르고 막 근데 이 노래가 그래서 어쩌면 저에게 그 가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첫 번째 혹은 한 두 번째 노래 정도까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이 또 별이 빛나는 이 밤에 듣기 참 좋은 노래예요.
0: 네. 네. 에릭 베넷은 정말 긴 시간 동안
1: 네.
0: 약간 그 보컬리스트들의 바이블이라고 네. 불리우면서 가수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네. 에릭 베넷을 이제 카피한다 그러죠.
1: 그쵸.
0: 이 목소리를 따라 내보고.
1: 맞아요.
0: 이게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우리가 들어도 당연히 에릭 베넷 당연히 노래 잘하는데 네. 그냥 그 수준이 아니라 약간 기술적으로
1: 네.
0: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지 싶은 그쵸. 가수라고 들었어요.
1: 그러니까 뭔가 에릭 베넷의 이 그 특유의 비브라토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뭔가 땡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비브라토가 사람을 좀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좀 있고 그리고 이분은 사실 막 고음으로 뭔가 이렇게 폭발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아티스트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 가성 테크닉도 너무 좋으시고요. 그래서 막 진성으로 고음을 터뜨린다기보다는 좀 섬세한 테크닉으로 레인지를 좀 넓게 쓰시는 스타일이셨던 것 같아요.
0: 엄청 섬세한 그런 네.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의 후이픽 함께 네. 듣겠습니다. 에릭 베넷의 The Last Time.

0: 오늘의 후이픽으로 함께 들었죠. 에릭 베넷의 The Last Time이었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후이 씨는 지금 잘 부르겠네요.
1: 저요? 네. 저는 누르면 나오죠 거의.
0: 우와.

0: 뭐 이런
1: 말도 안 돼.
0: 네, 다 외워져 있어요. 그냥 부르면 바로 나옵니다. 너무 많이 부르고 너무 많이 듣고
1: 갑작스럽게 너무 연습 많이 했어요. 들은 후이 라이브 중에 네. 최고로 뽑아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느껴져.
0: 아 쑥스럽네요. 근데 갑자기
1: 어, 그 끄듬 가지고 돌아오는 그 느낌부터 험하게 말할 뻔했어요.
0: 아, 네. 아, 네. 많이 진짜 어렸을 때 우와.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고요. 그냥
1: 소름.
0: 그 근데 참 제가 웃긴 게 말이죠. 어렸을 때는 진짜로 고음이 안 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 노래를 완곡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노래를 막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어느 순간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이제는 약간 좀 뭐 정말 그냥 팩트로 말씀드리면 좀 허밍처럼 그냥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레인지에서의 네, 노래는.
1: 이 음역대는.
0: 네, 그래서 부를 때마다 뭔가 그때 생각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고음이 너무 안 나고 목이 너무 아프고 막 한 곡 부르면 목이 쉬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참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게 되고
1: 그러네.
0: 노래는 어떻게 느는 걸까 막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1: 진짜.
0: 어느 순간 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노래인 것 같아요.
1: 후이의 성장까지 네, 담고 있는 곡이었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0: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오늘 뜻밖의 이제 라이브까지 보너스로 얹혀진
0: 아유, 네.
1: 신병교육대에 함께 가는 길에 아드님과 함께 들을 노래가 필요하다는 7515님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완성했고 후이 픽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1: 다음 주에도 후이 씨의 맞춤 성우 필요한 부엉이들은 사연 어디로 보내죠?
0: 네, 별밤 홈페이지 노래 기대는 밤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오늘 후이 씨 보내드리면서 펜타곤의 함께 가자 우리 듣고 저는 돌아올 거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22일 토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2085님이 다음 달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비행기 타고 부산에 가요. 올해 너무 바빠서 여름휴가 못 갔는데 공항도 가고 바다도 보니까 짧은 휴가라고 생각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기쁜 일로 가시는군요. 저도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었던 일 관련 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뭐 여행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가자.

하고 가니까 진짜 그렇게 피로함이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행복하더라고요. 2085님께도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끝곡으로 잭킹콩의 Wings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녹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대학생이었던 손님이 어느새 30대가 되고 혼자였던 손님이 둘, 셋이 돼서 함께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누가 시킨 적 없지만 은근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만든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짧게나마 함께하는 시간이 신체적으로 또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나의 오늘이 누군가의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손님들과 함께 제 생각도 무럭무럭 자랍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부실한 신축 NO.
6: 튼튼하게 YES.
5: 대충한 리모델링 NO.
6: 제대로 YES.
5: 무너진 외벽 NO.
6: 새롭게 YES.
5: 헌집 줄게 새집다오.
6: 주식회사 해암.
5: 신축 리모델링 외벽까지
6: 새집처럼 내 집처럼 짓습니다. 주식회사 해암.
7: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한 고영배 오늘 방송 세 줄 요약 1. 운전과 아날로그를 사랑하는 레원. 자율주행을 거부하다. 2. 별그램 DM으로 이성을 만나는 건 인만추일까 자만추일까 레원이 알잘 딱깔 센 대답해드림. 3. 핸드폰 잃어버려 우울해하는 친구에게 공기계 갖다 주려 영국까지 간 레원.
1: 티켓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스포와 고영배입니다. 오늘 첫 곡은 레원의 벌써 왔나 봄, 전현재 노아주다와 함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와 고영배. 8월 22일. 잠깐, 이 봄이 왔, 벌써 왔나 봄 이랬는데, 벌써 왔나 가을인데 이러면은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직은 낮은 많이 덥지만 가을이 찾아오는 이 밤, 스포한 고영배 249번째 초대석의 주인공이 제 앞에 앉아 계십니다. 세 번째 출연이세요.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제가 MG 중에 제일 친한 사람입니다. 밝고 유쾌하지만 음악에 늘 진중하고 진심인 진짜 멋있는 힙합 아티스트 레원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번째 출연한 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0: 그 뭔가 자주 보는 느낌이라 네. 몰랐는데 마지막에 나온 게 2년 전이었더라고요.
1: 아, 2년 전이에요?
0: 네.
1: 아, 그러면은 라디오 하고 이제 방송에서 보면광에서 보고 네. 한 1년 지난 것 같아요.
0: 그랬나 봐요. 저희 보면광 녹화 때마다 또 종종 보기도 하고 저희 라디오도 나와줘서 그래도 꾸준히 보는 사이인데 네. 어떻게 요즘에 좀 잘 지내셨어요?
1: 네, 생각보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종보통 멋쟁이라는 노래를 제가 냈는데 에. 그거 하면서 챌린지를 하러 에. 다니면서 이제 막 강릉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제가 이제 발로 뛰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바빴던 것 같아요.
0: 뭔가 늘 뭐 멋지게 활동 잘하셨지만 일본 노래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게시물도 올라오고
1: 네.
0: 뭔가 좀 더 힘을 주는 느낌이더라고요.
1: 제가 원래 노래를 낼 때 네. 그냥 막 전날에 그냥 띡 올리거나 홍보를 잘 안 했는데 네. 약간 계속 혼났어요, 회사에. 좀 부끄러워가지고 계속 네. 안 하다가 이제 뭐 군대 갈 생각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야, 너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라. 뭐 활발하게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그 면허를 따면서 뭔가 신이 나가지고 그냥 그거에 맞춰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신나게.
0: 뭔가 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네. 여기 그냥 몸을 맡기듯이 요번에 좀 그렇게 됐군요.
1: 네, 맞아요.
0: 올해 조금 곡 작업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1: 네.
0: 뭔가 올해 좀 열일하는 한 해로 좀 잡은 거예요?
1: 사실 지금 나온 노래들 말고도 이제 올해 한 11월, 12월쯤에
0: 또 나와요?
1: 네, 정규 한 10곡 정도 거의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가 나와야 한 열일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싱글들만 나온 거여가지고
0: 그래도
1: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6년도는 열일한 것 같아요.
0: 3월에 나온 곡만 아까 들었던 벌써 왔나 봄도 나왔고
1: 네.
0: 또 반틈이라는 노래
1: 네.
0: 김승민, 류, 레원, 오른

0: 선배님 코스미보이가 함께 노래도 이렇게 맞아요. 나오기도 했고 이거는 이 반틈이라는 노래는 레원 씨의 곡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신 건가요?
1: 아니요 이거는 아, 콜라보 그냥 네, 완전 둘 다 단체곡이고

0: 가지고 오 노아주다 씨가 두 곡 다 했구나 했는데 오르내림이었어.
1: 노아주다 오르내림이라서 네 헷갈릴 수 있어요. 아, 사실,
0: 헷갈리네. 네, 같이 불렀는 줄 알았어. 네,
1: 힙합 씬에 네 글자 이름이 많거든요. 근데 오. 은근히 다 헷갈려요.
0: 그러네. 네,
1: 약간 발음이 약간 좀 물 흐르듯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그러네요. 노아주다 오르내림. 아 이렇게 레이블 곡이 두 곡이 같이 나왔던 네. 거였고.
1: 이건 진짜 비밀인데 저희 어머니가 노아주다 형 이름을 이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생각하다 배부르다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진짜로 옛날에 맨 처음에 네. 비밀이에요 이건.
0: 그럴 수 있어. 네. 네. 라디오에서 이렇게 비밀로 말하시면은
1: 괜찮습니다.
0: 소문을 일부러 낼래도 네. 이렇게는 못 내는 건 배부르다. 아 근데 좀 소신발언 해도 돼요?
1: 네.
0: 되게 좋은데요.
1: 괜찮죠.
0: 나쁘지 않아요. 네. 배부르다.
1: 놓아주다 배부르다.
0: 래퍼 배부르다. 근데 뭔가 이렇게 단체곡도 했고 이번에 말씀해주신 6월에 발표한 네. 이종 보통 멋쟁이도 네. 이영지 씨가 피처링을 해주셨고
1: 맞아요.
0: 뭔가 요즘에 좀 이렇게 함께하는 작업을 많이 하시네요.
1: 의도한 건 아닌데
0: 올해 좀 그렇게 된 건가? 네,
1: 그냥 올해 초부터 그냥 제 개인 앨범 준비하다가 제 거를 계속 혼자 만들고 있으니까 네. 그게 완성되기 전까지 따로 뭐 낼 게 없는 거예요.
0: 아.
1: 근데 이제 좋은 기회로 뭐 같이 하자 해가지고 낼 수 있게 돼서 뭔가 그 틈을 채운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작업도 되게 작업 방식도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고.
0: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작업이 거의 다 됐고 네. 올 하반기에 나올 네, 예정이라는 레원의 정규 앨범은 네. 좀 혼자 작업을 했다는 얘기네요.
1: 네, 거의 혼자 했죠.
0: 피처링이나 다른 참여가 많이 없다?
1: 네, 피처링도 많아도 한 명.
0: 보통 네. 이제 힙합 아티스트들의 네. 앨범단이 작업을 네. 보면 오히려 피처링 없는 곡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요즘에.
1: 그렇죠.
0: 근데 그렇지 않나 보네요.
1: 네.
0: 지금 올 상반기에 나온 단체곡 또 있었지만 하반기에 나올 정규는 스스로 직접 많은 부분을 네. 채운 앨범이 될 것이다. 반면 이종 보통 멋쟁이 이 곡은 이영지 씨가 참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두 분이 이제 절친인 거 워낙 유명하니까
1: 네.
0: 이 노래 좀 만들게 된 비하인드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이게 사실 비하인드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디 말할 데가 딱히 없었어요. 맨날 챌린지만 하니까
0: 해줘.
1: 이게 입을 이렇게 할 데가 없어가지고
0: 에.
1: 사실 이종 보통 멋쟁이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낸 노래 중에서 거의 가장 물 흐르듯이 만든 그러니까 음악을 어느 정도 신경 써서 만든 노래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너무 신나서 그냥 번개송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면허 딴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2년 전에 면허를 땄는데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 노래를 이종 보통 멋쟁이 달려 하면서 신나서 작업실에서 부르던 거를 그냥 갖고만 있었어요. 갖고만 있다가 그때가 2024년이었는데 영지가 그때 대만에서 콘서트를 한 거예요. 근데 도와줄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이제 피처링으로 따라갔는데 뭐 무대하기 전에 이런저런 스몰토크도 하고 하다가 요즘 준비하는 곡 없냐 했는데 그때 준비하는 곡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냥 좀 약간 쉬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만들던 게 번개송인 이종 보통 멋쟁이였는데 어디서 부를 생각도 없었고 낼 생각도 없었는데 한번 불러달래요 자기 앞에서. 제가 대기실에서 영지 앞에서 이종 보통 멋쟁이 달려 막 이렇게 했는데 재밌대요 그게. 그래서 그 대만 콘서트에서 해주면 안 되네요.
0: 근데
1: MR도 없어요. MR도 없고 했는데 그냥 제가 이종 보통 근데 밴드 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충 BPM만 알고 이종 보통 멋쟁이 키만 알고 하니까 이제 밴드 형님들이 맞춰가지고 그냥 편곡을 해주셔가지고 여기다 그냥 불러라 해서 그냥 준비도 안 하고 올라가서 그냥 부른 노래가 그자도 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딱 끝이었죠. 대만 콘서트에서. 근데 갑자기 영지가 그 면허를 계속 못 따고 있었어요. 저는 땄는데 2년 동안 못 딴 거죠. 막 십수했다고 하잖아요. 영재가 어디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계속 못 따요. 영재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뭐 이 노래를 같이 할 그런 것도 없었고 하다가 한 번 더 이번 연도에 제가 영재 콘서트에 가서 또 불러요. 그 이종 보통 멋쟁이를. 그리고 영재가 끝나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지금까지 면허를 못 딴 게 약간 부끄럽다. 근데 내가 면허를 꼭 딸 테니까 내가 이 노래 피처링을 하겠다. 이 노래

0: 가사를 먼저 써놓고 이 노래 나오기 전까지 무조건 따겠다 어. 해가지고 나온 노래. 너무 긴데 이걸 어떻게 아니, 요약하지?
1: 너무 시작부터 끝까지 다 희한한 얘기네요.
0: 맞아요.
1: 이게 뭐야?
0: 제가 잘 설명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한 50%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아니 일단 상상이 잘 안 되는 게 두 분이 이영지 씨가 대만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레온 씨한테 부탁을 해서 피처링 해달라고. 네, 그래서 갔어 대만까지.
0: 네, 맞아요.
1: 근데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야 노래 하나 해봐. 네. 요즘 뭐 쓴 거 없어?
0: 맞아요.
1: 그래서 레온 씨가 어 나 최근에 쓴 거라고 이 정도 하다 뭐 제기다 이거밖에 없는데 좋은데 무대에서도 해봐. 네.
0: 그렇게 하다가
1: 너무 독특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0: 그래서 이 노래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오. 이게 막 챌린지도 하고 열심히 한 게. 네. 그냥 즐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모든 것이 막 인위적이지 않고 어 할래? 어 하자 어 할래? 하자 이렇게
1: 무대가 갑자기 보이고
0: 한 것들이어가지고
1: 야 그래서 결국 발매되기 전에 이영 씨가 면허를 땄나요?
0: 약간 간당간당하게 그 발매랑 걸쳐서 좀 따긴 했거든요.
1: 아, 따긴 땄구나.
0: 빨리 따야지 빨리 따야지 하다가도 이제 몇 번 떨어지고 이제 땄어요. 결국 땄죠.
1: 네, 해피엔딩이네. 노래도 나왔고 면허도 땄고.
0: 맞아요.
1: 오 대단하네. 2년 전에 스포항에 왔을 때 그때 레원 씨가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었다고. 아 그러면 2년 전에 나왔을 때쯤에
0: 그때
1: 이 노래를 흥얼거릴 때였겠네. 네,
0: 그게 그때 제가 면허 땄다고 얘기했나요?
1: 그랬나봐요. 얘기했었대요.
0: 아 그러면 그때 이미 만들었을 거예요 노래를. 아,
1: 지난번에 왔을 때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노래였네요.
0: 그때 아마 영배 형님께서 오줌 만드는 노래 없어요? 한번 불러주세요. 했으면 거기서 불렀을 거예요.
1: 아 그럼 내가 피처링 할 수 있었는데.
0: 한번 불렀을 거예요.
1: 아깝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종보통 이거를 땄다가. 네. 만약에 군대 가면 운전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일종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일종도 나중에 다시 딴 케이스. 제 면허증에는 일종, 이종 같이 써 있어요.
0: 아, 그게 진짜 멋있죠.
1: 제 거 레어팀입니다. 네. 그래서 그 TMI 지금 작가님이 혹시 누가 물어봤냐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0: 아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1: 어 그래?
0: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1: 추천해요.
0: 또 군대를 제가 가야 되니까 혹시 몰라 그래가지고 일종 뭐 대형 따고 싶어서
1: 아 나이스 추천합니다
0: 꼭 딸게요
1: 거봐 이렇게 다 토크가 되잖아요 안 물어본 얘기라도 이렇게 하면은 연결이 되잖아 아 그리고 또 7월 25일에 프로젝트 앨범이 또 나왔습니다
0: 네
1: 와 대단해 두고 가요 요 두고 노래는 가요. 또 어떤 곡인가요
0: 원래 제목은 4개 두고 가요였는데
1: 4개 4 아니면 투미
0: 투미 4개 두고 가요였는데 사실 이 노래는 제가 낸 노래 중에 그 유일하게 제가 만든 노래가 아니에요. 그 형이 그 이 전에 얘기했던 벌써 왔나 봄이라는 노래에 전현재라는 형이 만든 노래인데 저한테 준 거거든요. 이제 프로젝트 앨범 하면서 제가 사실 발라드 노래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형은 약간 발라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불러보고 싶어가지고 노래 받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것도 할 얘기가 있는 게 이게 언젠가는 저는 가족들이랑 노래를 같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삼형제인데 엄마 아빠 삼형제인데 엄마가 또 노래를 좋아하고 동생들이 노래를 좋아해서 아 나중에 내가 발라드를 낸다면 가족들이랑 해봐야겠다 했는데 이제 발라드를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가족들이랑 같이 부르는 또 스페셜 클립으로 올라갔거든요. 그게 되게 이 작업을 할 때 의미가 있었어요.
1: 야 그렇구나. 네. 그러면 함께한 럭스미스는요?
0: 럭스미스는 그 프로듀서 팀인데 이제 거기에 있는 또 프로듀서 명이 특이한데 코코 두부 아빠라는 형님이 계시거든요.
1: 코코 두부 아빠 아마 강아지 두 마리인가 보다.
0: 맞아요. 코코랑, 코코랑 두부인데
1: 두부가 흰색 말티즈야.
0: 아 맞는 것 같은데. 네, 코코랑 두부 두부가 흰색이었어요.
1: 흰색이야. 무조건이야.
0: 근데 그 코코 두부 아빠가 이제 옛날부터 같이 저희 전 회사 때 작업을 이제 현재 형이랑도 많이 하고 저랑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내게 된.
1: 그분과 함께 앨범을 내고 또 이거를 내고 나서 프로모션 겸해서 가족들과 함께 또 라이브 클립을 찍기도 했던 그런 노래군요. 아니 왜 신곡을 두 개를 같이 얘기하지 노래 하나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이종보통 어쩡이가 심의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 본인도 와서 알았어요. 심의가 통과가 안 됐다는 사실을.
0: 직접 부를까요? 아쉽다.
1: 아쉽지만

0: 이번 럭스미스가 함께한 두 곡아요 듣고 왔습니다. 오, 진짜 완전 발라드 곡이네요.
1: 네.
0: 지금은 그러면 정규 앨범 작업 중이고
1: 네.
0: 아까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1: 네.
0: 이 올해 이렇게 열일을 하시는 게 내년에 아마 군대를 갈지도 모른다.
1: 아마 갈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네. 내년은 확정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일이 변 그 막 큰 일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는 이상 네. 내년은 무조건 갈 것 같아요.
0: 야 그러면 뭔가 그것을 앞두고
1: 네.
0: 열일하고 네. 떠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1: 맞습니다.
0: 제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레온 씨를 스튜디오에 딱 만났는데 레온 씨가 그 전에도 뭔가 패션이 그랬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따라 네. 날도 흐리고 요즘에 네. 실내는 아직 냉방을 좀 하기 때문에 추운데 네. 민소매를

0: 이게
1: 민소매 딱 입고 이렇게 네. 있는 건데 좀 뭔가 낯선 느낌인 거죠. 어, 민소매 입고 왔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정면에 앉아서 보니까 네. 몸이 엄청 좋아졌네.
0: 아 그래요?
1: 운동 많이 하죠 요즘에?
0: 요즘에는 아, 못 하고 있긴 한데 네. 그 전에 이제 제가 어깨를 다쳤어요. 지금 다친 지가 한 세 달 됐는데.
1: 왜 운동하다가?
0: 그 인클라인 오 덤벨 프레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 하다가 네. 팔이 뒤로 꺾여가지고
1: 아이고
0: 그 무거운 걸 들고 팔이 뜨드드득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못 하는데 오. 3개월 전까지는 꾸준히 계속 했었죠.
1: 어, 엄청 몸이 좀 커졌네.
0: 네, 근데 아마 다시 줄어들 거예요. 이제 못해가지고 아, 너무 아쉽긴 해요.
1: 지금 그냥 괜찮으세요?
0: 안 나아요 이게 아. 이제 아마 평생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 통증을 뭔가 신경을 다친 것 같기도 하고.
1: 병원을 가봤고?
0: 네, 병원에서는 아, 뭔가 찾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1: 너무 무겁겠나 보다.
0: 네.
1: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0: 안타깝습니다.
1: 안타깝네.
0: 다들 운동할 때는 건강이 최우선이다. 몸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어. 다치면
1: 다 말짱꽝이지 뭐.
0: 그때부터는 그냥 스트레스예요. 그 운동을 하면 원래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잖아요. 네. 다치는 순간부터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스트레스예요. 아프니까 막 샤워할 때도 아프고.
1: 그럼.
0: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
1: 그 전까지는 좀 약간 몸 만들고 회사하는 네. 되게 재미가 붙었었나 보다.
0: 완전 붙었었죠.
1: 완전 약간 그 중독 단계?
0: 네, 왜냐면 래퍼 형들이 막 무대에서 막 위통 벗고 막 하고 하니까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1: 거길 향해 달려갔군요.
0: 거길 향해 달리진 않았는데 그냥 흉대라도 조금
1: 얘기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지난 여름 벗었습니까?
0: 아, 뭐 한두 번 벗은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멋있진 않았어요.
1: 달려갔네. 어, 야 이게 또 이게 다 모든 게 선배들이 참 중요한 게 다들 훌렁훌렁 하니까
0: 맞아요. 요즘에는
1: 아, 또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다들.
0: 맞습니다.
1: 아,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요즘에 또 어떤 거에 좀 꽂혀 계세요?
0: 요즘에 사실 그냥 운전에 많이 꽂혀 있었고 최근에는 그 마블 영화에 다시 꽂혀가지고 정주행하고 있어요.
1: 지금 또 둠이 오기 때문에.
0: 네, 둠이 와가지고 에. 그거 진짜 볼 게 많잖아요. 에. 그래서 다시 다 보고 있어요.
1: 아,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열광하다가 네. 몇몇 작품에 아, 짜게 식은 케이스거든요. 아,
0: 어떤 작품에?
1: 아,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아, 네. 제가 좀 약간 이제 네,
0: 또 완전 극성 팬들
1: 그럴 수 있으니까 아니, 좀 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네. 몇몇 작품 아 이거 심폐소생 되려나 했는데 아, 그 예고편은 좀 덕후 심장을 뛰게 하더라고.
0: 네, 다시 뭔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어 이거 될 것 같은데 어, 다시 이러면서, 약간 이런
1: I am 했던 게 했던 사람이 I am doom 딱 하는데 와 현장에 우리 PD님 작가님이
0: 저희만 아는 얘기
1: 전혀 관심을 안 놀라울 정도로 관심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아 그거에 좀 꽂혀 계시고 운전에 꽂혀 있어요?
0: 운전에는 2년을 꽂혀 있는데 아직도 안 질리고 그냥 오. 계속 재밌어요. 그냥
1: 운전의 재미 포인트가 뭐지? 그냥 어딘가로 이렇게 계속 가는 그 자체?
0: 네, 그냥 뭔가 저는 좀 가만히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별 일이 없으면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냥 머릿속 공상하는 시간이 좀 많은데 운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 노래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노래를 듣고 약간 가벼운 생각들 약간 그거 하면서 잡생각도 좀 털고 내가 원하는 길을 내 힘으로 간다는 거에 어떤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1: 이동을 하면서 네. 내 머리 정리도 좀 되고
0: 네.
1: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그런 느낌이구나. 사람이 이렇게 달라. 저는 진짜 자율주행만 죽어라. 왜 안 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아직인가?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운전 좀 안 하고 싶어서. 신기하네.
0: 저는 진짜 한 10년은 재밌게 할 것 같아요.
1: 현재로서는 완전 자율주행이 와도 네. 직접 운전한다?
0: 아 저는 애초에 지금 차도 네. 아예 그런 기능 없는 차고
1: 아, 주행 보조 기능까지도
0: 보조가 없어요. 보조가 아~ 없고 왜냐면 그 차를 저 면허를 따고 이모부가 타시던 거를 네. 제가 이제 넘겨받은 거라 아예 그 기능이 없고 너무 그게 익숙해지니까 앞으로 다른 차를 바꾸더라도 아예 안 쓸 것 같아요.
1: 아~
0: 보조 기능을 그럼 뭔가 내가 해도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아,
1: 시대를 거부하는 네. 또 그런 아날로그 운전자네.
0: 저는 약간 아날로그 감성도 있는 게 저는 AI도 안 써요.
1: 그래요?
0: 네. 약간 좀 늦는 것 같아요.
1: 와 나는 없이는 못 사는데
0: 언젠간 저도 쓰게 될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조금 아날로그 감성이 좋은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이런 레원 씨와 2부에 돌아와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젊음을 수혈 중인 소환 고용배를 듣고 계십니다.
4: 아이, 저 안 늙었어요. 아, 근데 좋아, 좋아. 레온 씨를 만나면 또 이 뭐랄까 영크크.
3: 네.
4: 또, 아, 영크크. 또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의 어떤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참 그 점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수 레온 씨 함께 하고 있는 스포한 고용배. 레온 씨가 스포항에 올 때마다 MZ 대표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나눴거든요. 그리고 저도 같이 프로그램에 나가보면 그 약간 힙합 씬에서는 몰라도 대중 씬에서의 이미지가 네. MZ 대표 같은 이미지가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올해 이제 01년생 26살이 됐는데 좀 10대 후반 20대 후반 좀 요런 그 좀 차이 느끼시나요? 레온 씨보다 더 어린 친구들 보면 좀 어때요?
3: 제 막내 동생이 5살 어린데 저보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4: 세대 차이가 더 좀 느껴요?
3: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그러니까 저도 약간 유행을 못 따라가가지고 그걸 혼자 있다 보니까 뭔가 계속 뒤처지고 유행도 잘 모르고
4: 그래요? 네,
3: 동생한테 이제 전해 들어가지고 뭔가를 배워요. 계속 밈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MZ 대표가 아닌 것 같은데요?
4: 그래요?
3: 네, 아무리 생각해도 더 대표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딱 올해까지만 살짝 하겠습니다.
4: 그러면 다음 코너 이거 어떡하나?
3: 근데 올해까지는 한다고 했으니까 아주 잘 할 수 있어요.
4: 막차네요?
3: 네, 막차죠.
4: 이런 코너 네. 이제 막차입니다.
3: 진짜 막차예요.
4: 지금부터 온라인을 요즘에 좀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소하고도 치열한 논쟁들 이런 것들의 답을 그 레원 씨가 이제 MZ 대표니 MZ는 이렇게 생각한다를 한번 이제 대변인처럼 MZ 대변인처럼
3: 네.
4: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레원에게 묻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이 주제 뜨거웠죠. 9시가 출근 시간이면 몇 시쯤에 와야 할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기로 따지면 정각에 오면 그것이 9시 출근이다. 뭔 소리냐? 9시부터 일을 하는 게 9시 출근이니까 최소 5분 10분 전에는 와야 한다. 이게 맞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레오 씨의 생각은요?
3: 저는 항상 제일 먼저 가긴 했어요. 제일 일찍 오고.
4: 진짜?
3: 네, 제가 양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2년 정도 했는데 네. 그때도 엄청 일찍 갔던 한 그때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거든요.
4: 네.
3: 그래서 자전거 엄청 빠르게 밟아가지고 항상 일찍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정각에 이제 막 출근하면 손님들이 막 들어오시고 막 하니까 내가 할 일들이 있는데 하면서 좀 일찍 가서 옷 막 치마도 메고 옷도 막 정리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 갔던
4: 좋은 알바네.
3: 근데 그리고 또 지문을 찍거든요. 근데 그 뭔가 지문을 일찍 찍으면 뭔가 10분이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냥 지문으로 시간을 계산해서 하니까 그런 마음.
4: 근데 결국은 그건 사실 합산이 안 될 거예요.
3: 맞아요.
4: 그러니까 이 논쟁의 이유가 9시부터가 근무 시간이고 거기서부터 내가 돈 받는 시간인데
3: 맞아요.
4: 왜 5분이 10분 와서 준비해. 준비도 일이다거든요.
3: 준비도 일이다?
4: 어.
3: 근데 그것까지 굳이 막 이렇게 논쟁해야 되나 막 싶기도 해요. 저는 준비도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저는 준비를 일에 포함시키고 싶진 않아요. 제 심리 자체가 뭔가 준비를 일에 포함시켜가지고 내가 일한 걸로 처지는 게 뭔가 좀 마음이 안 편해요.

0: 좋아. 그러면 우리 네 명 지금 현장에 있으니까 그 비밀 투표. 자, 선수장께 공개하진 않을게요. 자, 준비도 1이다. 그러니 정각이 오는 게 맞다. 손. 5분 10분 일찍 와야 된다. 손.
1: 지금 비밀 투표를 안 봤어요.
0: 예, 오케이. 나만 쓰레기야?
1: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0: 아니, 저는 정각이 오면 된다 생각해. 솔직히. 근데 5분 10분 전에 온 사람을 칭찬해 주면 된다. 고맙다. 회사 입장에서. 네, 논란이 있을 듯. 논란이 있을 듯.
1: 저는 이건 상대방 그 다른 입장도 완전히 이해한다. 네, 그냥 사람 성향 차인 것 같아요.
0: 오, 재밌는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는 주제죠.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애매한 동료가 결혼을 한다. 청첩장은 만나서 직접 받았다. 근데 1년에 한번 볼까 말까요? 내 동료예요, 동료. 이때 축의금은 얼마나 적당할까요? 근데 MG가 축의금을 걱정합니까? MG는 엄마가 내주는 거
1: 사실
0: 아니에요?
1: 사실 MG가 MG라고 요즘 MG라고 말하는 그 나이대 범위가
0: 너무
1: 결혼식을
0: 커가지고.
1: 많이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0: 이거는 MG에게 묻다가 아니라 애정남 애매한 거 정해드리는 남자 옛날 개콘 코너같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 정해주세요.
1: 저는 그냥 10만 원 냈던 것 같아요.
0: 아! 요즘 많이 올랐어요.
1: 아 그래요?
0: 아 근데 아예 진짜 1년에 한 번 볼 정도면
1: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이라 많이 내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지 않아요?
0: 그 정도일 수 있겠어. 네. 그 정도다. 5만 원은 너무 적나?
1: 5라는 숫자가 살짝 저한테는 조금 뭔가 애매한 것 같아요.
0: 제가 11년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1: 네.
0: 그때 당시
1: 물가가
0: 평균적으로 5만 원 하는 시절이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10만 원을 하면 왜 이렇게 많이 했어? 근데 제가 수익을 아는데도 그렇게까지 잘 벌지 못한다고 저도 알고 있는 뮤지션들은 15, 20씩 하더라고. 폼에 살고 폼에 주고 뮤지션들은 많이 하더라고. 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안 친해도 한 10만 원쯤은 해야지 그래도 좀 면이 사는 정도. 많이 오른 거지. 맞네.
1: 제 기준이어가지고.
0: 근데 저도 동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1: 네, 뭔가 최저가 오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자, 세 번째 질문. 친구들과 밥을 먹는데 술도 같이 먹게 된 겁니다. 근데 친구 중에 술을 안 먹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술 빼고 밥값만 n분의 1 해달라고 한다면?
1: 근데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0: 이런 경우는 겪어본
1: 적은 없는데 뭐 저는 그냥 좀 유한 편이어가지고 그래? 알겠어? 약간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0: 술은 니네가 먹었고 난 안주만 조금 먹었는데 n분의 1을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술값은 너네끼리 따로 계산하고 나는 밥값을 n분의 1 할게.
1: 근데 이거는 그런 본인이 그런 사람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술자리에 가면 안 돼요.
0: 나도 네,
1: 그냥 이렇게까지 할 거면 그 약간 분위기 금액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n분의 1이
0: 붕금
1: 행복하게 즐기는 거잖아요.
0: 그렇지.
1: 마지막에 그냥 깔끔하게 딱딱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깔끔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렇게 할 거면 그 술자리는 오면 안 돼요. 네, 제가 봤을 때
0: 좀 이 사람이 한번 이래버리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이제 걔랑 같이 뭐 먹을 때
1: 귀찮아져.
0: 얘가 좀 지금 탕수육 개수도 세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내가 많이 먹으면 탕수육도 조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의식돼. 저 같아도 레원 씨처럼 이렇게 말하면 알았어 라고 해주고 슬슬 들보게 될 것 같아.
1: 맞아.
0: 예, 그래서 이건 오히려 그러지 마셔라. 예, 분위기 값이니까 n분의 1 하셔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은 톡 말고 별스타그램 DM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별그램 DM으로 만나서 사귀는 거는 인만추, 인위적인 만남일까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일까요?
1: 인만추.
0: 아!
1: 잠깐만요. 그 가장 인위적인 만남이 뭐예요?
0: 뭐 예를 들면 소개팅?
1: 소개팅이 인만추예요?
0: 인위적인 거지. 자리를 주선해서 만난 거니까.
1: 그러면은 DM 정도면 전 자만추.
0: 뭔가 그냥 내가 스스로 보내서.
1: 아 근데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0: 그렇지.
1: 아예 접점이
0: 없어.
1: 아예 1도 없이?
0: 그냥
1: 생남이에요?
0: 그냥 저 피드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조심스럽지만 메시지 보내.

0: 갑니다. 이러면서
1: 그 정도는 입만추예요. 아,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기준이 있는 게 에, 에. 이게 자만추가 되려면 뭔가 그 접점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만나서 막 얘기해 본 적은 없고 하지만 뭐 건너 건너라도
0: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네, 얘한테 얘기,
1: 들은 적 있는 정도면 자만추인 것 같은데 그냥
0: 생남이면은
1: 좀 인위적이지 않나.
0: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뭐 하나 계기라도 있었다면 지난번에 어디서 저희 지나쳤던 것 같은데 맞죠?
1: 예, 그 정도.
0: 요 정도라도
1: 있어야지.
0: 되면 자만추인데.
1: 그게 있어요.
0: 근데 진짜 그냥 이거
1: 너무 예뻐요. 이거 그건 너무 입만추.
0: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그거는 입만추다. 뭔가 역시 확실하네. 이래서 다들 레원 씨한테 이런 걸 묻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니까요. 마지막입니다. 팝, 카페, 술, 영화, 여행 중 여사친, 남사친과 어디까지 가능할까? 팝 됩니까?
1: 팝이요? 팝 되죠.
0: 그 연인이 아닌 여사친, 남사친. 카페. 네.
1: 카페 뭐 괜찮죠.
0: 영화.
1: 아 근데 이게 또 잠깐만 이게 질문이 뭐 애인이 있는데 막 이런 그게 안 붙어요? 그냥 애인이 없는 상태.
0: 없다로 할게요.
1: 애인이 없는 상태?
0: 네, 둘 다 애인이 없다.
1: 둘 다 애인이 없으면 뭐 밥 카페.
0: 아 근데 그러면 술도 마시고 나중에 애인이 되면 되잖아.
1: 그죠.
0: 있어야겠다. 그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애인이 있어.
1: 애인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애인이
0: 있어. 상태?
1: 그러면은 저는 아예 안 된다가 정석이라고 보는데 그게 배려?
0: 밥도 그러니까 안 된다?
1: 그 굳이인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밥 카페 정도만?
0: 그래,
1: 영화 나도, 여행은 아닌 것 같고
0: 나도 술도 안 돼.
1: 술도 굳이예요. 진짜 막 이 사람이 너무 막 그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 이거는 아 그래도 안 돼. 아 그 안 돼요. 생각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0: 낮에 오후 1시에 그 일 때문에도 약간 있어서 밖에서 만났는데 그 노천 카페 날씨가 좋아갖고 사람이 다 지나다니 노천 카페에서 그 카페인데 맥주를 파는 거야. 그래서 맥주 한 병 맥주를 한 병 마시는 거.
1: 아 뭐 그런 설명이 있으면 괜찮아.
0: 그 정도는 괜찮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술자리는 안 된다.
1: 아, 네 맞아요. 오케이.
0: 알겠습니다. 레원 씨 추천곡 하나 듣고 올 텐데 070 쉐이크의 Guilty Conscience를 골라주셨어요. 요거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이게 이것도 아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아까 그 얘기를 못했다. 제가 영국에 갔거든요. 작년 12월에 그때 런던에 갔는데 영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잡 그러니까 뭐 같이 간 게 아닌데 제가 런던인 사람 했는데 갑자기 너 런던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런던에서 만났는데 그때 제가 운전을 하려고 간 거거든요. 그 반대 차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그 느껴보려고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 운전하는 그 희열을 느껴보려고 간 건데 영재 마치 만나서 기사를 했어요. 약간 그때 차에서 계속 듣던 노래예요. 이 노래.
0: 런던에서 반대 차선 운전을 하면서 영지 씨랑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들었던 노래.
1: 맞아요.
0: 듣고 오시죠.

0: 070 쉐이크의 Guilty Conscience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는 바로 레원의 폰털기! 레원 씨 핸드폰 보면서 관심사나 지금 요즘 어떻게 사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통화 목록입니다. 최근에 나랑 가장 오랫동안 통화한 친구는 누구?
1: 제 머릿속에 있긴 한데.
0: 알려주세요.
1: 그 현석이라고 제 친구인데. 이번에 그 앨범 같이 만들고 있는 친구랑 제일 많이 통화한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절대음감이라.
0: 현석님과.
1: 네, 저는 또 절대음감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뭐 음이 좀 내가 모르겠을 때 불러줘요. 그러면 걔가 이제 걔 이름을 잡아줘가지고 이제 뭐 튠하거나 할 때 되게 많이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0: 현석님과 작업하느라고 통화를 많이 했다. 그 친구가 별로 없고 좀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1: 그랬거든요. 엄청 걸려요.
0: 지금도 여전해요?
1: 지금 사실 이제는 친구 사귀기가 너무 어려워요.
0: 진짜?
1: 네, 그 현석이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새로 사귀기가.
0: 약간 우리가 저 같은 쇼미 러버들 이렇게 힙합을 대중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은 왠지 래퍼분들은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마주쳐도
1: 그런 사람이 있어요.
0: 브로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악수하고
1: 형 동생 막 바로 해버리는 그런
0: 내 동생 이러면서 막.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상대방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1: 상대방이 저한테? 그러면 저도 막 이렇게 하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막
0: 왜 이렇게 어색해?
1: 네, 어색한데 어색하니까 그냥 어색하게 남는 거죠 뭐. 최대한 안 어색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0: 그냥 상대가 그러면 받을 뿐?
1: 받을 뿐.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원 씨가 좀 내가 좀 관심이 있었다거나 동년배거나 동생이거나 해도 야 뭐 막 이렇게
1: 못해요. 그래서 사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 중에 뭐 고등 래퍼 나오거나 저보다 한두 살이 어리거나 한 친구들이 되게 서로 잘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약간 저는 좀 뭐 겉돌다기보다 그냥 혼자 이렇게 잘 지내는 다 알고 지내서 만나면 인사는 하지만 막 같이 뭐 만나서 뭘 하거나 이러진 않아.
0: 그런 스타일이군요. 아니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거나 대기실에서 이야기 나누도 너무 편하니까 되게 그런 사회성이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좋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OTT 어플입니다. 나의 스트레스를 풀어준 컨텐츠 영상은?
1: 이건 아까 말했던 마블이긴 한데.
0: 오케이.
1: 최근에 어제는 그 데드풀과 울버린 보면서 이제 잠을 청했거든요.
0: 지금 하나씩 지금 정주행을 하고 있군요.
1: 계속 보고 있어요.
0: 최애 뭐예요? 최애. 저는 누가 뭐래도
1: 인피니티 워.
0: 네.

0: 피규어를 그저께 봤는데 네. 와 그게 너무 차올라요. 계속 봐도 봐도.
1: 저는 그 엔드게임의 그 장면이 나오나 인피니티 워의 그 장면 나오나
0: 어셈블 하는 거요?
1: 아 그거는 이제 너무 세서 아, 너무, 그거고 그 지하철 쫙 지나가고 그 뒤에 캡틴 아메리카 서 있는 거
0: 인피니티 워.
1: 인피니티 워죠. 네,
0: 거기 이제
1: 나 그거 봐도 봐도 심장이 뛰더라.
0: 아 그거 저도 뭔가 한 명씩 합류할 때 그 뛰는 심장이 있거든요. 와 형 막 이러면서 보면
1: 그렇지. 그럴 때 겁나 잘 싸우잖아. 네, 그럴 때
0: 맞아요.
1: 위기일 때 갑자기 딱, 네. 딱 그러면서 해서 너무 웃겨.
0: 인피니티 워에 그런 장면들이 진짜 많잖아요.
1: 맞아,
0: 막
1: 맞아.
0: 갑자기 막 토르가 망치 만들어가지고 작성해가지고 갑자기 딱 왔을 때 사람들 그 왔구나 하는 그 표정이 있는데 그게 진짜
1: 업그레이드 망치로 네. 한 방에 막 정리할 때
0: 맞아요.
1: 아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비 지도 어플리케이션 한번 볼게요. 운전해서 갔던 곳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소는?
0: 운전해서 갔던 곳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소?
1: 보통 어딘가를 목적해서 가는 경우 아니고 대부분 다 일상 속에서 가는 데라.
0: 저 있어요. 영국인데 진짜 이것도 이거 좀 빠르게 말해야겠다. 그 영국에 제가 왜 갔냐면요. 제가 거기 그 친구가 폰이 고장났다 해서 그럼 내가 공기계 갖다 줄까? 이렇게 장난으로 말했다가 간 거거든요.
1: 영국에 있는 친구?
0: 네, 친구가
1: 폰 갖다 주려고?
0: 네, 영국에 여행 간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우울해하는 거예요. 아, 나 폰이 고장났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갖다 줄까를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갈까? 진짜 갈까? 하다가 진짜 간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친구는 축구를 보러 다니는 친구였는데 이제 걔 기사를 제가 해줬거든요. 그래서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거든요. 거의 가고 있는데 새벽에 가고 있는데 엄청 커다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다 막 라이트를 끄고 다 자는 거예요.
1: 길이 꽉 막혀버리고
0: 너무 막혀서 모든 차들이 갑자기 불을 다 끄는 거예요. 라이트들을. 저도 영국에 처음 갔는데 뭐지 하고 이게 안 뚫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불을 끄고 한 4시간을 차에서 잤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뒤에서 갑자기 자고 있는데 엄청 큰 차가 빵 하면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좋았어요.
1: 진짜 저는. 특이한 경험했다.
0: 네, 네. 너무 특이한 경험이라 너무 좋았고
1: 와.
0: 잊지 못할 것 같아요.
1: 근데 진짜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영국에 가서 공기계 잃어버린 친구 기사해주고 우연히 만난 영지 씨 기사해주고
0: 그래서 저 잊지를 못한다니까요. 와 나는 진짜 이 경험은 잊을 수 없겠다.
1: 그 말을 들은 저도 못 잊겠어요. 레온이 진짜 특이하다.
0: 저 약간 좀 완전 즉흥이라 가지고.
1: 오 대박이네. 좋습니다.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스포항 광부 오늘은 레원 씨와 함께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스포항 시그니처 질문 드립니다. 내 미래를 스포한다면
1: 멋쟁이 할아버지가 되는 게
0: 멋쟁이.
1: 네. 약간 인자한 할아버지.
0: 인자한 할아버지.
1: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미래예요?
0: 상관없어요.
1: 이게 군대 갔다 온 미래라면 좀 더 뭔가 어른답고 차분해지고 그런 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까불까불을 좀 내려놓고.
0: 아, 좀 그러고 싶어요? 이제?
1: 네, 사실 나이라는 게 뭐 계속 먹으니까 그냥 그때 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제는 좀 차분하게.
0: 근데 이게 사실 그 시절 레원이 누가 그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때 그것도 난데 네. 지금의 나는
1: 맞아요.
0: 이제 좀 다른 모습으로 좀 바뀌고 네. 싶군요.
1: 바뀌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나에게 몸을 맡기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는데 또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0: 그렇지.
1: 막 공연 다니고 행사 다니고 하면

0: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그냥 이 모습이 지금 나한테 지금 나한테 맞는데 이런 걸 원하네 하면서 그걸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의 부딪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군대를 갔다 오고 또 활동을 할 때는 그때 더 맞는 내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할아버지가 된 내 모습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멋쟁이라는 게 진짜 패셔너블한 할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0: 그런 쪽은 아니에요.
1: 근데 인자한이라고 붙었던 건 좀 내가 좀 추구미가
0: 조금 살가운 할아버지? 약간 저의 할아버지, 제 친할아버지가 저랑 살면서 한 열 마디를 안 한 것 같아요. 뭔가 말수가 너무 없으셔가지고 말 너무 안 하셔서 할아버지랑 막 옛날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약간 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런 할아버지.
1: 내가 할아버지 된다면 막 말도 다정하게 하고 막 친절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0: 옛날 얘기 많이 해주고 그런.
1: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재밌게 레원 씨 함께 봤는데 어떠셨어요?
0: 아 역시 저는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일이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1: 아유.
0: 얼굴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부담도 없고 말만 계속하면 되니까 가장 편하고 재밌는 시간인 것 같아요.
1: 아유. 저희도 레원 씨 나올 때보다 너무 재밌어서 다음에 또 좋은 앨범 내시고 말씀하신 정규 앨범 내시고 또 그때 꼭 나와주세요.
0: 네. 마지막으로 또
1: 마지막
0: 뵙고 가겠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군대 가기 전 마지막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2부 끝곡으로 레원 씨의 추천곡 Don't Oliver와 도자켓이 함께한 Lose My Mind 들으면서 레원 씨는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3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스포해서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와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스포한 고영배 세주 요약.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주 2회로 늘어남. 2. 아티스트 초대석과 스포왕 차트로 주말 순삭 가능. 3. 앞으로 더 재밌어진다고 무조건 본방사수. 나 됐어요. 주말 밤 DJ 됐어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엔 뭐라고?
4: 스포왕
3: 부문 온다. 주말 밤 10시에 만나요.
0: 진짜 이야기는 편의점 의자에서 시작된다. 스포왕 편의점.
5: 아이고 이거 왜 올 여름에 안 보이나 했다. 아주 그냥 기온 좀 떨어졌다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유 모기 이거. 아유 벌써 한 방 물렸네. 아, 가을 되면 모기 더 많다고 하던데. 아, 그래? 아, 밤에 또 얼마나 윙윙거릴까?
6: 아이고 정혜야 정혜, 너 오늘 뭐 했어? 청첩장 모임?
5: 아, 너 두 달 뒤에 결혼해? 축하해. 아이고야.
6: 뭐?
5: 그래서 고민 있어? 뭔데? 소개팅 주선해준 친구 곧 만나는데 보답 선물로 뭐를 해야 되냐고? 가격도 고민된다고?
6: 아, 일단 우리 정혜 축하해야 되니까 너 일로 들어와봐. 편의점 여기 와봐. 일로 와봐. 편의점 상품권!
5: 결혼 축하하고.
6: 주선해준 친구 선물. 그러고 보니까 나 이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그래 보통 뭐 양복해주고 막 이러나? 그게 아닌가? 사회자한테 양복해주나?
5: 약간 느낌이 딱 그 백화점 상품권 느낌이 살짝 나긴 하네.
6: 금액이야 뭐 너의 상황, 너의 사정, 그 친구와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거에 맞추는 거니까 상품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무튼 너무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5: 윤정아 윤정아, 너 자전거 타느라 힘들었나 본데 안색이 좀 안 좋다.
6: 아 지금 체력 기르는 중이라고? 나중에 국토대장 정하는 게 삶의 목표야?
5: 뭐? 나도 같이 하자고?
6: 윤정아 사람을 아주 잘못 봤네. 일로 와봐. 너는 일단 시원한 음료수 줄 테니까 요거 마셔.
5: 나는 정말 그거랑 안 맞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그런 너튜브를 많이 봐. 내가 평생 안 할 생각이니까 그냥 보게 어떤 건지. 내가 할 생각이면 스포 당할까 봐 안 볼 수도 있겠는데 난 절대 안 하려고 보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윤정이 혼자 해야 될 것 같아.
6: 야 근데 국토대장정이라 하면

한 바퀴를 도는 걸 말하나, 아니면 서울에서 어디 뭐 부산 뭐 땅끝 마을까지 쭉 이렇게 가로 지르면 대장정 했다고 하는 건가? 아, 정해서 하는 건가? 어. 야, 나중에 꼭 하게 되면 알려줘. 했는지 어땠는지. 대단하다, 대단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어, 안녕. 야, 김조조. 집에서 오는 거야? 아니, 뭐야? 으! 룸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나왔다고? 왜? 아, 룸메가 설거지를 제때제때 안 해서 짜증난다고. 같이 살게 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벌써 싫은 소리 하는 게 신경 쓰여? 아, 한 달 됐는데 설거지를 벌써 안 해? 조조야, 일로 와봐. 너는 만두 먹어. 만두 먹고. 야, 이거는 내가 이런 상황을 잘은 알지 못하지만 한 소리 해야 될 것 같다. 초장에 뽑아야지. 나중에 가서 뭐라 하면 어, 이제 와서 왜 그래? 괜히 또 그런 소리 들어. 알겠지? 한번 대화 한번 진대 한번 나눠. 그래, 안녕.

스포항 편의점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소란 가을모기 어쿠스틱 버전이었습니다. 아, 피디님 혹시 가을

오늘은 좀 시원하네 하고 에어컨을 딱 껐더니 그날만 모기 한두 마리 잡았나 봐. 이게 너무 더워서 그동안 모기가 없었던 거고 조금 날이 풀리니까 모기가 극성이라고. 아유 정말 쉽지 않다 쉽지 않아. 그 어쨌거나 편의점에 오신 손님들 이야기 나눠보죠. 결혼 앞두고 소개팅 주선해준 친구한테 보답 선물로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다고. 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난 게 아니고 예전에 소개팅을 해본 적은 있고 아내는 그 교회에서 그냥 자만추 자만추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쨌거나 보답을 하긴 해야겠지. 네가 소개해줘서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까 상품권이 딱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진짜 쉽지 않다. 요즘엔 진짜 뭘 해줘야 되나. 상품권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 안마기? 이렇게 둘 다 싫어할 수가 있나? 제작진이 절레절레. 아주 몸이 뭉친 데가 없으신가 봐요 두 분 다. 아, 결리는 사람들은 필요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 근데 이게 쉽지 않다 진짜. 왜냐면 그냥 친구여서 그 사람의 니즈가 있어서 내가 그냥 친구한테 선물해주는 거면 모를까 소개팅을 해줬고 딱 이게 그런 상황에서 소개팅해준 고마움으로 내가 결혼하니까 답례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떠오르지가 않네. 남자면 뭐 구두? 넥타이? 좀 좋은 거? 알아서 하시기를. 그리고 국토대장정 위해서 체력 기르고 있다고 하신 분. 삶의 목표라고. 신기하네. 이게 제가 아까 그런 너튜브를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하다못해 그런 분들 내 어떤 컨텐츠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까지는 전 이해가 된달까? 납득이 된달까? 하는데 와 그냥 한번 걸어서 그것을 성취해보고 싶다. 저는 이렇게 막 와닿지 않아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컨텐츠로 해볼래? 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도 다른 컨텐츠는 없을까요? 라고 여쭤볼 것 같은데 말이죠. 스포왕의 삶의 목표? 저는 최근에 올해 들어 이런저런 활동하고 생각을 하면서 뮤지션으로서 목표를 하나 설정을 했어요. 이 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뭐 누가 됐건 소란이라는 음악과 이 이름과 이 공연을 떠올리기만 해도 조금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조금 뭔가 명확해지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일단 성실해야 될 테고 꾸준히 뭔가를 들려드리고 보여드려야 될 거고 음악에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고 물론 이제 그게 꼭 행복하고 막 예쁘고 달달한 음악만 하겠다 뭐 이게 아니라 음악에 즐거움이 있어야 될 거고 공연이 계속 발전해야 될 거고 전 요즘 그런 목표를 한번 좀 새로 크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때제때 그 설거지 안 하는 룸메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다고 하신 분. 이거는 초장의 뿌리를 뽑아야 돼. 야! 이리 와봐. 왜? 이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지금부터 벌써 이래버리면 안 되러 가야지 나중에 참다 참다 갑자기 얘기하면 그 사람 아니 여태 멀쩡하게 살아놓고 왜 갑자기 난리야? 이러면서 적반하장됩니다. 지금 바로. 이건 말이 안 된다. 같이 사는 매너 모르냐? 이러면서 바로 들어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스포왕도 설거지를 바로 안 하는지 어느 정도 써야 하는지 요즘에는 저는 바로 하자 주의예요. 근데 식세기 시대가 됐기 때문에 ever만 바로 해놓자. 어차피 식세기 들어갈 땐 좀 모아서 들어가니까 완전 설거지를 풀로 다 하진 않아도 그 찌꺼기는 나중에 굳으면 좀 안 떨어지니까 싱크대에 넣어놓을 때 좀 ever 살짝 해놓는다 주의. 자 이렇게 고민이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스포왕 편의점 앞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자 이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거 이거 뭐야 궁금한 그거 유행에 쫓아가 보는 시간 요즘 그거
이번 주는요,

다시 핫플이 된 곳이자 쇼핑의 성지인 그곳입니다. 아 그래요? 바로 남대문 시장! 최근 기사를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늘어나고 요즘에 또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칼국수 등등 맛집도 많고 레트로한 분위기가 나는 예쁜 카페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대문에 좀 뭐하러 가나 봤더니 그릇! 그리고 또 최근에 MZ들 사이에 다시 유행하는 젤리 슈즈랑 옥반지 같은 거 사러 많이 가고 야, 나 다 모르는 얘기네 이거. 꼭 사야 되는 게 잠옷! 질 좋은 잠옷이 또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작가님이 대본에 이런 쇼폼 영상 같은 거 캡처를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남대문 시장 쇼핑 코스 뭐 점심은 칼국수 골목 먹거리부터 쇼핑까지 남대문 시장 총정리 코스 뭐 숨은 스팟 아 남미세 남대문 시장에 미치는 사람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까지 잼컨이 너무 많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난 진짜 많네 그릇도 보고 젤리 슈즈랑 옥반지. 옥반지를 또 끼는구나, 요즘에. 근데 왠지 상상해봤는데 예쁠 것 같다. 요즘 좀 빈티지한 무드로 좀 크롭한 빈티지 티셔츠에 이렇게 청바지 입고 그런 거 딱 끼면 예쁠 것 같긴 하네. 오호. 스포왕 세대 쇼핑 핫플은 어디였냐고요? 일단 남대문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PX라고 해서 리바이땡 청바지를 남대문 가면 싸게 살 수 있다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 사러 친구들이 많이 갔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대 앞에도 옷 사고 놀러 쇼핑하고 이러러 많이 갔었죠. 그 뒤로 남대문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안경 사러 가신다는 분들 좀 계셨어요. 남대문에 가면 수입 안경 뭐 싸게 판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그 수입 물품 중에 이제 위스키 같은 거 한참 뜰 때 거기 가면 구하기 힘든 위스키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었던 건 기억이 나네. 남대문이 또 뜨는군요. 젤리슈즈 우리 다윤이 유나가 어릴 때 신던 게 그 젤리슈즈인데 맞죠?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른들도 신어요? 요즘에 그게 어떻게 어른이 신지? 비즈를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젤리슈즈는 어떻게 상상해도 애기 신발인데 이게 어떻게 됐는 거예요? 고무신처럼 커진 건가? 궁금합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자. 빅뱅의 빅.

빅뱅의 빅 듣고 왔습니다. 그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빅뱅도 8월 19일에 데뷔, 그래서 며칠 전이 데뷔 20주년이었고요. 소란도 같은 날이더라고요. 저희 16주년, 4년 차로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랬구나. 저 왜 몰랐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 뭐 짬을 내서 또 데뷔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또 전합니다. 자, 이제 신하님들이 보내주신 사연도 볼게요. 6855님, 15년지기 저의 소중한 친구 정원이가 곧 캐나다로 유학을 갑니다. 7살 때부터 붙어다니던 친구인데 이제 멀리 떨어져서 자주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요. 유유유. 와이고. 7살 때부터 15년지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대학생쯤 되는 나이신데 이제 유학을 캐나다로 가버리는군요, 한 명이. 이건 진짜 좀 뭐랄까 허전하겠다. 에, 서운하고. 이야, 어떤 마음일까. 어릴 때 친하게 지낸 친구 다른 동네로 전학 간다고 이렇게 하면 그것만 해도 막 마음이 찢어지고 막 이러는데. 이야, 그래도 또 시간 한참 지나서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또 우리 사연 주신 6855님이 캐나다에 여행 가거나 해가지고 또 볼 일 있을지 모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0111님, 회사에 신입 들어와요. 다음 주면 드디어 나도 막내 탈출. 너무 신나고 짜릿해. 이게 군번이 꼬였나 보다. 꽤 오랫동안 막내를 하셨나 봐요. 군번이 꼬였다는 거는 군대 용어죠. 군인들이 내가 2등병 막내인데 이상하게 갑자기 내 밑으로 한동안 계속 2등병이 안 들어오는 거를 뜻합니다. 그러면 나만 계속 막내야. 군대에서 막내는 정말 안 좋거든요. 장점이 없어요. 장점이. 그래서 누가 드디어 들어오면 상당히 기뻐하며 많은 관심을 쏟아요. 그 맞선님이 막 잘해주고 이야기 많이 하고 하는데 정작 그 새로 들어온 막내 너무 힘들죠. 큰 관심 너무 힘들죠. 짱유님, 요즘 부장님이 유행하는 말 배웠다면서 야땡 샤땡, 이게 지금 그 저거죠? 삐 처리한 거죠? 야야 요거 근데 샤는 뭐지? 아 두 개 억양이 다른 거잖아요. 야, 샤 샤땡 이거잖아 이거는. 아 요거 심지어 샤땡은 조금 더 앞에 거고 야땡이 좀 요즘 건데 요걸 자꾸 남발한다. 자기가 말하고 뿌듯해하고 듣기 싫어 죽겠어요 진짜. 이거를 내가 알게 되고 이거를 막 말하게 되는 즐거움이 생긴 아저씨는 정말 뿌듯해요. 그래서 많이 뿌듯해하세요. 그게 문제입니다. 좀만 참으시면 또 금방 지나갑니다. 1097님, 대학생인데요 곧 개강이에요. 유유. 방학 어제 한 것 같은데 벌써 개강이라니. 하. 저 지금 마음이 너무 착잡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두렵고 어지럽고 막연하고 억울해 죽겠고 분해 죽겠고 아쉬워 미칠 것 같으니까 제 마음 좀 달래주세요. 이거 누구시기더라 이거. 그 엄영수님 사랑 존경하고 응원해주시고 살펴주시고 막연하고 두렵고 어지럽고 억울해 죽겠고 분해 죽겠고 아쉬워 미칠 것 같으니까 달래달라고. 근데 그 이유가 기억이 안 나. 아 개강 개강했다고 이 정도야? 라고 말하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0: 우리 1097님에게는 개강이 그렇게 힘드시군요.
1: 억울하고 착잡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두렵고 어지러운 이 마음 달래드리겠습니다.
0: 이 노래 틀면 달래드리는 걸까요? 더 속상하게 하는 걸까요? 수민, 계절의 끝에서.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0: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저기요,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3: 네? 저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요즘 난리죠. 리센의 프리티 걸입니다. 아, 뭐 당연히 지금 리센 핫한 거 너무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거 모두가 다 아시지만, 제가 이 노래를 오늘 고른 이유는 그 저만의 슈스 지표가 있어요. 그 뭐냐면 다윤이 유나가 노래를 부르느냐예요. 근데 프리티 걸은 저랑 그 저희 세대 노래잖아요. 근데 우리 온 가족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됐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노래를 리센드가 리메이크했다는 사실을 모를 때 다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 노래 어떻게 알아? 알고 보니 리센드 버전을 이미 너무 아이들도 좋아해서 대통합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방학 이제 끝나가고 막 이러니까 저는 못 갔는데 엄마랑 다현이 유나가 같이 동네 노래방을 놀러 간 적이 있었대요. 그때 셋이 같이 이 노래를 열창했다는 귀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센의 프리티걸 듣고 올게요.

다음 주에 뭐 해요?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래요? Get Ready With You 플레이리스트.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갱은님입니다. 같이 알바하는 오빠가 일 끝나고 밤에 데려다주거든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데려다주고 다음 주에는 자기 자전거 샀다고 태워주겠대요. 그게 뭐지 진짜? 갱은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이게 자랑이 아니면 뭡니까? 사랑이 시작됐구만 지금. 어허, 아닌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일 데려다줄 수 있나? 좋습니다. 갱은님을 위한 플리 제목은요. 혹시 나 좋아해? 지금 말해줘. 띄워드릴게요.

오랜 고백받기 직전 밤 데이트를 하고 계신 분을 위한 플리였습니다. 알바 같이 한 오빠가 일 끝나고 밤마다 데려다주고 자전거도 태워다주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남자분의 마음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의 선곡은 그 남자분이, 그 오빠분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세 곡을 들려드렸어요. 김형중의 좋은 사람, 딘 피처링 백예린의 넘어와,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망스 들려드렸습니다. 사연 주신 갱은님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아니, 사랑도 얻고 커피도 얻고 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라디오 하면서 매번 이거 그린라이트냐, 이거 지금 관심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항상 제가 늘 애매하게 대답하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자꾸 데려다 줄라 한다는 저는 그린라이트에 가깝다고 봅니다. 안 좋아하면 안 데려다 주고 싶어요.

아무리 신사여도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매일 일이 같이 끝내는데 매일 데려다 준다? 이거는 호감 없이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오빠가 많이 오빠야. 진짜 어른이야. 그리고 나는 학생이야. 그러면 진짜 걱정돼서 데려다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이대도 비슷하고 약간 이렇게 뭐 그럴 수 있는 조건인데 자꾸 데려다 준다 한다는 건 이건 모르죠. 이건 거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태워준다? 미쳤지 뭐. 이거 뭐 끝났지 뭐. 작가님이 스포왕은 연애 시작하기 전에 아내분에게 했던 플러팅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제 플러팅이었어요. 진짜 정말 어떻게든 데려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도 데려다줬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모임이 끝나고 아내만 데려다주려고 하면 너무 티나고 아내도 눈치챌 것 같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그때는 여자친구도 아닌 상태였으니까 내 마음을 들킬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얘 좋아하는 걸 눈치챌 것 같으니까 다 태워 내 차에 다. 근데 거기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타 있어요. 괜찮아. 걔까지 내려줘. 하지만 동선을 어떻게든 조절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마지막에 내려줄 수 있게끔 그거면 다 데려다줘도 된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걔가 되게 득봤지. 되게 집에 편하게 갔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다음 주에 뭐 하실 건지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소개되신 분에게는 플리와 커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레드벨벳의 서핑보이 듣고 올게요.

0: 종이 광고 협의회.
1: 레드벨벳의 서핑보이 듣고 왔습니다. 9982번님이 출근길에 잠깐 스포왕 들러요. 어? 출근길? 아, 이번 달 야간 전담인데 너무 피곤하네요. 야간 근무를 선호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연차인 제가 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몸도 안 좋아지고 스포왕도 요즘 뭐 잘 못 들어요. 아이고, 9982님 고생 많네. 그 9982님도 야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데 아직 좀 연차가 났다 보니 떠밀려서 하고 계시군요. 아, 이거 공평하게 해야지. 이러면 돼? 저연차는 뭐 철인이야? 이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스포왕 못 듣는 것도 신경 써주시고 감사해요. 얼른 다시 이렇게 근무가 돌아가지고 또 스포왕 편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내일은 스포왕 차트로 함께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K-아티스트들의 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일요일 밤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다음 주 토요일 게스트 스포하면서 이만 인사를 드릴게요. 이분이 나오시는군요. 정은지의 파도. 혼자 있고 싶구나.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아워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속닥속닥 영화 이야기 매직아워 스페셜 F. 매직아워 스페셜 F. 오늘의 주제는 우리 각자의 영화관.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화를 추천하고 추천받는 날이죠. 같은 영화를 보고도 아 이렇게 다른 감상을 갖기도 하는구나 확인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8월에 우리 각자의 영화관 여름답게 공포영화의 노래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니퍼 러브 휴잇입니다. How do I deal?

제니퍼 러브 휴잇의 How Do I Deal. 나는 아직도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1998년 영화죠. 1년 전에 나온, 1997년에 나온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가 1편이고 네, 2편이 나는 아직도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가 2편이죠. 오늘 오프닝 곡이 바로 그 2편의 노래였습니다. 노래만 들어서는 이게 공포영화 주제가인지 뭐 하이틴물의 주제가인지 알 수가 없죠. 성은 씨께서 지난번에 한 청취자께서 여름마다 주온을 다시 꺼내보신다고 하셔서 저도 공포영화를 한번 떠올려봤어요. 제가 가장 먼저 접한 공포영화는 나이트메어였던 것 같고요. 그 침대 시트 찢는 장면은 지금도 소름. 같은 가위손인데 이렇게 느낌이 다를 수가 라고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여름이면 극장에 꼭 걸리는 영화가 공포영화였죠. 그때는 극장 간판에 직접 그린 사람이 직접 그린 포스터가 걸렸는데 대부분 미국 공포영화가 대세였어요. 배경은 대체로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 휴가, 청춘 남녀, 우발적 살인 혹은 은폐, 그 부모 세대의 업보들 이런 소재였고 가면을 쓴 악당 혹은 섬뜩한 공구를 이용한 어떤 살인 이런 장면들이 나왔고요. 말 많고 이기적인 캐릭터는 꼭 죽고 나중에 여자 주인공이 결국 살아남는 이야기들. 그 중에 제니퍼 러브 휴잇이 정말 아름다운 기억이 나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1편이요. 영화 장면 가운데 태닝 기계에 들어가서 온도가 올라가고 문이 안 열려서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생각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제니퍼 러브 휴잇의 How Do I Deal을 신청하셨거든요. 이게 하도 오래전 기억이다 보니 성은 씨 그 기억에 살짝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1편이 아닙니다. 태닝 기계 2편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1편 노래 아닙니다. 2편 노래입니다. 성은 씨가 지금 말씀해 주신 영화 장면과 주제가는 나는 아직도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의 장면과 주제가입니다. 이제 그거를 계속 1편으로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1편에는 사라미셀 갤러가 나옵니다. 제니퍼 러브 휴잇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라미셀 갤러가 떠오르신다면 그건 1편 아니라면 2편입니다. 하시면서 요즘 공포 호러는 너무 지능적이고 잔인해서 낭만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 빌런은 뭔가 좀 빌런이어도 좀 동정심이 가는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데 요즘 공포영화의 빌런은 명분이 없는 캐릭터도 많고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노래 How Do I Deal 이었습니다. 그런 배역을 파이널 걸이라고 하죠. 공포영화에서 마지막에 살아남는 여성을 일종의 클리셰가 되어서 그런 역할을 맡는 사람을 파이널 걸, 최후의 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니퍼 러브 휴잇이 그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파이널 걸이었죠. 스크림에서는 드류 베리모어가 여느 영화 같으면 파이널 걸이 되어야 할 그러한 스타였으나 거기에서는 퍼스트 걸, 뭐 이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의 반전이었어요. 드류 베리모어가 이렇게 빨리 그게 공포영화의 오랜 클리셰를 오히려 뒤집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캐스팅이었죠. 맞아요. 그 시기에 이거 스크림 또 나는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요 시리즈 요것도 잘 되던 때 그리고 그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들 그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그 시리즈들도 그때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제 기억에 그 태닝 기계는 그 시리즈에 언젠가 나왔어요. 이거 찾아봐야겠다. 몇 편이었지? 그게 데스티네이션은 아니고 2편, 3편쯤 됐던 것 같은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었나? 뭐 거기에 실제로 그 태닝 씬, 태닝 기계로 사고 당하는 씬이 있었어요. 아, 그렇네요.

0: 우리가 기억하는 추억의 공포영화 이야기. 추억의 공포영화니까 좀덜 무섭지 않아요? 이제 그 오래전 영화 떠올린다고 막. 특히 이런 영화는 스크림이나 나는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시리즈 같은 스타일은 약간 좀 팝콘 무비의 스타일이어서 막그 공포가 오래 간다기보다는 극장 안에서 마치 놀이공원 귀신의 집 즐기고 나오듯이 그 공포를 즐기고 나왔던 영화로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별로 무섭지 않은, 네, 추억의 공포 영화 이야기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영화관.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 평소에도 물론 소개해드리지만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영화 얘기들 모아서 오늘 한 시간 동안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 또 영화 얘기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 MBC 홈페이지에 라디오에 FM 영화 음악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그렇게 신청곡과 함께 뭐 신청곡 없어도 되고요. 사연과 신청곡 혹은 사연 혹은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1980년대 방영된 TV 시리즈 어메이징 스토리 사운드트랙에서 도로시 앤 벤, 도로시라는 스코어였습니다. 조르조 돌루리 그리고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9629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인데요. 이분의 사연은 일단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버엔딩 스토리 어릴 때 참 재밌게 봤던 TV

이 시리즈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빠와 딸이 살던 집 정원 아래에 구멍이 생겼는데 그 안에 알 수 없는 생명체가 있는 걸 확인하고서 소통하려고 여러 가지 물건을 하나씩 내려보내고 그때마다 인간의 언어를 그 미확인 생명체가 메모를 써서 지상으로 보내줍니다. 어느 정도 교감이 되었다고 느낀 아빠가 지하로 직접 내려가는데 그 뒤에 올라온 메모에 맛있다 라는 메모가 써 있어서 어린 마음에 정말 무서웠어요. 또 기억나는 나머지는 여러 가지 물건과 추억에 집착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남자는 외톨이가 되어 애착하는 물건들을 잔뜩 쟁여둔 채로 떠돌이가 됩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난 뒤 노인이 된 남자는 아끼던 물건들이 그 사이 엄청난 가치를 얻게 되어 노년에 부자가 된다는 얘기였어요. 이거 해피엔딩인데요. 그래도 부자가 됐네요. 둘 다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지만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그 이미지가 생생하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조금 뒤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네버엔딩 스토리가 아니라 어메이징 스토리였나 봐요. 스티븐 스필버그 제작이라고 꼭 말하던 어메이징 스토리. 아, 역시 사람의 기억이란 유유 해주셨습니다. 헷갈리죠. 30년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너무너무너무 익숙한 일입니다. 저도 자꾸 헷갈리는 게 많아져요. 제가 찾아봤는데 꼼꼼하게 다 찾아본 건 아니라서 말씀하신 두 개 중에 그래도 하나는 찾아낸 것 같아요. 어메이징 스토리 시즌2의 33번째 에피소드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라는 에피소드의 요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추수감사절에 심술궂은 켈빈과 그의 의붓딸 도라는 우물에서 보물을 발견하는데 그 안에 홀 피플? 네, 뭐 구멍 사람들이라는 종족이 살고 있으며 그들은 이 보물을 다른 물건, 음식과 교환한다. 뭐 대충 이렇게 번역기 돌리니까 나오거든요. 이게 아닐까요? 네,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메이징 스토리. 아, 저도 옛날에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다 헷갈려요. 제가 본 게 환상 특급인지 어메이징 스토리인지도 다 헷갈리는데 그게 지금 땡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가 사랑받는 거랑 사실 같은 이유이겠죠. 우린 언제나 그런 이야기에 끌리니까. 이상 야릇하고 재밌는 이야기들. 제가 어제 오프닝으로 소개해드린 그 기담 이란 영화 있죠. 그 기담 사전에 찾아보시면 설명이 그래요. 이상 야릇하고 재밌는 이야기. 그게 딱 기담입니다. 그게 기묘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번엔 박동건 씨의 사연. 작가님이 청춘 영화 얘기하시면서 월플라워 말씀하실 때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요 저요를 외치고 싶은 마음인데요. 제가 그 월플라워만큼 좋아하는 영화가 또 있습니다. God Help the Girl. 이 영화의 감독인 루퍼트 머독. 찾아보니 영화는 이 작품 한 편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해합니다. 헷갈릴 수 있죠. 루퍼트 머독은 그 미디어 재벌 아닌가요? 예, 이 영화의 감독은 스튜어트 머독입니다. 헷갈리는 거 너무 자연스럽네요. 예전에 저 잡지사 있을 때 저 후배 기자가 아담 샌들러라고 써야 되는데 아담 스미스라고 쓴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주연한 무슨 영화. 그런데 그거를 데스크 보는 선배도 편집하는 편집 기자도 교열 보는 교열 담당도 못 잡아냈어요. 나중에 잡지가 나왔는데 누군가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와 어떻게 된 거냐? 그거를 잘못 쓴 기자도 기자지만 그걸 어떻게 아무도 이상하다고 못 느꼈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헷갈리는 것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약간 인사이드 아웃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존재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잠깐 졸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내 탓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그들 탓입니다라고 이렇게 떠넘기고 싶어지는 순간이네요. 그래서 루퍼트 머독이 아닌 스튜어트 머독인데 찾아보니 영화는 이 작품 한 편이고요. 주연 배우 3명이 작품 활동도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디 나오는 걸 잘 못 본 것 같아요.
청춘물 성장물

본인 음악 영화이면서 결국에는 자신을 용서하는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블루레이를 소장하고 있어서 이 사연 쓴 김에 더운 여름 지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신청곡은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Down and Dusky Blonde인데 그래도 영화를 더 알리려는 마음에 영화의 제목과 같은 God Help the Girl을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저도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두 곡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신청곡 Down and Dusky Blonde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과 같은 바로 그 타이틀곡 God Help the Girl 이어서 들려드릴 텐데요. 아마도 스튜어트 머독이 벨앤 세바스찬이라는 밴드의 스튜어트 머독과 같은 사람인 거를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벨앤 세바스찬의 스튜어트 머독이 직접 연출을 한 영화예요. God Help the Girl. 벨앤 세바스찬의 음악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오? 이거 되게 벨앤 세바스찬 노래랑 비슷하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벨앤 세바스찬의 스튜어트 머독이 연출을 한 영화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아는 이야기를 음악 영화로 만든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청춘과도 닮아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든 게 God Help the Girl. 저도 좋아해서 너무 반가웠어요. 이건 정말 본 사람 많지 않고 아는 사람 많지 않은 영화라서 저도 방송에서 그렇게 자주 소개할 기회가 있지도 않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영화를 소개하면 또 PD님들이 좀 주저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자주 방송에서 꺼내지 않는 어디 뭐 출연했을 때 그런 영화인데 반가웠습니다. 박동건 씨. 우리 좀 뭔가 통하는데요. 월플라우도 좋아하고 God Help the Girl도 좋아하는 걸 보니 박동건 씨의 성장기도 그렇게 뭐 썩 아름답지 않았나 봐요. 제가 감히 추측해보면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지 못한 청춘 하지만 저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청춘이 많을수록 저는 청춘영화, 성장영화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추측해봤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죠. 자, 스튜어트 머독이 연출한 영화 벨앤 세바스찬의 노래.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에밀리 브라우닝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저는 서커펀치라는 영화도 참 좋아하는데 에밀리 브라우닝 정말 그러고 보니 요즘 만날 일이 없었네요. 영화에서. 자, God Help the Girl에서 Down and Dusky Blonde 그리고 God Help the Girl.

매직아워 스페셜 F, 우리 각자의 영화관.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취자가 청취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화를 추천하고 추천받는 날이죠. 다른 사람들은 요즘 뭐 보고 있나 하는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는 날이기도 하고요. 박동건 씨는 God Help the Girl이라는 스튜어트 머독이 연출한, 직접 시나리오도 쓴 영화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영화 사운드 트랙에서 두 곡이었어요. Down and Dusky Blonde 그리고 God Help the Girl. 다 영화에 그 출연한 에밀리 브라우닝 그리고 영화 연출한 스튜어트 머도 또 베란 세바스찬 이 밴드가 함께한 노래였고요. 이 사운드 트랙도 좋아요. 언제 한번 김신의 음반가게에서 God Help the Girl도 한번 다시 또 들려드려야겠네요. 그리고 김대완 씨의 사연입니다. 주변에서 오디세이를 많이 보고 있던데 저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봤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전을 하고 있는 극장이 있더라고요. 작은 단관 상영관이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예매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만큼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큐브릭은 인기 있는 감독이구나 싶었습니다. 영화 정말 재밌어요. 그냥 봐도 와 어떻게 저렇게 찍었을까 감탄만 나오고 이게 1968년 작품이라고? 우와 그때 영화라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저 시대에 저렇게 계속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운드 트랙으로 쓰이는 그 클래식 음악하고도 영화가 너무 잘 어울려서 아 이래서 클래식이라고 하는구나. 영화도 음악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클래식 곡이 이 영화에 나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디세이도 빠른 시일 내에 보겠습니다. 하셨는데 아직 오디세이 감상평은 안 온 것 같아요. 남들이 오디세이 볼 때 나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았노라. 김대환 씨. 뭔가 느낌이 있는데요. 예?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저도 아직 이 영화는 극장에서 못 봤습니다. 저도 극장에서 못 본 눈입니다. 극장에서 보고 싶은데 못 봤거든요. 김대환 씨 보셨네요. 당신이 승자입니다.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다니. 저도 뭔가 우주 배경이 나오면 혼자 머릿속에 이 음악을 플레이 시키게 돼요. 인터스텔라의 음악도 물론 생각이 나지만 여전히 그 클래식은 클래식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정말 오래가요 어떤 기억들이.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우주, 텅 빈 우주를 가로지르는 우주선의 이미지에는 이 음악만한 게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베를린 필하모닉, 카라얀의 지휘. 영화 사운드 트랙에서 듣겠습니다.

김대환 씨가 최근에 극장에서 보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사운드 트랙에서 요한 슈터하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 그리고 카라얀의 지휘였습니다. 그리고 구혜찬 씨는 아바타 아앙의 전설이라는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2007년에 동명의 애니메이션 아바타 아앙의 전설, 이게 원작인데 그걸 땡플릭스에서 실사 드라마로 만들었더라고요. 우선 스토리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물, 흙, 불, 공기 이렇게 네 개의 나라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으나 어느 날 다른 세 나라를 점령하려는 불의 제국으로 인해 전쟁이 시작되고 혼란이 찾아옵니다. 물, 흙, 불, 공기 이 네 원소를 모두 통달한 아바타만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상황, 진정한 아바타가 되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수련을 하는 아앙과 소카, 카타라의 모험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아, 주인공 이름이 아앙이에요. 아앙. 너무 귀엽다. 아앙. 네. 제가 어릴 때 EBS에서 그 애니메이션 원작을 우리나라 성우들이 더빙한 걸로 봤던 기억이 나요. 액션도 워낙 화려하고 스토리가 되게 탄탄해서 몇 번을 반복해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를 거의 외우다시피 했죠. 그로부터 16년이 지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작품을 땡플릭스에서 실사로 만나게 되니 좋더라고요. 특히 앙, 소카, 카타라, 아파, 모모, 주코, 토프 등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캐릭터가 많아서 원작을 좋아했던 제게는 아주 반가운 드라마예요. 지금 시즌1에 2화까지 봤고요. 찾아보니 현재 시즌2까지 나왔고 곧 마지막 시즌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원작의 팬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주코예요. 왜 그런지는 말하면 스포가 될것 같아서 말안 하겠습니다. 원작을 워낙 여러 번 봤으니까 시즌3 아직 안 나왔는데도 대충 예상은 됩니다. 실사 드라마 나오면 꼭다 챙겨봐야겠어요. 오랜만에 예전 추억 많이 떠오르네요. 하시면서 신청곡은 알아서 해주세요. 네,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아바타 아앙의 전설. 전 이미 여기서 낚였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아앙. 귀여운 거 좋아하는 저에게는 일단 발음이 귀여워서 아바타 아앙의 전설. 여기 스코어 You are the Avatar 준비했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F 우리 각자의 영화관. 마지막 영화는 4576번 쓰시는 분께서 보셨다는 그린랜드 2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좋게 본 영화만 사연을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이렇게 보내셨어요. 제라드 버틀러 배우가 제작에도 참여한 영화고요. 2020년 1편에서는 혜성이 지구에 충돌했고 이번 2편은 그 직후를 그린 재난영화인데요. 아쉬웠습니다. 네. 그런데 음악은 좋았다고 하시면서 잭슨 브라운의 러닝 온 엠티. 이게 허공의 질주죠. 국내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죠. 러닝 온 엠티라는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포레스트 검프에서 들을 수 있는 노래라고 하시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doing it, doing it, doing it, yeah. We're doing it, doing it, we're doing it. Jay-Z, go Eminem, let me go. 아무리 해봤자 먼 나라 얘기고. 오빠가 발표한 노래도 내 취향은 아니야. 난 차라리 책 볼래.

0: Hey. 그럼 뭐가 네 맘에 들길래 날 만나 궁금해지네.
1: Why?
0: 맛있었어 맛있대. 그거 하나 하나 빼고는 다 싫대.
1: She only likes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릴 땐 방학에 그림일기 많이 썼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그림일기에 도전해봤다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글로만 표현할 땐 잘 몰랐는데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내가 그 감정일 때 하늘 색깔이 어땠지? 옆에 누가 있었지? 내 표정이 어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서 더 좋았다고 말이죠. 오늘은 절기상으로 더위가 가시고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인데요. 카페에서 받은 티슈도 좋고요. 집에 버려져 있는 종이도 좋습니다. 뭐 어때? 못 그려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하늘을 그리고 지금의 감정을 한번 쓱쓱 그려보시죠. 그러다 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일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8월 23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8월 23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백예린의 산책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저 똥손이었다고, 똥손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익숙하지도 않고 잘 못 그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 스스로 좀 불만족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제 감정을 남기고 싶으니까 요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휴대폰 앱에서 일기 기능을 보시면은 거기에 사진을 넣고 그 사진에 대한 내 감정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 그걸로 일기를 참 많이 썼었는데 요즘 같은 날 이렇게 하늘이 푸르른 날도 좋고 또 비가 오는 날도 좋고 그냥 좋잖아요. 요즘 날씨 뭐가 됐든 본인의 감정을 정리해보는 것도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엔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죠. 김기용 작가님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미니창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6: mattress. Best sleep.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네, 새아침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김기용 작가님, 어서 오세요.
7: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기용입니다.
6: 네, 오늘이 절기상으로 늦여름 더위가 물러가는 때라는 처서거든요. 우리가 입추 때만 해도 입추 맞나요? 막 그랬는데 갑자기 한번 훅 선선해지더니 이제는 벌써 처서예요.
7: 그러니까요.
6: 작가님은 매일 러닝을 하시니까 뛰면서 누구보다 그 계절의 변화를 또 잘 느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좀 요즘은 달릴만 하신가요?
7: 그쵸. 사실 진짜 온몸으로 느껴지죠. 네, 계절의 변화가. 여름에 한창 뛸 때는 심박수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일단 땀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6: 네,
7: 얼굴도 훨씬 붉어지고
6: 숨쉬기도 힘들고요.
7: 그렇죠. 거의 어항에서 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뛸만하죠.
6: 요즘에도 초파리가 많죠?
7: 초파리는
6: 겨울 빼고 다 있겠죠.
7: 특히 천변, 네, 천변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6: 딱 뛰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7: 맞습니다.
6: 가을 마라톤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7: 두 번 아마 나갈 것 같은데 이번엔 풀마라톤 안 나가고 그냥 10km랑 하프마라톤 가볍게. 사실 가볍진 않은데.
6: 그러니까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7: 두 번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6: 그래도 네. 러닝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으시네요.
7: 네. 네.
6: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라디오 시작해볼게요. 이번 주 함께할 주제는 뭔가요?
7: 네,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주제는 작곡가 집중탐구 장 시벨리우스입니다.
6: 네.
7: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북유럽을 대표하는 작곡가도 한번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그리그가 노르웨이의 서정을 음악에 담았다면 오늘은 핀란드의 대자연을 음악으로 표현했던 시벨리우스 편입니다. 같은 북유럽 작곡가지만 둘의 스타일은 사뭇 달랐는데요. 이 그리그가 작은 소품과 극음악, 약간 서정적인 선율 저번 주에 들어봤죠.
6: 네.
7: 그런데 강점이 있었다면 시벨리우스는 거대한 구성으로 웅장한 선율을 쭉쭉 뽑아내는 이런 관현악의 강점이 있었던 작곡가로 꼽힙니다.
6: 네.
7: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꿈을 키우던 이 어린 시절부터 숲속 산장에 머물며 평화를 찾았던 말년까지 핀란드의 국민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삶에 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6: 네, 시벨리우스.
7: 네. 자, 1865년 핀란드의 헤멘린나라는 이 지역에서 태어난 장 시벨리우스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성장했다고 합니다.
6: 네.
7: 아버지가 근데 많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서 상당히 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악에 관심을 보이면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차례로 배웠고요. 음악가가 되길 원했지만 가족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법대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6: 이것도 그리그랑 다르네요.
7: 그렇죠. 네. 네. 또 음악에 대한 열정을 접지 못해서 1년 만에 바로 자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헬싱키 음악원에서 작곡을 드디어 공부하게 됩니다. 이후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 전통적인 유럽의 음악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자신이 나고 자란 이 핀란드의 역사와 문학, 자연에 대해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6: 네, 결국은 네. 자신의 꿈을 향해서 쟁취를 했네요.
7: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으로는 카렐리아 모음곡 중 3악장 행진곡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핀란드 동부 카렐리아 지방의 역사를 다룬 극음악이었습니다. 이 3악장 행진곡은 핀란드 농민들의 춤을 연상케 하는 굉장히 밝고 경쾌한 곡인데 실제로는 이 카렐리아 지역의

0: 스크리오제르스크라는 지역이 있다고 해요. 그 지역을 점령했던 스웨덴 군대를 묘사한 악장이라고 합니다. 이 다른 행진곡풍 연주곡들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게 또 큰 매력인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 네, 신기하네요. 농민들의 춤을 연상케 하는데 실제로는 군대를 묘사한 악장이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오, 감이 잘 안 오긴 하는데요. 바로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시벨리우스.

0: 네, 시벨리우스의 카렐리아 모음곡 중 3악장 행진곡 감상하셨습니다.
1: 네.
0: 전 노래 나가는 순간에 뭔가 국가 같네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확실히 그런 민족의 그런 고취되는 마음을 표현한 곡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힘차게 행진하는 듯한 그런

0: 모습이 그려지기도 해요.
1: 맞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행진하는 이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내겠다라는 어떤 민족적인 자부심과 활력도 느껴지는 음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스웨덴 군대 맞서기 위한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1: 그렇죠.
0: 네. 앞서서 시벨리우스가 자신이 나고 자란 핀란드의 역사와 문학, 자연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시벨리우스가 음악을 공부할 당시 핀란드 상황이 좋지 않았나 보네요.
1: 그렇죠. 이 네. 19세기 말 핀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강압적인 통치와 언론 탄압으로 이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시벨리우스는 조국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들의 독립 의지를 일깨우는 음악 작업에 동참했는데요.
0: 네.
1: 러시아의 검열을 피해서 이 임시 제목을 붙여 관현악곡을 발표했는데 이 곡이 연주될 때마다 핀란드 국민들은 뜨거운 애국심과 독립을 향한 희망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우리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렇게 제목이나 내용을 네. 다르게 했잖아요.
1: 맞아요.
0: 이때 핀란드도 그랬군요.
1: 맞습니다. 네.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네. 다른 곡으로 다른 제목으로 불렸던 곡인데 그 곡이 바로 오늘날까지 시벨리우스의 대표 작품으로 언급되는 핀란디아라는 작품입니다.
0: 제목이 핀란디아라니
1: 그렇죠.
0: 바꿀 네. 수밖에 없네요.
1: 이름 바꿔야죠. 네, 금관악기와 어두운 현악이 만들어내는 이 압제를 표현한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해서 웅장한 승리의 선율로 이어지는 작품인데요.
0: 네.
1: 중반부에 흐르는 평화롭고 이 아름다운 핀란디아 찬가 선율이 깊은 감동을 또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이 곡을 통해서 시벨리우스는 단숨에 국민적 영웅이자 핀란드를 대표하는 거장 작곡가의 반열에 오르게 됐고요.
0: 네, 시벨리우스를 국민적 영웅으로 만든 곡은 과연 어떤 곡인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핀란디아 감상하시죠.

0: 네, 클래식한 라디오 이번 주에는 작곡가 집중탐구 장 시벨리우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였습니다.
1: 네.
0: 뭔가 그 곡 자체의 분위기가 나가자, 싸우자 이런 분위기보다는 조용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자 이런 듯한 느낌이네요.
1: 약간 내면 깊은 데서부터 뭔가 고취시키는
0: 맞아요.
1: 그런 느낌이었죠.
0: 맞아요. 좀 어두워한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1: 네.
0: 지난주 얘기를 떠올려보면 그리그는 피아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작곡가였잖아요.
1: 그렇죠.
0: 시벨리우스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1: 네. 이 오프닝에서 시벨리우스가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그렇죠. 배우면서 꿈을 키웠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특히 바이올린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 사실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것을 이 꿈으로 삼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늦은 입문과 그보다 더 치명적인 무대 공포증이
0: 아이고.
1: 있었어요. 유명합니다. 시벨리우스 무대 공포증 굉장히 유명해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연주자의 꿈은 일찌감치 좀 접게 됐습니다.
0: 네.
1: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꿈은 포기했지만 이는 작곡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38세가 되던 해 바이올린이란 악기에 대한 모든 지식과 애정, 열망을 집대성해서 하나의 협주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이 협주곡이 바로 시벨리우스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바이올린 협주곡 디단조가 되겠습니다.
0: 네.
1: 그렇죠. 독주 바이올린의 이 화려한 테크닉과 강렬한 리듬이 휘몰아치는 사막장 오늘 한번 준비해봤는데 북유럽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폭발하는 바이올린의 원초적인 에너지가 잘 느껴지는 악장입니다.
0: 네. 보통 야구 선수 출신 코치들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선수들보다 코치들이 더 잘 가르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선생님들도 그렇고 왠지 그래서 시벨리우스도 이런 쪽으로 더 발전을 시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1: 본인이 이제
0: 하지 못했던
1: 무대에
0: 것을
1: 서지 못하는 것을
0: 그렇죠
1: 맞아요.
0: 바이올린에 대한 애정은 다 쏟아부은 거죠. 이 작곡에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감상해 보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 마이너 중 3악장입니다.

0: 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 마이너 중 3악장 함께 들어봤는데요.
1: 네.
0: 악기를 잘 모르고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악기가 뭘까 했을 때 바이올린을 꼽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제일 난이도 있는 악기는 뭐예요?
1: 제 생각에도 바이올린, 근데 악기마다 다 워낙 그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0: 그렇긴 하겠죠.
1: 하나를 꼽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 분명히 있죠.
0: 그렇죠.
1: 예.
0: 바이올리니스트는 정말 많고 바이올린을 가장 먼저 배우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0: 이 관현악 가운데서.
1: 그쵸.
0: 그런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1: 바이올린이 아무래도 이 보급형 악기들도 많고 입문하기에 부담 없는 가격대의 네. 악기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사실 뭐 트럼펫이나 트럼본 같은 금관 악기들은 입문용이라고 해도 정말 거의 한 100만 원, 수십만 원은 기본으로 하는데 네. 바이올린은 그래도 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형 악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입문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멋있잖아요. 그리고
0: 그쵸, 네, 멋있죠.
1: 주목받기 좋은 악기.
0: 네. 바이올린 협주곡들도 많고 하니까요.
1: 그렇죠.
0: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와, 이 피치 하나하나를 조금만 엇나가도 이렇게 끽 하는 소리가 그쵸. 바로 나는 네, 게 또 바이올린이잖아요. 이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이 곡을 어떻게 연주했을까. 대단하거든요.
1: 그렇죠. 방금 저희가 들으신 음원이 이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선생님의 음원이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도 이 엄청난 도전이지만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어려움이 이 강렬한 흥분과 어떤 해방감으로 특히 실제로 바이올린 연주를 보는 거는 음원이랑 정말 다르거든요.
0: 그래요?
1: 실제로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볼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보시면서 그 속주와 엄청난 테크닉에 진짜로 감탄 한번 해보시길
0: 네.
1: 바라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방금 들은 바이올린 협주곡 D 마이너 중 3악장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시벨리우스가 얻게 됐다라고까지 얘기 나눴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까요?
1: 네.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시벨리우스는 음악의 외형적인 화려함보다 절제된 내면을 담아내는 것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대의 어떤 과장된 기교나 복잡한 기법들을 벗어나 고전적이고 단정한 형식미를 고수하면서 자신만의 음악적 깊이를 더해 나갔는데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안단테 페스티보라는 작품입니다. 1922년 성탄절 직전에 작곡된 곡이고요. 이 핀란드의 한 목재소 창사 기념 축제용 음악을 의뢰받아서 작곡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현악 사중주로 작곡했지만 이후 관현악 형태로 재편곡하게 됐고요. 페스티보는 이 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단테 페스티보는 느리게 걸어가듯이 차분한 속도로 연주하라는 게 안단테인데
0: 네.
1: 축제의 선율이지만 이 차분하게 느리게 연주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축제라기보다 약간 크리스마스 추기를 염두에 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아까 크리스마스 그쵸. 직전에 작곡되다
0: 네.
1: 보니까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작품의 분위기 역시 약간 찬송가를 듣는 것처럼 경건하고 좀 숭고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하고요.
0: 맞아요. 원래 크리스마스 자체도 우리 현대에 와서는 정말 밝고 활기차고 기쁜 날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1: 그쵸.
0: 옛날에는 정말 숭고한 의미였다고
1: 맞아요,
0: 하더라고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정적이고 차분한 곡들이 많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 느낌 한번 또 감상해보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안단테 페스티보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3500.

0: 1144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희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5: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시벨리우스의 안단테 페스티보였는데요. 네. 확실히 경건하네요.
6: 그렇죠.
5: 엄숙하네요.
6: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축제 이미지와 좀 다른.
5: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축제 즐기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6: 그렇죠. 그렇죠. 네, 엄숙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음악이었고 특히 안단테 페스티보 같은 경우에는 이 시벨리우스가 말년에 자신의 음악을 직접 지휘해 녹음한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또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아름다운 곡을 넘어서 뭐 시벨리우스가 인생의
7: 6시 43분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 규모 3.1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5: 말년에 작곡한 곡이었군요.
6: 맞습니다.
5: 네. 이렇게 해서 클래식한 라디오 작곡가 집중 탐구 장 시벨리우스라는 주제로 얘기 나눴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그 만났잖아요. 네. 그리그는 자연, 뭐 민속, 서정성 이런 걸 음악에 담았다면 또 시벨리우스는 비슷하긴 하지만 역사, 민족적 자부심에 웅장함이 더해져서 좀 다른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6: 그쵸.
5: 네, 비교하면서 듣는 재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은 어떤 작품인가요?
6: 네, 이 삶의 후반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후반기에 시벨리우스는 아내 아이노의 이름을 딴 숲속 산장 아이놀라. 아이노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놀라를 짓고 그곳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조용한 자연 속에서 안식을 찾으며 작곡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는데 이 중단 기간이 좀 깁니다.
5: 네.
6: 1926년 이후 거의 30년 동안 작품 활동을 거의를 넘어선 수준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예 절필 수준으로 하지 않았어요.
5: 왜죠?
6: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이 완성된 작품이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5: 네.
6: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어떤 무대 공포증 이런 것도 사실 완벽주의 성향인 사람들이 무대 공포 있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5: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은 이제 난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6: 그쵸.
5: 네. 아유, 안타깝네요.
6: 사실 무대에서 완벽하기가 저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5: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네.
6: 그런 거를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5: 맞아요.
6: 또 지나친 완벽주의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5: 네.
6: 실제 교향곡 8번을 쓰긴 썼어요. 쓰긴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파기했다는 일화, 또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5: 그렇군요.
6: 네. 여기에 더해서 어떤 시대적인 변화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현대음악으로 그러니까 1900, 1900

0: 2000년대잖아요 초저대. 지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음악으로 변해가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약간 어렵고 좀 난해할 수 있는 현대음악으로 변해가는 그 세상의 흐름이 자신의 작곡 스타일과 맞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던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요.
1: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까지 그쵸, 있었네요.
0: 그쵸. 네. 네. 그렇게 30년의 긴 침묵 끝에 91살의 나이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1: 장수를 하셨네요.
0: 굉장히 장수했죠. 네. 그 당시로서는.
1: 네. 네.
0: 자, 마지막 작품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슬픈 왈츠라는 제목의 곡 준비해봤는데요. 병상에 누운 어머니가 환영 속에서 춤을 추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의 극음악입니다. 아련하게 스쳐 지나가는 왈츠 리듬 속에 어떤 삶의 덧없음과 묘한 애수를 느낄 수 있는 좀 서늘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도입부가 굉장히 여리게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귀 쫑긋 기울이시고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왈츠 곡들이 이런 곡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왈츠는 어쨌든 춤곡이니까 좀 밝고 우아하고 이런 느낌이 베이스일 것 같은데 슬픈 왈츠라니 화려한 왈츠를 추구했지만 그 춤이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겠죠.
0: 네. 네. 이 슬픔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 왈츠라는 장르에 이 단조, 슬픔을 표현한 단조가 합쳐졌을 때 그쵸. 느껴지는 그 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집중해주면 좋을
1: 맞아요.
0: 것 같고요.
1: 그 언밸런스 속에서의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0: 그쵸.
1: 네. 이렇게 해서 끝곡으로는 시벨리우스의 슬픈 왈츠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0: 저는 김기영이었고요.
1: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북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0: IT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상 트렌드.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8월 23일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진짜요? 오늘 비공식적으로 밀린 방학 숙제 날입니다. 내일 개학을 앞두는 학생들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오늘까지 마감 기간이에요. 방학 숙제 다 했어요. 그래서 일기 몰아서 다 썼어요. 책 읽고 독후감 썼어요. 태이삼촌이 미리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른들도 미뤄둔 숙제 같은 일 하나쯤 있지 않나요? 답장해야 하는 문자, 정리해야 하는 방, 미뤄둔 운동까지 여름 가기 전에 해야지 해놓고 차일피일 미뤄둔 일들 하나쯤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도 개학을 앞둔 아이들처럼 밀린 숙제 하나씩 끝내보는 거 어떨까요? 학생 여러분도 어른 여러분도 미뤄둔 일 오늘 다 털어내고 개운한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0: 8월 23일 일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하이키 여름이었다 듣고 왔어요. 아, 하이키 친구들 참 여름하고 잘 어울려요. 건강하고 밝고 에너지틱한 모습들이 참 잘 어울립니다. 아, 미뤄둔 일들 방학 숙제 진짜 저도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 뭐 학창 시절에 몰아서 안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시험 공부도 예, 몰아서 시험 치기 한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벼락치기를 했고 방학 숙제도 벼락치기로 했고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반성합니다. 하지만 벼락치기라도 한 사람과 아예 안 한 사람이 또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는 또 노래 나가는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익십과 안익십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저희도 다 읽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다 소개를 못해드리는데 이렇게 주말에는 아침에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모아서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제가 눈으로는 다 읽고 있습니다. 두 시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일요일 1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합니다. 굿모닝 가족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문자, 미니 남겨주신 소중한 사연들 아침의 행복 시간에 소화해볼게요. 2부는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스포츠 영웅들의 인생을 들어보는 시간, 관중석 1열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일요일 3, 4부는요, 특별한 게스트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최초로 아이돌 그룹 완전체로 출연을 합니다. 보이그룹 나우즈와 함께 나우즈 뮤직 꾸며볼까 해요. 특별한 라이브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1000번은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인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인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인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인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인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극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 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 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뿌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6: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7: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6: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8: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190번님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새벽 5시에 차고지 나와서 차량 정비하고 운행 시작했어요. 일요일이라 그런지 승객들이 거의 없네요. 지금은 한 바퀴 돌고 쉬는 시간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전국의 기사님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하셨어요. 어우, 기사님 감사합니다. 와, 새벽 5시부터 저보다 2시간이나 먼저 예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존경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사님들 같은 분들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막 느정느정 나오다가 나오면 바로 정신 번쩍 들어요. 제 정신을 늘 번쩍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행 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의 행복 함께하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해집니다. 소소한 이야기라도 좋아요. 나누고 싶은 일상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김병근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까 해요. 여름 선양의 아무튼 떠나자.

힘차게 떠나는 노래가 있었네요.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여름 사냥에 아무튼 떠나자 듣고 오셨어요. 아침에 행복.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바로 둘러봅니다. 4181번님, 요즘 운동에 빠져서 운동복을 엄청 많이 샀어요. 정신 차려보니 옷장 한가득 새 운동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팔이 아파서 운동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땀. 저 많은 옷들 언제 다 입어보죠. 빨리 낫게 테디가 응원 좀 해주세요 하셨어요. 운동 어떤 운동일까요? 운동복을 샀다는 거 보니까 단체로 하는 운동인가? 아니면 개인 운동이라면 러닝 같은 거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테니스? 아닌가? 골프? 헬스는 운동복을 많이 사지 않습니다. 아 헬스도 좀 사긴 사는데 옷장 가득 사진 않아. 뭔지 너무 궁금. 이런 거 너무 궁금해서 응원 디테일하게 제가 못 해드려요. 미안해요. 9025번님, 어제 찐친 결혼식 다녀왔더니 온몸이 천근만근이에요. 피곤하니까 오히려 눈이 빨리 떠지는 거 있죠. 9시까지 반려라디오 굿모닝 FM에 찰싹 붙어서 테디랑 함께 보낼 거예요. 어서오세요. 어서와요. 결혼식, 찐친들 결혼식이면은 찐친들도 당사자가 아니라도 좀 피곤하긴 해요. 손님 맞이도 같이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또 뒤처리 같이 또 도와줘야 되지. 신경 써야 되지. 또 상대 측에 오는 사람들 또 외모 어떤지 체크해야 되지. 내 외모 어떤지 체크해야 되지. 그래서 에너지 많이 썼는데 고생했어요. 눈이 빨리 떠지는 이유는 저는 완전히 알고 있거든요. 예. 피곤하다고 음식 안 드시고 바로 자서 그래요. 먹고 잤으면 오늘 10시간 그냥 잤다. 고생하셨습니다. 키키의 신곡 팝오프 듣고 올게요.

10cm 너에게 닿기를도 듣고 오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노래 키키의 파보프 파보프였어요. 아침의 행복 8102번님의 사연으로 이어갑니다. 저는 요즘 페인트 칠하느라 바빠요. 제가 근무하는 공간을 직접 칠하거든요. 어제도 열심히 했는데 다 못해서 오늘까지 이어서 합니다. 우리 애들도 나서서 도와주고 남편도 도와주고 있네요. 테디도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셨어요. 직접 인테리어를 하시는군요. 사실 그 벽지 붙이는 것보다 페인트 칠이 훨씬 더 고급스럽죠. 고급스럽고 친환경 잘 쓰면은 또 오래 가기도 하고 예쁘게 고생한 만큼 훨씬 더 기분 좋은 공간으로 오랫동안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율도 좋아질 것 같은데 기분 좋아서 행복하시죠? 심유영님, 초등학생 조카한테 선물로 주려고 우쿨렐레 사러 갑니다. 요즘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는데 제법 잘 치더라고요. 우리 조카 절대 음감 아닐까요? 하셨는데 악기 연주하고 음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근데 튜닝은 그냥 바로 해. 그러면 이제 절대 음감일 수도 있는데 연주를 잘하는 건 이제 음감보다는 센스죠, 센스. 그러니까 박자감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좋네요. 이래 우쿨렐레 치고 있다고 또 사주는 이모 고모가 있다니 너무너무 좋네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0652번님, 어제 자기 전에 요즘 인별그램에서 유행하는 뱃살 빼기 1분 챌린지 했거든요. 급하게 운동을 해서 그런지 잠이 안 와서 애먹었어요. 아침부터 너무 피곤합니다. 운동도 하던 사람들이 해야 하나 봐요. 크크크크 하셨는데 이 맛이에요, 이 맛. 나중에는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 정도로 자극이 안 와가지고 더 해야 되나 했는데 그때 더 해야 됩니다. 이 맛인데 들어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도 어제 처음으로 기기의 도움을 빌려서 뱃살 운동 했거든요. EMS 그거 배 차고 지금 많이 땡겨요. 우리 같이 자극 받으면서 가봅시다.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0: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결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과정은 이야기로 남는다.
1: 스포츠 영웅들의 뜨거웠던 인생을 두기로 직관해보는 시간. 관중석 1열.
0: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실 분 MBC 김태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0: 예. 이렇게 입원하셨네요.
2: 머리를 정돈을 안 하고 와가지고.
0: 아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스타일 약간 귀여우셔가지고. 아, 예.
2: 덤머가 돼가지고.
0: 덤머하니까 확실히 어려 보이시네. 더 어려 보이시네요. 예. 자 네. 관중석 1열 스포츠 영웅. 오늘의 영웅 누구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1998년 7월 7일 US 여자 오픈 연장 18번째 홀. 공이 연못의 옆면 언덕 억센 풀 사이에 깊게 박히자 이 선수는 망설임 없이 신발과 양말을 벗어던졌습니다. 검은 양말을 벗자 드러난 하얀 맨발. 햇빛에 검게 탄 종아리와 선명히 대비돼 지독했던 연습량을 짐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주저없이 두 발을 내딛고 쏘아올린 샷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그린 위에 사뿐히 안착했고 치열했던 연장 혈투 끝에 들어올린 우승 트로피. IMF 외환위기로 절망에 빠져있던 국민들의 가슴 속에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일깨운 골프의 전설 박세리 선수입니다.
0: 박세리 선수가 무난한 플레이로 우승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기억에 남았을까요?
2: 그러니까요.
0: 진짜 맨발 투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관중석 1열 지금은 이제 리치 언니로 유명하죠. 골프의 전설 박세리 선수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첫 번째 챕터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챕터는 무서운 10대 맹훈련으로 탄생한 골프 신동입니다.
0: 아, 골프 신동 어떻게 탄생했어요?
1: 네, 1977년 대전 출생으로 박세리는 어릴 적부터 뛰어난 운동신경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 초등학교 시절에 뭐 단거리 그리고 포환 등 육상선수로 활약하면서 이 지는 법을 몰랐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 초등학교 3학년 때 잠시 하와이로 이민을 갔던 때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재미삼아 박세리에게 골프채를 쥐어주고 이 자신이 있는 쪽으로 공을 쳐보라고 했던 게 이 골프와의 인연이 시작됐던 순간입니다. 이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대전의 골프 연습장에 데려가 스윙을 시켜보면서 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세가 나오고 이 비거리도 상당하다는 이 재능을 확인했습니다.
0: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1: 거의 거짓말 같은 설화인데 네. 이때부터 이 아버지의 눈이 번쩍이기 시작했어요. 이 제대로 골프를 시켜봐야겠다라고 해서 스파르타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 훈련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 하루에 공을 1,000개씩 때리게 했고요. 매일 15층 아파트 오르내리기 그리고 6km 달리기로 기초 체력과 하체를 단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훈련이 끝나면 오후 10시, 밤 10시입니다. 네. 그래서 중학생 시절부터 이런 훈련을 소화를 했는데요. 정말 훈련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0: 예, 와. 예,
1: 성과도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1992년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이 초청받은 KLPG 대회 라일 앤 스콧 여자 오픈에서 원재숙을 연장전 끝에 꺾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게 생애 첫 우승이에요. 중학교
0: 중3
1: 3학년 때.
0: 와, 멋지다.
1: 그리고 고3이었던 1995년엔 아마추어 신분으로 시즌 3승을 거두면서 무서운 10대로 불리기 시작했고요. 프로로 데뷔한 96년엔 시즌 4승을 거뒀는데 이때 KLPGA가 규모가 지금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0: 예.
1: 연간 대회가 한 10개 정도 열렸는데 이 중에 4번을 우승한 겁니다. 그래서 그해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 11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4번, 준우승 6번. 이 제일 낮은 순위가 6위일 정도로 이 국내에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그해 신인왕은 물론 상금왕, 뭐 최저 타수상 이 주요 개인 타이틀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무대에 이제 거의 적수가 없다. 한국 무대를 평정한 박세리가 1997년부터 미국 진출을 준비해
2: 다음에 LPGA 투어에 진출하게 됩니다.
0: 아, 아 어마어마했네요. 뭐,
2: 떡잎부터 다르다.
0: 진짜. 뭐,
2: 시작부터 다르다라는 말이.
0: 이야, 아, 배우지 않았는데 스윙이 완성돼 있다. 이제 저는 골프를 좋아하니까.
2: 아, 좋아하세요?
0: 너무나 충격적이고. 1,000개를 친다. 와, 연습장 가서 100개 이상 치면 많이 친다 그러거든요. 엄청 힘든데 1,000개. 대단합니다. 야, 다릅니다. 두 번째 챕터 가볼까요?
2: 네, 두 번째 챕터는 한국 스포츠사 최고의 명장면 맨발 투혼입니다.
0: 이 장면은 저 거짓말을 한 100번은 예 봤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캠페인에도 쓰이면서
2: 그럼요.
0: 100번 이상은 본 것 같아. 앞에서도 말했던 그 명장면 나오나요?
2: 아, 네, 명장면 전에 일단 미국 진출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 네.
2: 이 박세리 선수는 LPGA 투어에 진출하자마자 메이저 대회인 맥도날드 LPGA 챔피언십 대회 출전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0: 예.
2: 이 진출 후에 이 온갖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는데 이 맥도날드 LPGA 챔피언십 대회도 이 당시 박세리 선수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메이저 대회인 US 여자 오픈 예선전 면제를 따내기 위한 대회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때 우승을 했는데 우승을 하고 나서 기자들과 한 얘기가
0: 예.
2: 이 박세리 선수가 나중에 후일담을 들려줬는데 이 우승을 하고 나서 이 대회가 메이저 대회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0: 그래서 아,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2: 그래서
0: 주최자 측에서는 예.
2: This is major.
0: 야.
2: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기자들이 빵 터졌다는
0: 예.
2: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0: 어마어마한 자신감 저 네,
2: 정말 자신감 대단하죠.
0: 예, 그래서
2: 이 대회에서 세운 기록도 대단합니다. 만 20살의 나이로 메이저 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고요. 이때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는데 골프 대회가 보통 목금토일 4일간 매일 대회를 치르면서 한 번에 18개 홀을 소화합니다.
0: 예.
2: 이 와이어 투 와이어는 대회 첫날부터 최종일까지 매일 선두를 지키며 우승을 차지한 경우를 말하는데
0: 오.
2: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 골프를 해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0: 예.
2: 이 골프라는 게 감각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달라져요.
0: 그렇죠.
2: 그래서 매일매일 컨디션에 따라서 이 샷이나 이런 감각이 천차만별인데 이걸 나흘 동안 1위를 한 번도 뺏기지 않은 우승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0: 예, 이게 이제 성시경 형님이 얘기했잖아요. 골프랑 어제 너무 사이가 좋아서 뽀뽀도 하고 우리 사귀기로 했어. 그래서 내일부터는 진짜 사랑하는 날이다 했는데 내일 처음 뵙겠습니다. 할 정도로 다른 게 골프인데 와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느껴집니다. 예.
2: 네, 그리고 두 달 뒤에 앞서 말씀드린 명장면을 만들어냅니다. US 여자 오픈에서 당시 우승을 두고 아마추어였던 태국계 미국인인 제니 추아시리폰 선수와 경쟁을 펼칩니다. 연장전 승부에서 18번 홀이었죠. 이 박세리 선수의 첫 번째 샷이 조금 빗나가면서 연못 언덕에 어? 걸치게 됩니다.
0: 오, 이거다 이거다.
2: 이 대부분 이 경우에는 벌타를 받고 다시 드롭을 해서 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당시 준우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박세리 선수가 승부수를 띄웁니다. 이 생각보다 공이 물에 빠지지 않았고 언덕 풀에 걸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샷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 판단을 내리자마자 이 발을 물에 담그기 위해 신발과 양말을 벗습니다.
0: 야.
2: 그런데 박세리 선수가 검은 발목 양말을 벗자 이 양말 안에 정말 새하얀 맨발이 드러납니다.
0: 저는 신양말 또 신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색깔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2: 그래서 이 종아리를 비롯한 이 다리가 새까맣게 탔는데 이 정말 새하얀 맨발. 양말 하나 더 나오잖아요.
0: 네.
2: 그래서 박세리 선수가 이 당시에 정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나 알 수 있었던. 그리고 이때 이 샷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제대로 걷어 올렸거든요. 이 승부를 이 샷 덕분에 재연장.

0: 평양전으로 몰고 갑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박찬호 선수 때와 비슷한 시기였거든요.
1: 맞아요.
0: 이 IMF로 절망에 빠졌던 우리 국민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큰 힘을 얻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시도한 샷이 정말 희망을 준 건데 이 박세리 선수는 재연장전에서 기가 막힌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극적인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 1998년 이해에 박세리 선수는 시즌 4승을 거두고 LPGA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장면이 한 공익 광고에 사용되면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스포츠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양희은 선생님의 상록수 노래에 맞춰서 박세리 선수의 이 전설적인 샷이 나오는데 지금 봐도 정말 감동이 밀려옵니다.
1: 아, 울컥해요. 네, 그때 또 힘듦이 마치 그 물속에 빠진 공 같아가지고 우리의 시절이. 근데 그거를 굴하지 않고
0: 그럼요.
1: 이겨내는 그 모습이 딱 절묘하게 맞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공익 광고 컷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게 라디오다 보니까 상록수 이제 노래만 흘러나오거든요. 요 기자님이 영상 보면서 중계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중계를 한번.
1: 예, 이거 최초입니다. 자, 도전.
0: 네, 태양이 떠오르고 이 푸른 들판이 펼쳐집니다. 이 골프장 잔디밭 예술이거든요. 소나무들이 여러 그루 보이고요. 상록수다 보니까. 그리고 골프장 그린 잔디가 펼쳐져 있는데 드디어 박세리 선수가 멀리서 등장합니다. 여유롭게 걸어오고 있고요.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표정 좋습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장면 이제 나옵니다. 연장 18번째 홀이죠. 그 샷을 시도했는데 이게 잘 가나 싶었는데 옆못으로 그대로 빠졌어요. 박세리 선수 표정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전설의 명장면 양말을 벗고요. 그리고 샷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우승을 확정하는 우승 퍼트 들어갑니다. 관중들 환호하고 박세리 선수 파이팅. 태극기가 펄럭이고요.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면서 마무리됩니다.

0: 이런 거 처음에 보는데.
1: 오 예.
0: 근데 이 또 노래의 클라이막스와 예. 이 그 감정이 정말 잘 맞아가지고.
1: 맞아요.
0: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죠. 이제 20년, 30년이 다 돼가는데.
1: 예.
0: 근데도 아직까지도 이게 감동이 밀려옵니다.
1: 끝내 이 길이라 할 때. 아. 어떤 진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것 같은.
0: 네, 이후로 이제 이 골프라는 종목 자체에 이게 워낙 상징적인 장면이 되다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골프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꼭 양말부터 벗고. 근데 양말 벗어야 돼요.
1: 맞아, 맞아.
0: 그리고 뭐 퀴즈 프로그램에는 이 박세리 선수가 당시 어느 쪽 양말을 먼저 벗었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1: 아, 진짜요?
0: 혹시 아세요? 어느 쪽 양말을 먼저 벗었는지?
1: 아... 습관적으로 왼쪽.
0: 아 정답입니다.
1: 아, 왼쪽. 오른손잡이는 네. 왼쪽부터 벗죠. 네, 습관적으로. 네.
0: 그만큼 이 장면이 워낙 이 파급력이 컸죠. 네 그리고 박세리 선수는 이후에 LPGA 무대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2001년 브리티시 여자 오픈, 2002년 LPGA 챔피언십에 우승하며 최연소 메이저 4승을 달성하고요. 그래서 2007년엔 LPGA 명예의 전당에 입회하게 됩니다. 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우승을 어느 정도 이상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조건을 이미 3년 전인 2004년에 달성을 했어요. 우승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1: 예, 예.
0: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조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LPGA 현역 선수로 보낸 시간이 10년이 돼야 된다.
1: 아.
0: 그래서 시간을 채워야 돼서 2007년에 된 거예요.
1: 더 빨리 할 수도 있는데. 네. 아.
0: 그래서 또 어떤 대회도 출전을 했냐. 2003년에는 국내 KPGA 남자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별을 초월한 도전을 한번 해봤는데 당시 남자 프로들과 경쟁을 했는데 성적도 대단했어요.
1: 예.
0: 이게 컷오프라고 하는 일종의 예선만 통과하자 이게 목표였는데 최종 공동 10위를 기록하면서 훌륭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1: 와 대단하다.
0: 네, 근데 술술 풀리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련도 있었습니다. 2004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의 전당 입회 조건을 달성한 이후에 사실 급격한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0: 이미 뭐 이룰 걸 다 이룬 다음이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정말 이 대회도 잘 안 풀리고 근데 동시에 손가락 부상까지 당하면서 아이고. 그 당시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생각해 보면 중학생 때부터 뭐 말도 안 되는 훈련을 했다고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정말 쉼 없이 달려왔어요. 말 그대로 요즘 표현으로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하지만 2년 뒤에 이 슬럼프를 잘 이겨내고 2006년에 다시 우승하면서 곧바로 또 재기에 성공합니다.
1: 하, 레전드는 다릅니다. 예, 무너진 더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아, 재밌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옥상달빛의 세리머니.

0: 옥상 달빛 세레머니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 스포츠 영웅의 인생을 들어보는 관중석 1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골프의 위상을 세계에 알려준 골프 레전드 박세리 선수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 남았거든요. 가보실까요?
1: 네, 마지막 챕터는 눈물의 은퇴식 세리키즈의 탄생입니다.
0: 박세리 선수 은퇴할 때 많은 분들이 눈물 흘렸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던 박세리 선수도 은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선수 마지막 즈음에는 어깨가 정말 안 좋았어요. 이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왼쪽 어깨가 이 경기를 하다가 빠질 정도로.
0: 아유.
1: 그리고 이제 뭐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연골이 아예 사라졌다. 이 정도로 정말 이제 선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2016년에 은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0: 예.
1: 10월 13일 KLPGA 투어 하나은행 챔피언십 1라운드를 마친 후에 은퇴식을 치렀는데요. 정말 성대하게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은퇴식 자체가 생중계될 정도였어요.
0: 네.
1: 1라운드 첫

0: 처음 샷을 시작할 때부터 수많은 갤러리라고 하죠. 관중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예. 자기 팬들을 보자마자 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대로 공을 칠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티오프라고 이 시작하는 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이 다음 조도 있기 때문에. 근데 빨리 쳐야 자기가 쳐야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네. 이게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1: 어떻게
0: 샷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신히 이 마음을 부여잡고 이 대회를 시작을 했는데 잘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위기가 고비가 언제 찾아오냐면 마지막 18번 홀
1: 예.
0: 이제 마지막 퍼트를 남겨두고 아 이제 끝이구나 정말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또 그때부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1: 네.
0: 또 감동적이었던 거는 이때 후배 선수들이 SERI라고 셀이라고 적힌 모자를 이 검은 모자를 모두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18번 홀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검은색 모자를 쓰고 박세리 선수를 이제 맞이하는데 이 그래서 정말 박세리 선수의 마지막을 이제 성대하게 함께 정말 감동적으로 했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또 워낙 시원시원하잖아요. 성격이.
1: 그럼요.
0: 말도 재밌고 시원시원한데 네. 그래서 본인은 은퇴하는 때가 정말 이제 골프랑 안녕 후련할 줄 알았는데 눈물을 정말 참기가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아 중학교 때부터 예, 매일 천 번씩 휘둘렀던 이 운동을 그만둔다. 이 상상할 수도 없는데 박세리 선수가 이제 후배들한테 끼친 영향도 대단했습니다.
0: 네, 박세리 선수가 여자 골프에 미친 영향력 정말 대단합니다.
1: 진짜 맞아요.
0: 네, LPGA 통산 21승을 거둔 박인비 선수도 이 박세리의 맨발 투혼을 보고 골프채를 잡았다고 합니다.
1: 그렇지.
0: 네, 신지혜, 김효주, 박성현, 고진영 등등 수많은 후배 선수들이 박세리를 동경해 골프를 시작했고 또 미국 무대에 진출하면서 정말 많은 활약을 이어갔는데요. 이 또 상징적인 장면도 하나 있습니다. 은퇴를 했던 해죠. 2016년 리우올림픽에선 박세리 선수가 여자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심한 지원을 통해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는 데 일조했는데요. 이 세리키즈 박인비 선수가 박세리 감독 앞에서 따낸 이 금메달을 통해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1: 대단하다. 대단해.
0: 이 박찬호와 더불어서 IMF 시대를 이겨낸 희망을 안겼던 영웅에서 이제는 예능 프로에도 자주 출연하면서 이 호탕한 언니로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1: 네, 지금도 이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예 너무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관중석 1열 골프의 전설 박세리 선수 이야기 쫙 만나봤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우리 김태현 기자와 인사 나눌게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6: Best sleep.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굿모닝의 펜테입니다. 스포츠스타 인생을 들어보는 관중석 1열 MBC 김태훈 스포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떠셨나요?
0: 정말 전설적인 장면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예. 정말 좋았습니다.
1: 이것도 어린 시절부터 쫙 또 말씀해 주시니까.

0: 그렇게 잘 따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어떤 스포츠 영웅의 인생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2부 끝곡으로 루시의 버디 띄워드리면서 기자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시인 두보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기쁨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에 헤어진 게 어디서였지, 다시 만나니 둘 다 늙으니. 문학을 논할 벗을 잃은 뒤로는 목로주점을 알아도 쓸데없구려. 평소에 막 피어나 움직이던 생각들이 그대를 만나니 더욱 많이 떠오르네. 친한 친구도 점점 오랜만에 만나게 되죠. 하지만 가끔 만나도 곧바로 말이 통하고 평소 혼자 하던 이 생각 저 생각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 여름이 너무 더워서 선선해지면 보자고 해둔 그 이름들을 쳐서도 됐으니 좀 꺼내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일요일 3, 4부. 오늘은 굿모닝 뮤직 사상 최다 인원이 이제 오십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5인조 보이그룹 나우즈와 나우즈 뮤직 함께 할 거거든요. 라이브 무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우즈의 라이브 무대 영상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MBC 공식 유튜브 무흐즈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나우즈 뮤직 시작해 볼게요.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굿길베이글.com.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대장은 실망했다. 매일 아침 7시에 못 일어나겠다고? 집합!
4: 충성! 일어날 수 있습니다!
5: 아니, 너무 피곤한데.
3: 뭐? 굿모닝 FM을 안 들을 거라고? 내 밑으로 다 집합!
6: 아침 7시 여러분의 기상 나팔 굿모닝 FM 태입니다.
3: 집합!

0: 네,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나우즈와 함께하는 나우즈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로 콜라보다 더 짜릿한 제로 섹시 컨셉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로 섹시면 섹시가 없는 건데?
1: 잘못된 거 아니었죠?
0: 차세대 섹시 보이그룹 나우즈의 현빈, 윤, 연우, 진혁, 시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안녕하세요, 나우즈입니다.
0: 안녕합니다, 여러분들. 아,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2: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5: 네, 감사합니다.
0: 어때요? 이 아침에 이렇게 라디오 하는 거 해본 적 있어요?
5: 완전 처음.
3: 해본 거의 네, 처음인데.
0: 거의 처음. 처음이죠. 네, 처음. 네. 야, 근데 다들 상태가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서
2: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0: 다행입니다. 네.

0: 오늘 보일 라디오를 하고 있어서 한 분씩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할까요?
1: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나우즈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2: 네, 안녕하세요. 나우즈의 보컬 리더를 맡고 있는 현빈입니다. 예. Let's get it. 예.
3: 굿모닝. 안녕하세요. 나우즈 연우입니다. 야우.
4: 안녕하세요. 저는 나우즈에서 래퍼 막내를 맡고 있는 시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에이.
5: 안녕하세요. 저도 나우즈에서 래퍼를 맡고 있는 진혁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다섯 분이서 나우즈로 나와주셨습니다. 아침에는 원래는 이 시간에 뭐예요?
1: 거의 잠에
3: 드는 것 같아요. 네.
0: 거의 그렇죠. 네.
4: 네. 네. 아니면 요즘에는 활동기였어. 네,
1: 스케줄. 스케줄.
0: 그렇네. 아침에 또 일찍 음악방송 때문에 네, 네, 나우즈가 있으니까. 맞아. 이 아침에 나우즈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신곡이 나왔는데 아킬레스 발매를 축하드립니다. 어디서 아킬레스라는 그 주제 제목으로 이렇게 앨범이 나왔을까요? 요새 또 영화 오디세이가 또 핫하기 때문에 유럽의 신화의 인물들이 엄청 이제 핫한데 아킬레스가 또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곡인지 누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번 곡 아킬레스라는 곡은요. 첫눈에 반한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한편의 시네마처럼 풀어낸 묵직한 그루브와 세련된 퍼포먼스가 특징인 곡입니다.
1: 맞습니다.
0: 야, 잘 배웠다. 잘 배웠어.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우리 현빈 씨는 어땠어요?
2: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새롭다. 그리고 제가 한창 이런 곡들을 많이 듣고 있을 때
0: 스타일이 약간 맞았구나. 네. 그러면
2: 그래서 이거 너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찢어보자 라는 생각에 좀 설렜습니다.
0: 듣자마자 그냥 네. 네, 활동할 생각이 확 났구나 이게.
2: 맞습니다.
0: 저희 이게 나온 게 거의 이제 막바지 스케줄인가요?
1: 네. 맞아요. 네.
0: 진짜?
1: 활동은 거의 막바지.
0: 막바지예요. 네. 어때요? 활동하는 동안 그래도 좀 준비한 대로 잘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좀 아쉽나?
2: 진짜 저는 지금까지 활동 중에서 제일 후회 없는 활동이죠. 네.
0: 이런 거 좋다. 네. 최선을 다하고 이제
2: 맞습니다. 네,
0: 아쉬웠다 하는 거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제로 섹시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제로 섹시 어떤 뜻으로 이렇게 붙이게 됐을까요?
4: 네, 제로 섹시가 이제 제로 콜라에 설탕이 들어가진 않지만 단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제 본질에 충실하되 건강하고 신선한 나우즈만의 섹시함을 보여드리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0: 아, 이게 유해하지 않은.
4: 네, 맞습니다.
0: 유해한 섹시. 네. 아,
2: 어린이도 볼 수 있는.
0: 어린이도 느낄
1: 수 있는.
0: 전체 연령가의 섹시.
4: 네.
0: 야, 이거 복잡한데 마음이 많이 복잡한데 그걸 해냈네요. 나우즈가 해냈어. 팀에서 가장 그렇다면 약간 섹시하다 하는 멤버는 누굴까요?
1: 아무래도
0: 팀이 인정하는.
1: 저가.
0: 진짜로? 네.
2: 팀이 인정하는 거는요.
0: 다른 거. 유인 씨가 바로 저라고 했는데.
1: 아, 그러니까 저죠.
0: 각자 내가 최고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3: 근데 시윤이가 아무래도 이제 몸이 좀 받쳐주다 보니까 육체적인 좀. 이런 섹시함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0: 머슬이 좀 있다 보니까.
2: 그건 전체 연령과 안 되니까.
3: 그렇죠.
0: 이 시윤 씨가 몸이 약간 유해하네.
4: 그래서 저도 제로 섹시를 하면서 몸 이게 근데 과연 제로 섹시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0: 한 명은 또 그렇게 해줘야지.
4: 아, 맞아요.
0: 약간 해줘야 몸에 해로운 느낌 살짝 줘야죠.
4: 네네.
0: 1980년대 이제 펑크 그리고 디스코 표현을 했다라고 했는데 네. 멤버 전원이 일단은 2000년대생이에요.
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1900년대 느낌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4: 네.
0: 80년대 느낌 어떻게 살리기 좀 어렵진 않았나요?
4: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80년대 이제 디스코 사운드를 현대 이제 트렌드에 맞게 좀 재해석한 곡이다 보니까 꼭 너무 예전 느낌이 아니라 지금 나우즈만의 좀 색을
0: 그렇지.
4: 그냥 이 만들어진 음악에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런지 크게 어려웠던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재해석했다고 오리지널처럼 하지 않고
4: 네네네.
0: 지금 이제 나우즈 멤버들이 듣는 그 순간 그 느낌대로
4: 네네네,
0: 그냥
4: 맞습니다.
0: 해석해서 해버리는 게 어찌 보면 더 신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셨군요.
4: 네.
0: 자, 나우즈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아킬레스 어떤 노래예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저희가 음원으로 들려드려도 되는데 감사하게도 라이브로 또 무대를 준비했어요. 크게 될 친구들이야. 아주. 아침에 라이브로 이렇게 선뜻하기 쉽지 않은데 나우즈 분들은 이게 있습니다.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4: 네, 네.
0: 자, 아킬레스가 여러분들 80년대 느낌의 노래를 재해석한 곡입니다. 복고풍으로 그래서 제가 80년대 느낌으로. 저도 이제 80년대는 제가 이제 80년대 태어났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일단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약간 90년대

0: 감사합니다.
1: 야, 아침에 이렇게 섹시하게. 아, 보니까 이제 현빈 씨랑 윤 씨가 내가 섹시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네, 이 느낌이.
2: 어, 감사합니다.
1: 화성을 호흡을 엄청 섞어가지고.
3: 에이.
1: 아, 이렇게 딱. 어, 이 멤버들이 다 밸런스가 좋네요. 또 딱 노래 하다가 또 진혁 씨가 딱 보컬을 잡아주고, 네, 시윤 씨가 또 잡아주고, 브릿지 연우 씨가 또 딱 이어주고. 아, 나우지가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가 느껴집니다.
4: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 멋진 라이브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1: 아킬레스 여러분들 드라이빙 하면서 들으면 진짜 기분 좋게.
4: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일 것 같습니다. 펑크한 이 리듬이 기분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그 약점이라는 뜻의 아킬레스 건이 있는데 네네. 아킬레스 걸이라고 로맨틱한 표현으로 네. 좀 바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2: 네.
1: 어때 약점 하나씩 그러면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신이 생각할 때 좀 귀여운 약점. 나 이런 거 좀 약점. 예, 약점이 있어요.
3: 아, 저요? 약점. 저는 치킨에 약합니다.
1: 아,
3: 치킨 너무 좋아해서.
1: 무슨 치킨에 약해요?
3: 모든 치킨들, 치킨에 다 좋아요.
1: 모든 치킨에 다.
3: 네.
1: 치킨 너무 좋아해요?
3: 옛날 통닭도 좋아하고 누룽지 통닭도.
1: 야.
3: 그 튀긴 통닭.
1: 튀긴 통닭 다 좋아해. 오, 야. 닭을 좋아하는구나.
3: 맞아요.
5: 치킨을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 시훈이. 아.
3: 말 안 들을 때.
5: 유혹하네.
1: 근데 그것도 이제 못 만들 때 좋은 건데.
3: 맞아요, 맞아요.
1: 어, 그래서 그나마 먹어도 괜찮겠네.
3: 저는 식단을 따로 안 해가지고.
1: 아 진짜로?
3: 네.
5: 뭘 먹어도 치킨에. 살이 안 찝니다.
2: 네, 맞아요.
3: 주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1: 아 부러운 사람들이 있네.
3: 감사합니다.
1: 치킨에 약하고 시훈 씨는 치킨에 약하고 또 누가 있을까요?
0: 약점이라.
1: 약점, 약점 없나?
0: 저 간지러움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1: 간지러움이 약하구나.
0: 아, 간지러움이 진짜.
1: 아 윤 씨가 또
3: 꼬닥 소리가 났어.

0: 또 민감한 예, 네.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약점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현빈 씨 없어요?
1: 저도 하나 있는데요.
2: 뭐야?
1: 저는
3: 귀여움이 약해요. 아,
4: 아 와우.
0: 제가 보니까 귀여움을 표현하는 게 좀 약하네. 아,
5: 표현하는 게
0: 표현하는 게 약해. 약간 섹시함은 약점. 좀 괜찮았거든.
1: 네. 아, 네. 아, 방금 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 네. 아, 아.
0: 귀여움의 수줍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 네. 네. 수줍음 수줍.

0: 뭐 굳이 찾아도 잘 없는 친구들인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나우즈와 나우즈 뮤직! 라이브로 시작해서 더 예, 에너지틱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가 자신의 플레이리스트를 또 소개하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2: 네.
0: 나우즈는 팬분들한테 노래 추천해 준 적이 있어요?
3: 많이 추천해요.
0: 많이 추천해요.
3: 하루에 한 번은 해주시죠.
0: 정말. 네. 그러면 뭐 이 코너가 딱일 것 같은데, 자 오늘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빈 씨요, 어떤 주제로 추천해 주실 건지 주제 소개해 주실까요?
4: 네, 오늘 저희 나우즈가 가져온 주제는요, 바로 나의 인생 노래입니다. 와.
0: 인생 노래. 왜 인생 노래가 됐는지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이들의 인생도 살짝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 네.
0: 바로 가겠습니다. 나우즈의 인생 노래 첫 곡부터 만나볼까요? Loving can hurt. Loving can hurt sometimes. 굉장히 감성적인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의 인생 노래일까요?
4: 네, 저의 라이프송인데요.
0: 저희 MBC의 인생 노래.
4: 네,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노래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운동선수였는데 이제 차를 타고 이제 학교에 가서 운동하러 가는데 이 노래를 딱 들었는데 평소에 그냥 음악이 차 안에서 흘러도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이 노래가 딱 나오니까 딱 제 귀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음악이란 게 정말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에 이 에드 시런의 포로그래프가 제 인생 노래가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듣고 진짜 이 노래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특별한 곡입니다.
0: 어떤 운동을?
4: 사이클 선수였습니다.
0: 정말?
4: 네.
0: 운동 선수였다가 이 노래를 딱 듣고
4: 맞아요.
0: 갑자기 음악이 확 그냥
4: 맞아요.
0: 맞습니다. 들어오게 됐구나.
2: 멋있다.
0: 이런 게 인생 노래죠.
2: 그쵸.
0: 내 인생을 감동적이네요. 진짜 바꾸게 했던 시발점이 됐던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 처음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0: kissed me under the lamppost back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1: 나우즈 뮤직, 나우즈 인생 노래 첫 번째 곡은 현빈 씨의 인생 노래였습니다.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 듣고 오셨습니다. 사이클 선수이셨는데 운동을 그만두면은 그 운동 다시는 안 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하던 거 좀 다시 좀 몸이 당겨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빈 씨 어때요? 사이클
2: 다시는 안 합니다.
1: 정말 자전거도 안 타?
2: 진짜 원래는 자전거도 안 탔는데 이게 이동 수단으로서 좀 활용을 해보자 해서. 그치. 자전거 리본에 샀다가 바퀴가 터져가지고
1: 터졌어? 터졌어요? 너무 세게 달려서?
2: 모르겠어요. 제가 좀 싼 걸 샀는데 그냥 확실히
1: 그래. 도로 사정에 맞게 또 해야 되는데
2: 그만 가버렸습니다.
1: 사이클 선수였으면 하체가 진짜 좋겠다.
2: 네. 하체 때 덕분인가? 하체 때문인가? 살이 안 빠지네요.
1: 살이요? 지금 뺄 살이 어디 있다고 지금? 이게 또 다른 세계네.
2: 7kg 뺐어요.
3: 많이 감량했어요.
1: 이미. 지금 더 이상 뺄 살 없는 것 같아.
2: 이제 안 빼려고.
1: 예, 빼면 안 된다. 빼도 이 쌓여 있는 차곡차곡 쌓여 있는 하체의 근육들. 이거 유해한데 이건. 제로 섹시가 아닌데 이 친구.
3: 점점.
1: 섹시 칼로리 좀 있는데 보니까.
3: 칼로리.
1: 자, 이쯤에서 깜짝 퀴즈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나우즈 관련 문제 내드릴 건데 진혁 씨가 문제 내주실까요?
4: 네.
1: 가시죠.
4: 네, 오늘 나우즈와 함께 나우즈의 인생 노래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나우즈가 최근 발매한 노래 아킬레스의 컨셉은요, 바로 이것인데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도 단맛이 느껴지는 제로콜라처럼 본질에 충실한 신선함과 섹시함을 보여주는 컨셉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제로섹시, 2번 제로스시, 3번 제로홍시.
3: 야, 어렵다.
1: 어렵죠.
2: 홍시인가?
1: 누가 좀 힌트 좀 주세요. 너무 어려울 수 있어.
5: 네.
3: 첫 글자가 나 쉬우시구나. 네.
1: 다시 오시네. 하나 빼고 쉬우시다.
5: 힌트요. 우선은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1: 음식은 아니다. 야, 됐다.
3: 뭐야.
1: 됐어.
3: 됐네. 아니 뭐야.
1: 이게 완벽한 힌트다.
2: 다 준 거잖아.
1: 완벽한 힌트예요.
6: 정답을 말하는 건데.
5: 아침부터 이제 정답을 맞추시고 시작하는. 네,
1: 그렇지. 좋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우리가 딱 바라는 수준이에요. 멋진 수준으로 해줬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시고 문자 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5분 뽑아서 비타민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정답을 발표할 건데 윤 씨의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7: 제가 롤모델이 한 분 계신데요. 롤모델이 NCT 선배님의 해찬 선배님인데요. 해찬 선배님의 첫 솔로곡인 Crazy라는 곡을 인생곡으로 뽑았는데요.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기도 하고 이제 들었을 때 엄청난 영감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번 컨셉과도 굉장히 흡사한 컨셉을 전에 내셨어서 이번에 준비했을 때 많이 찾아보고 되게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해찬 씨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요?
7: 일단 팀 내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계신데 이제 춤도 거의 메인 댄서 그룹으로 잘 추시고 일단 뭐 표정 연기나 이런 아이돌적인 모먼트에서 굉장히 배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1: 이렇게 좀 따라가고 싶은 선배가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죠?
7: 네,
1: 극복하고 더 넘어가는 순간 그 순간이 올 것 같은 느낌이
7: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윤 씨의 그 순간을 또 기다리면

들으면서 롤모델인 해찬 첫 솔로곡 크레이지 노래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You keep looking at me.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입니다. 나우즈 뮤직. 나우즈의 현빈, 윤, 연우, 진혁, 시윤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우 씨가 깜짝 퀴즈 내드렸었는데 발표해 주시죠.
1: 네. 나우즈의 신곡 아킬레스의 컨셉 정답은 바로 1번 제로 섹시였습니다.
2: 진짜? 진짜 몰랐다. 와,
3: 진짜로?
0: 와, 너무 대박. 어려웠다. 너무 진짜 어려웠어.
2: 너무 어렵다.
0: 이 와중에도 맞추신 분들 중 다섯 분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즈의 인생 노래 들어보면서 퀴즈 풀어보고 있거든요. 어, 라이브를 한 곡 더 준비해 주셨어요?
1: 맞습니다.
0: 우리 친구들 뭐야? 감동이야.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4: 또 저희의 선배님이시죠. B2B 선배님의 두 번째 고백.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고백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0: 아, 예.
3: 끼끼.
0: 현빈 씨가 멘트가 좀 있네.
5: 리더다 보니까
6: 나이가 좀 있거든요.
0: 자, 라이브석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야, 나우즈의 라이브 무대를 포함한 오늘 나우즈 뮤직 영상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MBC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무흐즈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와, 두 번째 라이브 또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즈가 부르는 B2B의 두 번째 고백 청해 듣겠습니다.
7: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한 여자에게 두 번째 고백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녀에게 다시 찾아가려 합니다. 과연 그녀가 제 마음을 받아줄까요?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0: 자, 나우지의 두 번째 고백. 아,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두 곡이나 라이브로 준비를 해준 나우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확실히 또 큐브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라서 선배님 노래를 부를 때 뭔가 더 즐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1: 아, 확실히 있어요. 맞습니다.
0: 약간 동생들 같은 느낌이 싹 있어서 보면서도 좀 편안했습니다. 혹시 그 회사 선배들 노래들 중에 우리가 리메이크하면 딱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노래들 좀 찜해놓은 게 있을까요?
2: 저는 약간 색다르게 포미니 선배님을 한번 해보고, 저희가 비스트 선배님이랑 디비트 선배님이랑 그리고 아이들 선배님도 많이 해봤고, 그러니까 약간 포미니 선배님을 저희가 한번 해보면 좀 색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오, 괜찮은데요?
3: 새롭다.
4: 완전.
2: 그리고 또 저랑 진혁이랑 트러블 메이커를
0: 정말로? 누가 그러면 트러블을 일으킨 거예요?
3: 누구지?
0: 고민이 좀 많은 생각이. 누가 뒤로 가나? 누가 앞에 있나? 네. 자, 어쨌든 지금 함께 또 콜라보하면서 리메이크하면 엄청 나오지만의 색깔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가 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중간에 바뀐 거예요?
3: 네, 네, 맞습니다.
0: 원래 이름 뭐였죠?
3: 원래 나우어 데이즈였는데
0: 나우어 데이즈.
3: 네, 저희가 또 구름형 개보를 이어가고 싶어서 세 글자로 나우즈로 줄여서 바꾸게.
0: 그렇네. 비스트, 포미닛, 비투비, 아이돌 이렇게 있으니까 나우즈 이렇게 세 글자로.
3: 네. 네.
0: 좋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역사가 쫙 이어지는 느낌.
3: 네,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를 이어받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나우즈의 인생 노래 계속 이어갑니다. 나우즈 뮤직 다음 노래 만나볼까요?
5: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 한 언덕 위를.
0: 진짜 차분해지네. 누구의 선곡이죠?
4: 저의 선곡입니다.
0: 진혁씨.
4: 네. 제가 이제 최유리님의 숲을 고른 이유는 제가 가사가 좋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노래 가사가 전체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시적인 느낌이 그렇지.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노래를 듣는 거지만 약간 한편의 시를 읽는 듯한 느낌도 들고, 딱 들었을 때 엄청 뭔가 마음에 안정을 주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0: 약간 음악 들을 때 이렇게 힐링 되는 음악을 좀 듣는 때가 있나 봐요.
4: 좀 신나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데 이제 또 때로는 뭔가 그냥 차분해지고 싶거나 그냥 좀 조용히 혼자 음악 듣고 싶을 때 이런 노래도 많이 들어서.
0: 그래.
4: 네.
0: 이게 진혁 씨 약간 랩하거나 할 때 목소리에 약간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파워풀한데도 약간 그 잔잔한 그 감성이 있어서
4: 감사합니다.
0: 그런 부분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구나 싶긴 합니다. 진혁 씨의 인생 뮤직 최유리의 숲 듣고 오겠습니다.

0: 나우즈 뮤직, 나우즈의 인생 노래 다음 곡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노래는 누구의 노래죠?
1: 네, 제가 추천한 노래입니다.
0: 네, 시윤 씨.
1: 네, 저는요 태연 선배님의 1111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마다 찾게 되는 곡인 것 같고요. 멜로디와 이제 태연 선배님의 목소리 그리고 비트가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언제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곡이어서 제가 인생곡으로 뽑았습니다. 뭔가 되게 제가 느낀 거는 뭔가 아이돌 하면서 정말 바쁜 좀 일상 생활을 하는데 그 제 성격 자체도 워낙 좀 급하거든요. 그래서 뭘 항상 빨리빨리 하고 싶어하는 성격인데 이 노래를 들으면 되게 마음에 좀 여유가 오는 느낌이라 좀 다른 분들께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 가지고 왔습니다.
0: 그래. 아, 이게 성향에 따라서도 빨리빨리 해내고 싶은 이 답답함이 네. 음악을 들을 때 약간 밸런스 잡아주고
1: 맞아요.
0: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인생 노래로 태연의 1111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시윤 씨의 인생곡 처음부터 듣고 올게요.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7: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0: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온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유료 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굿모닝 FM 태입니다. 굿모닝 FM 일요일 3, 4부 나우즈의 현빈, 윤연우, 진혁, 시훈 씨와 나우즈 뮤직 함께했는데 벌써 네. 마칠 시간까지 왔습니다.
2: 오, 시간이 진짜 빠른.
0: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갔어요. 어떠셨나요? 한 분씩 짧게 소감 들어볼까요?
3: 일단 아침에 이렇게 태희 선배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힐링이 되는 하루가 시작됐어요.
0: 아유, 저도 윤 씨 목소리 들어서 좋았어요.
3: 네, 그래서 예.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저희 예. 아킬레스 활동은 비록 끝났지만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윤 씨였고요.
4: 네, 저희 나우즈의 목소리가 또 이 아침에 많은 분들에게 또 힘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라디오를 한다는 게 너무 좀 기쁜 것 같고요. 저희 나우즈의 목소리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3: 느끼해지는데요.
2: 좋네요.
0: 현빈이가 약간 리더로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4: 열심히 하죠.
0: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게 흘러가는 방향을 그래도 잘 잡네. 자기도 모르게 흘린 걸 잘 잡아가지고 마무리 어떻게든 하네 그래도. 기특합니다. 또 예, 소감 들어볼게요.
5: 아, 이렇게 아침부터 에너지 넘치게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불러주시면 또 열심히 나와보겠습니다.
0: 아, 진짜 연시였고요.
2: 네, 이렇게 아침부터 나우즈가 이제 많은 분들께 이렇게 힘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시윤 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혁 씨.
6: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라디오 하는 거 되게 재밌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서 엄청 좋아하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또 저희가 뭐 좋아하는 노래라든지 이런 것도 추천해드리고 해서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저희가 또 신곡으로 찾아올 수 있다면 또 신곡으로 들려드릴 수 있게 저희도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나우즈가 오늘 라이브 두 곡이나 해주셔가지고 이 아침에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게 인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괜찮으시면 저희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다음 신곡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2: 네. 네.
0: 자, 이제 나우즈의 인생 노래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릴까 하는데 마지막 곡은 연우 씨가 준비해 주셨네요.
5: 네.
0: 어떤 노래죠?
5: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제로 클럭이라는 노래인데요.
0: 예.
5: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나도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해준 그런 고마운 노래입니다.
0: 팬들한테는 이미 뭐 나우즈가 그런 존재일 것 같은데
2: 네.
0: 더 멋지게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계속 네. 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방탄소년단의 제로 클락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 태입니다.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즈 약속해 주셨으니까 다음에 꼭 한번 나와주시고
2: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5: 감사합니다.
0: 우리 BTS의 제로 클락 띄워드리면서 저도 나우즈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2: 네.
0: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1: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